8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진구입니다. 어제 첫 애칭이 생겼죠? 꾸디, 꾸디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 할 건데요. 아, 2813님, 오프닝 멘트 듣는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진구 씨는 힘드셨겠지만 저는 이분 저분의 스페셜 DJ 목소리를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잘하시길 응원합니다. 60대 아줌마 아줌씨 사연 보냅니다. 오프닝 멘트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셨다고요? 왜 그러셨지?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여서 그러셨나? 아, 저음이 멋있어서 피곤한가 봅니다. 아, 근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1204님, 꾸디 어제 DJ 데뷔한 거 듣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뭐래요? 아쉽게도 저희 가족들이 그때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못 들었고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좀 왔는데 그동안 평소에 연락을 많이 자주 못했던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들한테 오히려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나 보다.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그동안 많이 연락을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디, 2980님, 꾸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여운 애칭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꾸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주. 김미영님, 꾸디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은 보라 아니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더 집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 목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3, 4분은요. 라떼, 추억의 음악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라떼를 들었다 놨다.

0: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합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3일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볼.

2064님의 신청곡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들으셨습니다. 5245님 어제 못 들었는데 꾸디라고요? 그 강 회장의 그 찌질이 아들 맞나요? 격하게 애정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 강 회장의 그 찌질이 아들이 맞습니다. 네,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821님 꾸디 이병헌님 성대모사 부탁드려요. 예, 오늘 근데 들으시다 보면 군데군데 나올 겁니다. 예. 저도 모르게 이게 제 톤이랑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하고 같이 자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이제 재화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황지혜님, 진구님 보고 싶어서 혹시 보라인가 싶어 들어왔는데 보라가 아니네요. 아쉬워요. 오늘도 흰 티셔츠 입고 오셨나요? 아, 오늘은 검은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모자도 쓰고 예, 좀 덜 꾸미고 예, 편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목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0916님 초딩 딸내미가 장수풍뎅이 사달라고 노래 불러서 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풍뎅이 애벌레래요. 일단 사긴 샀는데 징그러워 죽겠어요. 꾸디도 이런 거 좀 키웠나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안 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파충류를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도마뱀을 사줬었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걔는 좀 축축한 도마뱀이 아니고 뽀송뽀송한 아이였는데 더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그 도마뱀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예, 집에서 좀 우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묻어주고 집앞 마당에 묻어주고 이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보내주는 약간 의식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화면에 담았거든요. 핸드폰 화면에 동영상으로. 근데 지금은 좀 낄낄거리면서 볼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담은 것 같아서 그 도마뱀이 오히려 이제 고마운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파충류 이름이요? 저희 아이가 드래곤 용을 되게 좋아해서 그 파충류 이름을 용용이라고 지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풍뎅이면은 풍풍이나 댕댕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3858님 제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님도 오늘 아침 들으면서 출근하신다는 얘기에 어찌나 반갑던지요. 같은 라디오를 듣는다는 얘기에 그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을 팔로우를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박현숙님의 사연. 헐벗은 5명의 남자가 해변을 뛰어다니는 뮤직비디오겠죠. 뮤직비디오 잊지 못해요. 아, 이 다음에 틀어드릴 노래인데요. Take That. 아, 오랜만이네. 이 Take That 5명의 남자가 헐벗고 해변을 뛰어다니는 뮤직비디오를 잊지 못하신답니다. 박현숙님께서. 예전 뮤직비디오에선 해변을 참 많이 걷고 많이 뛰었던 듯요. 예,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해외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요. 해변을 참 많이 뛰어다녔네요. 맨발로. 예, 최대한 옷을 많이 안 걸친 상태에서. 예, 왜 그랬을까? 예. 그러고 보니 진구 씨도 뮤직비디오 찍지 않았어요? 저요. 뮤직비디오 꽤 많이 찍었었어요. 눈에도 막 서클렌즈 같은 거 컬러렌즈 끼고 말도 안 되는 막 가죽 점퍼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약간 판타지 전사 같은 그게 사실 일본 어떤 게임 원작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인데요. 그때 IBC랑 둘이서 액션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흑역사 흑역사 하시는데 저한테는 재밌었던 역.

역사? 지금도 가끔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해변을 헐벗고 뛰어다녔던 다섯 남자의 노래 Take That, I Found Heaven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정은 박현숙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Take That의 I Found Heaven.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헐벗은 남성들이 해변을 뛰어가는 그림이. 예. 악기 연주도 그렇고 예전 그 바이브가 물씬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노래라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872님께서 흐흐 진구님이다 유혹의 소나타 라디오 들으면서 찾았어요. 젊구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작가님이 지금 그 당시 사진을 저한테 띄워주셨어요. 예, 정확합니다. 하얀 머리로 칠을 하고 가죽 점퍼를 껴입은

좀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은 SF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비주얼, 좀 난감했었던 그때 한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액션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아이비 씨가 생각보다 액션을 굉장히 잘하시고 춤을 잘 추셔서 그런지 몸을 잘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탑스타였는데 이틀 동안 밤을 새는 내내 항상 웃으면서 스태프들 챙기는 모습이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2000 2000번님 초등 5학년 우리 딸 지금 도마뱀 키워요. 이름이 열무입니다. 열무. 엊그제 허물 받는 영상도 찍었대요. 열무. 열무 귀여운데요. 왠지 왜 열무일까? 생긴 게 열무같이 귀엽게 생겼나? 예, 드시면 안 됩니다. 예, 3638님 저는 달팽이를 키우고 있어요. 간만에 흙을 갈아주었고 밥으로 당근을 주었어요. 요 녀석이 냄새 맡고 먹으러 가더니 당근을 하트로 갉아먹었네요. 오, 신기한데요? 오, 시그널이다. 당근을 하트로. 그런 거 사진도 찍으셨고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린라이트. 당근을 하트로 달팽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사진이 보고 싶습니다. 3710님. 아 참, 꾸디는 MBTI가 뭐예요? E인 듯 I인 듯. 저는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측정을 해볼 때마다 I로 나오긴 하는데 그 변한 것 같아요, 살면서. 예전에는 이성향이 좀 강했고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로 바뀐 것 같습니다. 1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7957님의 신청곡 서영은이 부릅니다. 웃는 거야. 신청 사연이 더 있대요. 예. 제가 어제 라디오 서영은 씨의 웃는 거야 듣기 전에 어제 첫 라디오 DJ를 이제 맡고 나서 느낀 점을 한마디 더 해드리자면 어제 방송 끝나고 옆 부스에서 이문세 선배님께서 이제 진행한 라디오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선배님 방송 시간이 되셔가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었는데 복도에 혼자 남아있는 제 모습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라디오국에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방송 시작된 복도는 제가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복도가 마치 수업종이 쳐서 이제 문을 다 닫은 그 학교의 복도인 것처럼 안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들, 뭐 아이들 소리들,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데 복도는 너무 조용해. 그래서 그 잔잔한 소음들이 너무 듣기 좋아서 잠시 동안 멍을 때리다가 퇴근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 씨가 부릅니다. 웃는 거야.

0: MBC 건축 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6: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오후 2시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고 2시 15분부터는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할 수 있는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훈련이 끝납니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에 마련돼 있고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병원이나 지하철 등 주요 시설은 훈련 중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잠깐의 훈련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 위치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흔히 생각하는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 여러 차례 연구에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즉시 보상을 선호해 충동적일 거라 여겼는데요. 최근 러시아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원했고요. 잠재적 손실이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단 것을 찾는 마음, 참을성 부족이 아니라 확실히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없는 게 없다더니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명절 선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안중근 의사의 초상을 담은 금메달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담은 소장용 금은 기념메달부터 900만 원대 고급 와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요. 또 다른 편의점은 인기 캐릭터를 테마로 한 과일 음료 세트와 캠핑 골프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대, 와, 3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색 상품도 마련했는데요.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과일과 한우를 선보인 편의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절 선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 이제는 정말 빠져나갈 핑계가 없겠는데요.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1992년에 방영한 이 드라마가 당시 편의점 붐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극중 최수종과 최진실 씨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데이트하던 장면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승범 씨가 부른 동명의 주제가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답, 드라마의 주제곡이죠. 유승범의 정답,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 1992년 편의점 붐에 영향을 준 드라마. 정답은 질투였죠. 노래 제목이 정답이기 때문에 가수 소개만 했는데요.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유승범의 질투였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3200님 질투. 잊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고등 때 진실 언니 머리 따라 단발 자르고 수종 오빠 같은 남사친 없나 주위를 엄청 살폈죠. 그리고 대학 가면 당연히 그런 사랑 할 줄 알았다고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못하셨네요. 대학에서 질투 같은 최수종 최진실 선배 같은 사랑을 못하셨군요. 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5751님 전주만 들어도 부정맥인가 싶을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2606 진구씨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직도 노래만 들어도 그때인 듯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세 분 더. 6401님 윤오식님 조영찬님께 스킨케어 세트 드리겠습니다. 질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음악 전주만 나와도 그림이 그려져요. 아까 테이크댓의 노래 앞에 전주를 들으면 헐벗은 남자 다섯 명이 해변을 맨발로 뛰는 그림이 그려졌다면 질투는 이 전주가 나왔을 때 엔딩씬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최수종 선배님과 최진실 선배님이 키스를 하시는 동안 카메라가 이제 그 둘을 중심으로 회전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나왔던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저도 92년도였으면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배우가 되고 나서 이제 연기자가 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돼서 보니까 그 장면 찍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워낙 좋아지고 장비들도 좋아져서 이제 그럴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그 배우분들 주변에다가 기찻길처럼 카메라 레일을 깔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와 카메라 감독님만 거기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카메라 뒤에 뭐 붐 마이크를 든 음향 스텝, 조명 스텝, 뭐 미술 스텝, 의상 스텝, 분장 스텝 적 최소 인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20여 명 정도가 카메라 뒤에 뭉쳐 있어요. 근데 뭐 그 질투의 명장면처럼 키스 씬, 그런 아름다운 씬, 즐거운 씬을 찍을 때면 모르겠는데 좀 눈물이 난다든지 좀 슬픈 감정을 표출해야 될 때 혼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할 때 그 20명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비켜 야 너 출연이야 이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감정을 잡아야 됐을 때 아 선배님들 그 당시에 재밌게 촬영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 5124님도 이 말씀 하시네요. 질투 마지막 장면엔 빙글빙글 도는데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맞아 스텝도 다 나왔잖아요.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스텝들이 다 출연하는 그거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엔딩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두 배우 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도 주인공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MC 스나이퍼 유리 씨가 피처링한 노래입니다. 봄이여 오라.

0: 셋은 셋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1: 이동환님이 신청해 주신 곡 MC 스나이퍼 유리 씨가 피처링한 봄이여 오라 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웠던 도마뱀 용룡이 얘기에 갑자기 반려동물 자랑이 많이 오고 있어요. 2826님께서 진전 친칠라 키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손을 너무 잘 써서, 손을 쓰는군요. 이 친구가 친칠라가 간식을 주면 앉아서 두 손으로 꼭 잡고 먹는데 진짜 울집 막둥이.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친칠라 귀엽네요. 크기가 얼마나 할지는 궁금한데 생긴 건 약간 햄스터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귀엽다. 두 손으로 꼭 잡고 먹는데. 그쵸. 9390님 저희도 도마뱀 키우는데 이름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케이크 색깔과 비슷하고 저희가 고시라서 고시라서 고구마 아들이 지었어요. 이름 귀엽네요. 고시라서 고구마. 제 지인 중에 차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보리예요. 보리.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성이 차라 거꾸로 하면 보리차라고. 그래서 되게 이름 잘 지었다 귀엽다 그랬죠. 7767님 저희 댕댕이 이름도 열무예요. 와, 열무 인기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 태명도 열무였거든요. 열무야, 열 달 동안 무사히 잘 자라자. 진구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무, 그러네요.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로 열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 열무처럼 귀엽기도 하고. 9861님 저는 말하는 강아지를 키워요. 대단한데요. 말하는 강아지. 말 못하고 기저귀 차고 다닐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젠 뛰어다니고 말도 잘하고 심부름까지도 하니 너무 좋아요. 그 강아지는 10살 울 아들입니다. 재원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강아지 가끔은 물 수도 있어요. 10살이 지나서 좀 더 성장하면 강아지,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도 강아지,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아직까지 물린 적은 없지만 저는 물려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이 강아지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께 상상하신 말씀, 너도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재원이 10살짜리 귀엽겠네요. 이혜경님, 와, 저는 636개월 아들을 키워요. 언제 클까요? 계산해 보니까 636개월이면 53세? 53세. 야, 대박인데요. 야, 636개월. 많은 그 가정을 꾸리신 여성분들은 집에 있는 남성 일원들을 강아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들 자식도 강아지, 남편분이겠죠. 53세 아들. 설마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께서 지금 자식분을 636개월 된 아들을 아니겠죠. 이건 부인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야, 그쵸.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철없다 하는데 철 있으면 징그러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를 세 마리 키운다고.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남자들은 부인이나 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딸은 뭐 공주님? 고양이라고 표현하나? 그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지, 사랑하는 자녀 딸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혹시 재밌는 애칭이 있다면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들을까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3: 아내들은 보통 남편을 큰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 부르느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올리브 존스가 부릅니다. End of Tim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 8월 2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인데요. 어떤 풍경일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따스하게 안아주는 기분이 드는 풍경이 연상되는 노래라서 골라왔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쓸쓸한 멜로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아련함을 느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 듣겠습니다.

0: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 들으셨습니다. 전경림님, 최백호님 목소리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목소리예요. 괜히 마음이 울렁일렁. 그쵸, 최백호 선생님 목소리는 멋있어요. 예,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지는 목소리랄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갈 때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선생님 노래를 좀 즐겨 듣는 편입니다. 김미영님, 노래 너무 좋아요.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들 들으면 그래도 거의 다 아는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소개 너무 감사해요. 저장. 네, 저도 이 노래를 안 지는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3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에 많이 익히 들었던 최백호 선생님 노래 들만 듣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에게도 아주 보물 같은 노래랍니다. 아까 2부에서 아내들은 보통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 부르느냐 보내달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1428님, 아내를요? 빵꾸 똥꾸요? 줄여서 빵똥. 그쵸? 예, 이렇게 직구준 애칭을 많이 만들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0668님, 상전. 예,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직구준 별명 또는 아주 높거나 무서운 윗사람. 예, 저기 또 아까 재밌었던 게 고질라가 있었어요. 아내를 고질라라고 부르신다는 분. 2666님, 전화기엔 중전마마라 저장해놓고 부를 땐 사모님. 사모님도 많죠. 예, 아내분들 부를 때. 5924님, 그분을 1호님이라 불러요. 그럴듯합니다. 9629님, 저승사자라고 부르던데요. 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장명근님, 우리 아빠는 엄마를 장관님 이렇게 불러요. 윤정은님, 저희 아빠는 엄마를 저기요 이봐요 부르고요. 엄마는 아빠를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러세요. 김묘선님, 활어래요. 살짝만 자극해도 파닥파닥 한다고 놀리는 재미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김활어입니다. 아, 활어 기가 막힌데요. 살짝만 자극해도 파닥파닥 거린다고. 활어 재밌다. 이렇게 직구준 별명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소고기 칩 세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답장으로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받으셨죠? 지금 어렵다고 역대급 난이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진짜 대박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출연한 드라마 OST입니다. 정답 문자는 내일 첫 곡 나가기 전 9시까지만 받고요. 10분에게는 마스크팩 세트 드리고요. 한 분에게는 기억 선물 3종 세트,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 오늘 아침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이맘때 모기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동네마다 소독차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 아, 하던 소리가 들리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갔다?
1: 밥 먹다가 뛰어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반갑긴 했어요.
0: 반갑긴 했죠.
1: 네. 네.
0: 두 번째, 내 딴에는 진짜 빨리 뛰어나간다고 나갔는데 소독차 연기를 다이렉트로 맞는 앞쪽은 이미 인산이네라 놀랐던 적이 있다.
1: 아, 인기가 많죠. 앞쪽은 좀 인기가 많습니다. 네. 빨리 나가야 돼. 네.
0: 앞에 많이 있어 보셨어요?
1: 저는 앞쪽보다는 항상 그 중간 어디죠?
0: 중간 어디죠?
1: 이렇게 앞서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0: 마지막 세 번째.
1: 네.
0: 동네 노는 형들 중에서는 소독차에 매달려가는 신공을 선보이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진심으로 부러웠다.
2: 와, 저 매달리는 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진구 씨는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0: 저는 많이 매달려봤어요.
2: 아, 진짜요?
0: 위험했는데 네.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2: 오, 네,
0: 딱 3면에 매달릴 수 있거든요.
2: 오, 진구 씨도 이 소독차 그쵸, 세대군요.
0: 예, 네, 그럼요.
2: 오,
0: 맞습니다.
2: 3면이요?
0: 3면, 그죠? 용달차 그 트럭. 어.
2: 야, 굉장히 그 좀 그때도 좀 특별하셨군요.
0: 아, 예, 아닙니다. 그때 저희 동네 예. 저 또래 어린이 수가 적어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아, 네.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았다.
0: 낮았어요. 네. 자, 오늘 이 세 가지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나올 음악들도 귀에 착 마음에 쏙 들어올
1: 네.
0: 거예요.
1: 네.
0: 라떼 음악 차트 라떼를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0: 네.
2: 어, 진구 씨 이 노래 아시는군요.
0: 알죠, 알죠.
2: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형님이시죠?
2: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0: 네. 네. 형님 음악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아. 네. 갑자기 확 기분이 좋아지는데.
0: 아, 아니. 네. 멘트 아니고요. 진짜로 많이 네. 듣고 있고.
2: 네.
0: 그리고 제가 아, 이 노래도 형님 노래였어? 몰랐던 노래들도 네. 요즘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2: 어, 정말요?
0: 네.
2: 오.
0: 그 야구 프로그램 노래도 네. 하셨었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좀 내적 친밀감
2: 아~
0: 그런 게 좀 있으신.
2: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구 씨가 그 본인 너튜브 채널에서 네. 노래하시는 모습들 좀 봤어요.
0: 아, 보셨어요?
2: 예.
0: 아, 민망합니다.
2: 근데 뭔가 항상 제가 매번 그 연기자분들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0: 네.
2: 가창력과 무관하게 멋있어요 일단.
0: 아, 감사합니다.
2: 가창력과 무관하게 진구 씨가 노래를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예, 예. 뭔가 확실히 이 노래라는 것도 연기니까
0: 네네네.
2: 확실히 표현력이 다르더라고요.
0: 제가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2: 네.
0: 노래를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음반이라든지
2: 네.
0: 그렇게 노래를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는
2: 네.
0: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서였어요.
2: 아, 그래요?
0: 그것도 연기였죠.
2: 어.
0: 예.
2: 그게 누군가가
0: 그게
2: 누군가요?
0: 하동균 씨예요.
2: 하동균 씨 예. 노래 쉽지 않은데.
0: 하동균 씨를 너무 좋아해서
2: 네, 네.
0: 노래방에서 막 모창을 하고 있었는데
2: 네.
0: 그때 같이 있었던 이제 분이 그 당시 디베이스라는 그룹의
2: 네, 네.
0: 리더였던 제드라는 가수였거든요.
2: 네, 네, 네.
0: 그 형이 이번에 앨범을 내는데
2: 네.
0: 뭐 타이틀곡은 임창정 선배가 부르기로 했고
2: 네.
0: 뭐 김창렬 선배도 도와주시고 한다는데 하동균 씨가 피처링을 한번 했으면 하니
2: 네.
0: 저한테 가이드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했는데
2: 네.
0: 아마도 하동균 씨랑 작업이 성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그냥 제가 불렀던 그 가이드 버전을 내셨더라고요.
2: 앨범에 수록이 된 거예요?
0: 네, 네.
2: 오.
0: 그래서 그때부터 하동균 씨 성대모사로 모창으로 시작을 해서 네. 네, 지금까지 오게 됐죠.
2: 어, 그 노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네요?
0: 예, 제드의 재채기라는 노래인데요.
2: 재채기?
0: 예, 엄청 오글거리는 예, 부끄럽습니다.
2: 지금 갑자기 PD분께서 손길이 바빠지셨습니다.
0: 네.
2: 검색을 막 하고 계신데 말이죠. 왠지 듣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0: 아,
2: 반갑습니다. 저
0: 네.
2: 안 그래도 최근에 또 나오신 드라마도 제가
0: 네네.
2: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0: 감사합니다.
2: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서
0: 제 DJ 처음이에요.
2: 아, 그래요?
0: 네. 항상 스페셜 DJ나
2: 네.
0: 더블 DJ로 하다가
2: 네네.
0: 혼자서 부스에서 두 시간을 꽉 채웠던 게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2: 네네.
0: 오늘 형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좀 네. 많이

0: 내려놓고 왔거든요. 아, 도움 받으려고.
1: 아, 도움이요?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코너만큼은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했기 때문에
0: 네네네.
1: 뭐 충분히 도움은 조금은 될 수 있어요.
0: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1: 네. 펄디. 펄디.
0: 형님을 펄디라고 부르시던데
1: 네.
0: 왜 펄디예요?
1: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자리 스페셜 DJ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가 네. 그 스페셜 DJ를 했었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목요일날 또 이 코너를 나왔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지난주 차트가 95년도 차트였거든요.
0: 네.
1: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 얘기를 네. 하게 됐어요. 제 별명이 그 숨은 진주였거든요.
0: 아, 친구들이 숨은 진주야 숨은 진주야 이렇게 부르나요?
1: 아니,
0: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
1: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그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막 인기가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0: 네.
1: 누가 봐도 얘는 거의 뭐 탑이다.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약간 그 정도는 아닌데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매점으로 가면 저 친구 누구야? 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0: 매력 있다.
1: 그래서 제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숨은 진주다. 히든 펄.
0: 히든 펄이 훨씬 멋있는데요.
1: 네, 히든 펄. 그래서
0: 메인 펄보다도
1: 메인 펄.
0: 메인 펄보다도 히든 펄이
1: 메인 펄?
0: 예.
1: 메펄?
0: 예.
1: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길 막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그 스페셜 DJ 할 때 이제 청취자분들이 펄디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0: 재밌다. 네. 펄디.
1: 네. 네.
0: 마음에 드세요?
1: 나쁘진 않죠.
0: 숨은 진주 매력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네. 그런 캐릭터가 제일 매력 있고 사랑받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예 대놓고 나오는 멋쟁이보다
1: 네. 네.
0: 뒤에서 숨은 진주.
1: 진주.
0: 아 멋있다.
1: 진구 씨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0: 저도 숨은 진주였어요.
1: 잠깐만, 아니 진구 씨가요?
0: 네.
1: 진짜요?
0: 네.
1: 오, 이렇게 막 남 앞에 나서고 그런 스타일 아니셨구나.
0: 저는
1: 네.
0: 지금은 진지한 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0: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 좀 재밌게 해주는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뭐 이성으로 보질 않고
1: 네, 네.
0: 그냥 귀여운 애, 재밌는 애 이렇게 봤는데.
1: 네, 네.
0: 오히려 이제 연상이나 네. 다른 저학년 저보다 후배. 이제 아래 학년 후배들이
1: 네.
0: 저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는 걸 편지를 받아보고 알게 됐거든요. 수업 종이 치고
1: 네.
0: 쉬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멋을 부리고 진지해지고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죠. 네.
1: 아 본능적으로 이 톤의 매너를 맞춰야겠구나.
0: 네네네. 제가 만든 숨은 진주죠.
1: 그러면 뭔가 저랑 결이 좀 비슷한 네. 맞네요. 네.
0: 그렇습니다. 5321님이 개그펄이었구나. 유머펄, 깔깔펄.
1: 이게 아무래도 펄도 귀금속이니까.
0: 그쵸, 그쵸.
1: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여러분. 펄디. 네, 펄디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꾸디로 불리고 계시다고
0: 네,
1: 들었어요.
0: 꾸디요?
1: 네, 꾸디. 네. 아무래도 성함 때문이겠죠?
0: 네, 네. 맞습니다.
1: 마음에 드세요?
0: 저 마음에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펄디로
0: 귀여운 네. 별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1: 하긴 귀엽다고 네.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0: 네.
1: 진구 씨를
0: 항상 진지하고
1: 네.
0: 좀 남한테 못되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라디오 하면서 꾸디라는 귀여운 애칭도 생기고 해서
1: 네.
0: 저는 마음에 듭니다.
1: 귀엽게 불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0: 안 불려봤으니까 좀 신선하고 신나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0: 네.
1: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는데 눈빛이 좀 귀여우시긴 하는데요.
0: 감사합니다.
1: 장난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눈빛이.
0: 진주가 숨어 있나요?
1: 눈빛이 약간 진주?
0: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앞에
1: 네.
0: 추억 얘기로 소독차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5285님께서
1: 네.
0: 어렸을 때 남동생이랑 같이 소독차 따라가다가 남동생 잃어버려서 찾는다고 난리 났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나고 되면서 다른 동네에 갔었거든요. 동생 안 챙겼다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었네요.
1: 아니 이게 뭐라고 나고 되고 동생 잃어버리고
0: 그러니까요.
1: 근데 진구 씨는
0: 네.
1: 소독차를 아까 굉장히 막 매달리고 막 거의 진

0: 누지하다시피 하셨나 봐요.
1: 제가 소독차를 진두지휘 할 수는 없죠.
0: 아니 그 소독차는 갈 길을 가겠지만 예, 예. 친구들 무리를 이렇게 좀 네. 자, 내가 매달릴 테니까 예, 예. 나만 보고 따라와요.
1: 아 그런 거 좀 좋아했어요.
0: 골목 대장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1: 골목에서만 대장. 진짜 이 소독차가 네. 이 동네만 도는 게 아니고 그 연기를 내뿜으면서 옆 동네 골목골목으로 해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0: 이동하죠, 이동하죠.
1: 그래서 진짜 맞다 보니까 네. 전혀 모르는 곳에 와 있고 한 경험이 꽤 많거든요. 많이 놀랬죠?
0: 저는 소독차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왠지 그 산신령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되게 막 유행했어요. 금도끼
1: 맞아.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장엄하게 네. 그 가운데서 좀 등장을 하고 싶어서
1: 숨은 진주가
0: 숨은 진주처럼 이렇게 쫙 뭔가 이 그런 무드를 즐겼달까. 그럴 솔직히 막 드라이아이스 막 그런 거
1: 네네네
0: 막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특별한 신령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1: 좌. 저 형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 신령 바이브 네. 때문에 그 소독차를 좋아하시고 네. 또 형님 음악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네. 음악이 네.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그려져요.
0: 어떻게
1: 형님이 어떤 식인지. 네. 저는 음악 들을 때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꼈거든요.
0: 예. 네.
1: 형님 음악들이 네. 반주라든지 네. 좀 뭐 창법이라든지 그런 게 네. 일부러 재밌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된 사람이다라는 게
0: 너무 정확히 보셨다 정말로.
1: 그래요? 아이고
0: 역시 진구 씨 남달라. 아유. 우리 꾸디. 그게 벌써 우리 만난 지 벌써 한 20분? 네.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 벌써 느껴지시는군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와 역시 센스가 남달라.
1: 음악을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아이고
0: 예
1: 노래를 듣는다는데
0: 노래요?
1: 예. 너무 민망해서 이거
0: 솔직히 저희가 오늘 차트를 소개하는 코너이긴 한데 네. 이 노래를 안 듣고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긴 해요.
1: 아, 형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0: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누던 중에 불쑥 튀어나온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드의 노래고요. 피처링 진구 재채기.

내 머릿속은 마치 하얀 도화지같이 텅 빈 채로 There's nothing 숨쉬기가 힘들고 목 놓아 난 널 부르고 Only you 사랑해 사랑해 난 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7: 와우
6: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7: yeah.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6: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8: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하늘의 눈이 향해 열려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9: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10: 라떼 음악 차트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
11: 네. 일단 차트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10: 네.
11: 이 재채기라는 노래에 대한 반응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 재채기.
11: 사람들이
10: 제드의 노래였죠.
11: 예, 네, 굉장히 재채기. 지금 깜짝 놀래고 계세요.
10: 네.
11: 안진희님께서 진구 씨 노래 목소리에
10: 네.
11: 하동균님, 임재범님, 네. 태희님이 있으세요.
10: 야, 감사합니다. 다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11: 아니 근데
10: 네.
11: 목소리가 진짜 왜 이게 진구 씨 목소리라고?
10: 네.
11: 노래 잘하시는데요, 정말로?
10: 어, 감사합니다.
11: 네.
10: 아. 과찬이세요.
11: 근데 본인이 직접 그냥 가수로 하는 음원은 아직 없는 거죠?
10: 제가 제 이름으로 낸 음원은 없죠.
11: 내셔도 될 것 같은데.
10: 아, 형이 해주실래요?
11: 제가요?
10: 네.
11: 제가 어떻게 제작을요?
10: 네.
11: 돈이 그렇게 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10: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제 팬들이
11: 네.
10: 한때 이 재채기라는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11: 네.
10: 불러달라고 팬미팅 같은 걸 하면
11: 네.
10: 요청을 하셨었는데
11: 네.
10: 이 래퍼인 제드 형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면
11: 아.
10: 좀 심심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11: 어.
10: 그래서 제 친한 동생 이제 작곡하는 동생이 있는데
11: 네네.
10: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11: 네.
10: 제 팬들한테 그냥 만들어서 주고 싶은 노래 좀 만들어달라.
11: 네.
10: 그래서 동생이 이제 만들어

0: 들어준 노래가 있는데
1: 네.
0: 그거를 그 동생 원맨 밴드거든요.
1: 어, 네.
0: 드라마틱스라고.
1: 네.
0: 그 원맨 밴드에 저를 이제 객원 보컬로
1: 썼구나.
0: 써서
1: 네.
0: 그렇게 앨범을 몇 장을 냈죠. 그때는.
1: 아, 그래요?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0: 그게 2008년도서부터 2013년, 14년까지.

0: 홍보랑 제작이랑 모든 거를 이 친구가 혼자서 개인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력이 막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친구여서
1: 프로모션이 이렇게 쉽진 않았겠죠.
0: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1: 그게 참 그것도 지금 숨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의 가요계의 숨은 진주시군요. 아, 드라마틱스요?
0: 네, 드라마틱스. 예.
1: 아, 들을 노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차트를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진구 특집으로 제목이 못 잊어라는 노래가 있고 죽을 네. 만큼 아프다 이게 다 드라마틱스 피처링 진구의 노래입니다.
0: 네 맞습니다. 그 외 노래들이 꽤 있는데 네. 어떤 노래는 제가 이제 찍은 영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찍다가 네. 약간 동화가 돼서 네. 나 이 감정 더 떨어지기 전에 네. 좀 이 감정 실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써서 주면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가사에 어울릴 만한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네. 그래서 부른 노래도 있고요. 오. 좀 저는 노래하는 거를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즐기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1: 그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음악을 좀 좋아하셨어요?
0: 듣는 거를 아주 아주 좋아했었어요.
1: 혹시 특정 장르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셨어요?
0: 어릴 때는 락발라드와 네. 예, 심수봉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1: 락발라드와 심수봉. 예,
0: 좀 갭이 있죠.
1: 예, 거의 극단에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렸을 때 오 진짜요? 네.
0: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장르. 요즘에는 더 많은 장르를 듣는 것 같고.
1: 그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0: 참 분위기를 잘 타는 것 같아요.
1: 궁금한데요. 네. 캐면 캘수록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튼 뭐
0: 차트로 가실까요?
1: 차트를 가야 됩니다.
0: 네, 이번 주는 언제로 가는 거예요?
1: 이게 지난주에 못 다한 차트긴 해요. 네. 1995년 8월 둘째 주 차트인데요. 네. 지난주에 윤주 씨랑 네. 차트를 소개하다가 네. 보통 이제 10곡에서 8곡 정도 차트가 나와요. 네. 8위부터 하던가 상디랑 할 때 10위부터 하긴 했었는데 네. 지난주에 두 곡밖에 소개를 못했어요. 참고로
0: 두 곡이요?
1: 네, 수다가 너무 터져가지고 히든펄 얘기하다가
0: 히든펄 때문에
1: 그래서 8위, 7위하고 오늘 이제 6위부터 가면 됩니다.
0: 네, 1995년 8월 둘째 주 6위.
1: 네, 구디는 네. 이쯤 한 중학생 정도 됐겠네요.
0: 그렇죠. 중학교 제가 기억으로는 3학년입니다.
1: 중학교 3학년 네. 한창 음악 많이 했을 때
0: 엄청 들었죠.
1: 네. 지금 6위 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억나십니까? REF입니다. 예. 고요 속의 외침.
0: 데뷔곡이죠.
1: 맞아요.
0: REF의 데뷔곡.
1: 기억하시는구나.
0: 예. Rave Effect 형.
1: 잠깐만. 이거 기억하시는 거면 진구 씨 춤도 좀 추셨을 것 같은데.
0: 좋아했죠. 그 당시에.
1: 아니 REF가 진짜로 등장하자마자 이 데뷔 앨범이 이 고요 속의 외침 말고도 이별 공식,
0: 맞아요.
1: 상심, 이렇게 히트곡이 한 앨범에서 세 곡이 막 나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센세이셔널했다.
0: 맞습니다.
1: 레이브라는 장르를 들고.
0: 그러니까 레이브라는 장르를 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네. 그 장르가 있는 건가요?
1: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REF를 들으면 네. 이게 레이브인가? 약간 그냥 신나는데 그런 느낌인데 네. 저 이 REF의 기억 속에 참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이분들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축제에 왔어요. 한창 핫할 때.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 출연료를 전액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
0: 와 멋있다.
1: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분들이 세운 농구 코트가 있어요.
0: 우와.
1: 그래서 항상 그 농구를 하면서 네. 이건 REF가 준 거야.
0: 그렇죠.
1: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야,
1: 그 출연을 안 받고 갔어요.
0: 그 농구 골대,
1: 네.
0: 골대를 해주신 거예요?
1: 네, 골대.
0: 두 개?
1: 두 개. 대강당 앞에 딱.
0: 와.
1: 거기 뭐 REF 기증 이런 것도 안 써놨어.
0: 와, 근데 되게 인기 많았겠다. 그 골대가.
1: 그쵸.
0: 거기 와,
1: 대강당 앞에서 계속 농구야. 네. REF, REF 말하면서.
0: 쇼소리 쏘면서 REF를 외쳤다.
1: 네, 그랬던. 요즘에 또 간간이 REF 두 분께서 활동을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성대현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 당시에?
0: 그 당시에. 지금도 좋아요.
1: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0: 아 저는 숨은 진주를 좋아.

0: 보컬이에요.
1: 아, 그러니까 이성우 씨가 리드 보컬인데 예.
0: 상대 여신이 약간 서우 보컬 느낌 예. 있잖아요.
2: 이 다음 앨범이었는데 네. 찬란한 사랑 때 네. 성대현 씨가 네. 이 뽀글이 퍼머를 맞아요. 하고 계시다가 네. 모자로 눌러 있다가 네. 본인이 딱 이제 보이고 처음 튀어나올 때 그 모자를 싹 벗어요. 오. 그럼 머리가 팝콘처럼 퐁 하면서 등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고 멋있었어요.
1: 아, 네. 성대현 씨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군요. 네.
2: 이성우 형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네네. 항상 그 뒤에서 슬픈 이인자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아, 또 그런 또 취향이시구나. 자, 아무튼 이 고요 속의 지금 좀 더 들어볼까요?
2: 네.

0: 지금 앞에 엄청난 사진이 네. TV 가이드 그 당시 잡지죠.
1: 그쵸. 네. 연애 잡지.
0: 연애 잡지.
1: 거기에 REF가 표지 모델로 있는데요.
0: 예, 제가 1부에 형님 네. 테이크 댓 노래를 틀어드렸는데요. 네네.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떤 청취자분께서 네. 헐벗은 남자 다섯 명이 맨발로 해변을 뛰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1: 그때 뭔가 그 공식처럼 네. 아이돌 그 분들이 네. 상탈하고 해변을 뛰는. 아. 근데 지금 딱 TV 가이드의 REF가 지금 그 모습이네요.
0: 상탈 중이시죠, 지금?
1: 네, 네, 네.
0: 와, 충격적이네요.
1: 충격적이야. 야.
0: 예.
1: 근데 자. 좀, 예, 뭐, 멋있어요. 예.
0: 멋있죠.
1: TV 가이드 없어졌죠, 지금은.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때는 네. 이제 막 문구점에도 TV 가이드가 있고 막 그랬어요.
0: 버스 정류장 앞에 토큰 맞아요. 파는데.
1: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가다가는
0: 네, 5위 가실까요? 그럼
1: 한 4위쯤에서 방송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5위로 갑니다.
0: 네.
1: 아,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이 노래가 또 5위를 차지했네요.
0: 네, 기억납니다.
1: 왠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노래도.
0: 좋아했죠.
1: 네.
0: 이거 노이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노이즈 형님들 첫 1위 곡이에요.
1: 이 노래가요?
0: 예.
1: 오, 그래요?
0: 1집, 2집 동안 1위를 네. 거의 못했었어요.
1: 아, 인기는 있었는데.
0: 1위 후보까지는 올라가고. 너에게 원한 건 이럴 때.
1: 아, 그거를 기억하신다고요?
0: 예, 예.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1: 진짜 좋아하셨구나. 예.
0: 그래서 3집 때 드디어. 네. 예, 하고 이제 1위를 하시고. 네. 서브보컬이었던 천성일 형님이 그렇게 우셨던. 아,
1: 천성일 씨가 또 이 노이즈의 또 핵심 멤버 아니면서. 히트곡도 많이 만들어내셨고. 근데 이렇게 REF와 노이즈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네. 우리 꾸디는 춤을 좀 추셨을 것 같은데요?
0: 이 방송 안무라고 하죠?
1: 네. 네.
0: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1: 네, 네.
0: 학예회 수련회 네. 이럴 때 그럴 때 항상 나가서 이런 춤들을 따라 췄던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저는 좀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였었습니다.
1: 네. 아, 그걸 즐겁게 해준다고 또
0: 네.
1: 사실은 네. 본인은 별로 즐겁지 않으나
0: 아 아니죠 아니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리액션을 보면 행복했죠.
1: 아 그래도 노셨네요. 그러니까
0: 아 그걸 놀았다고 표현했죠. 네, 그렇다면 놀았습니다.
1: 네. 같이 놀았죠 친구들하고. 아 아무튼 이 노이즈가 네. 말씀 주신 대로 3집에 수록된 노래인데 네. 3집에서 멤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0: 네.
1: 노이즈가 원래 홍종구 천성일 한상일 김학규였다가 네. 홍정구 천성일 한상일 홍정호 씨로 3집에서 멤버가 바뀝니다.
0: 왜 그런지 아세요?
1: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0: 학규 형님이 네. 군대를 가셨어요.
1: 아, 그 당시 이 군입대 네네. 이슈가 있었군요.
0: 그래서 기다려줄 법도 한데 네. 그죠? 유닛 활동을 한다든지 기다려줄 법도 한데 네. 바로 대체 멤버로
1: 혹시 많이 속상하셨던 건 아니고요?
0: 그때 김학규 형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1: 잘생기셨잖아요. 네.
0: 여성 팬이 가장 많았던 게 리드 네. 보컬, 서브 보컬이 아니라 네. 김학규 형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대본을 보니까 네. 김학규 씨가 군 제대 후에 영화 배우로 또 그쵸.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0: 주유소 습격 사건 나오셨죠?
1: 아, 거기 나오셨어요?

0: 거기서 이제 유해진 형이랑 네. 그 정숙이 물병으로 리듬 맞추면서 노래를 했던 멤버 중에
1: 아
0: 네. 김학규 형님 계십니다.
1: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거기에 김학규 씨가 있었군요. 네.
0: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1: 네. 아무튼 당시에 또 X세대 시대잖아요.
0: 그렇죠. X세대.
1: X세대 그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정말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0: 네.
1: 네.
0: 그때 또 기억이 나는 게 이 앨범이 네. 스릴러춘이라고.
1: 스릴러요?
0: 네.
1: 마이클 잭슨 스릴러.
0: 네. 네.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이
1: 아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0: 고질라 발톱 같은.
1: 네. 네.
0: 그게 마이클 잭슨 춤을 인용한 거였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 마이클 영화 보면서 그 춤 네. 나올 때마다 참 네. 노이즈 생각이 났었어.
1: 잠깐만요. 이거 진짜 팬인데 찐 네. 팬인데요?
0: 찐이죠 찐.
1: 우와. 네. 그걸 다 기억하실 정도면. 하긴 본인이 그걸 또 안무를 구성하셨으니까 장기자랑에서
0: 네네네
1: 와 백상진님께서 배우계 임진모 씨였어 꾸디 산 아. 증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0: 감사합니다
1: 무대에서 그거를 또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0: 상상 속에 너는 안 했고요
1: 상상 속에서는 네. 안 했고
0: 네네
1: 고요 속의 외침을 하셨고
0: 고요 속의 외침보다 예. 아마 찬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 찬란한 사랑이었으면은
0: 성대현 형님의 파트였죠.
1: 아 그쪽 예. 파트셨구나. 네. 네. 그럼 분명히 메인에서 그 외친 분이 한 분 계셨을 텐데.
0: 있죠, 있죠.
1: 어제 그냥 왜 하는 거야 유분. 그분은 지금 친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1: 해체됐구나. 네. 이 팀 해체됐어.
0: 네. 5732님께서 얘기하다가 네. 노래 끝나긴 오랜. 아 노래를 못 들었군요.
1: 노래를 잘 들으면 들리셨을 거예요. 아 방송 끝나고 또 여러분들 찾아 들으시면 되니까 아, 그렇죠?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0: 네, 노이즈 형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1: 네. 네. 이제 우리가 4위로 갈 차례인데요.
0: 네, 4위요.
1: 네. 그럼 이 노래도 한번 쓱 들이밀어 봅니다, 친구 씨한테.
0: 네.
1: DJ DOC의 머피의 법칙.
0: 아, 이 집이죠. 이 집.
1: 네. 너무 술술 나오는데요?
0: 네, 이 집입니다. 이때도 멤버 교체가 있었고요.
1: 오, 네. 맞아요, 맞아요.
0: 정재용 형님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죠.
1: 네네네, 네. 맞아요. 잠깐만, 이쪽은 굉장히 빠삭하시네요.
0: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가 네. 집이랑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1: 오.
0: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휴대용.
1: 네.
0: 그 기계랑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그때는 MP3 세대가 아니죠.
0: 네.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테이프 세대였는데
1: 네.
0: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용돈을 아주 유복하게 받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뭐 즐길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노래방도 흔치 않았고 PC방은 아예 없었고
1: 그쵸, 그쵸.
0: 오락실에 가도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1: 네.
0: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항상 제가 타던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레코드샵을 가서
1: 네.
0: 원래는 제가 좋아하던 진짜 사고 싶던 음반들을 사다가
1: 네.
0: 돈이 남아 도니까
1: 예. 네.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0: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밥 사 먹으라고 만 원을 주시면 밥값으로 네. 5천 원하고 5천 원이 남았어요.
1: 네.
0: 그때 테이프 값이 4,500원 해외 음반은 5천 원이었을 텐데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나중에 그 레코드샵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1: 네.
0: 음반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사고 듣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뉴에이지 음악까지 소개시켜 주실 정도로 한국 가요는 다 섭렵을 했다.
1: 뉴에이지 조지니스턴 말고
0: 네, 네 그렇죠.
1: 아 그래서 단순히 이쪽 장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음악들을 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네. 몸에 DNA 장착하고 계시군요.
0: 네, 저는 음악 들을 시간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1: 아, 이 머피의 법칙, DJ DOC의 이 집
0: 네.
1: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0: 맞습니다.
1: 멤버 교체 있었고
0: 네.
1: 1집보다 2집이 확실히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네, 맞습니다.
1: 확 이제 그때부터 이제 DOC가 확 국민 팀으로 국민의 어떤 전 국민 열광하는
0: 네.
1: 어린 아이들도 돈 싫어 명예 싫어 막 이거 외칠 때니까
0: 디오시잖아요. 드림 오브 칠드런.
1: 아 맞네. 네. 아, 이 팀의 이름의 어떤 유래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0: 예, 예, 예.
1: 오.
0: 그때 사회자인 이본 누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림 오브 칠드런.
1: 아, DJ
0: 덕 아니죠? 네. 드림 오브 칠드런.
1: DJ
0: 가요계의 악동. DJ DOC를 소개합니다.
1: 아, 그래서 우리가 DJ 덕으로 부르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DJ DOC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0: 맞습니다.
1: 이본 씨가 그때 네.
0: 라디오며 네. 뭐 가요 프로그램 MC며 이본 네. 누님께서 네. 다 씹어먹고 계시대.
1: 맞아요. 네. 아, 이본 씨. 네. 아, 그때 진짜 정말 좋았죠.
0: 네. 네.
1: 많은 쇼 프로그램과 DJ도 많이 하셨어요.
0: 맞아요. 어. 네. 이 머피의 법칙이 네. 되게 빨리 1위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 아.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네. 아까 RDF처럼 네. DJ DOC 형님들도 맨몸에 베스트라든지 이 자켓이라든지
1: 네.
0: 이땐 이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1: 아무래도 X세대니까요.
0: 형님 그렇게 입어보신 적 있어요?
1: 저는 없습니다.
0: 이너를 안 입고.
1: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몸매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말라도 안 되고
0: 네네.
1: 너무 튼튼해도 안 되고.
0: 어, 노래 끝났다.
1: 예. 네. 그랬죠.
0: 어.
1: 혹시 진구 씨는 네.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트 패션을 혹시
0: 아, 못했죠. 예. 네. 그거는 두려웠습니다.
1: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같은데요.
0: 두려웠습니다. 예.
1: 몰래 집에서 한 번쯤 입어봐.
0: 아, 몰래 집에서는 입어봤죠. 아버지 정장.
1: 예. 아버지 정장. 조끼.
0: 그렇죠, 그렇죠.
1: 아, 역시 남다른 분이셨어요. 예. 자, 우리가 광고를 좀 들을 타이밍인가 봐요.
0: 네, 여러분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앞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저희 시간 관계상 네. 3위, 2위는 못 듣고요. 곡목 네. 발표만 할게요. 아, 그리고 곡... 1위를 듣겠습니다. 3위 그쵸. 어떤 곡이었어요?
4: 3위는요. 이 노래도 진구 씨가 참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이승환의 천일 동안입니다.
3: 네. 김동률
4: 작곡.
3: 작곡.
4: 네. 거의 뭐 네. 사전 이거 사전인데.
3: 이게 휴먼 앨범이었나요?
4: 맞아요.
3: 맞죠? 하얀 바탕에 크레파스 크레용 같은 걸로 아, 그림이 맞아요. 그려져 있는. 네. 네.
4: 이 노래 천일 동안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3: 맞죠, 맞죠. 네.
4: 2위는요. 네. 야, 이분이 윤종신의 부디. 네. 이 노래.
3: 내 사랑 못나니.
4: 아니, 툭 치면 다 나오네 그냥. 네. 대본이 필요 없어요.
3: 이거 세피아색 자켓이었어요.
4: 아, 그래요?

0: 예, 형님이 자전거 끌고 가시고 아, 윤종신 형님
1: 그 노래 그 앨범이구나. 예, 예.
0: 아, 이때 좋은 노래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검은 리본 속의 소년가 그 노래도 되게 좋았고. 아 진짜 좋아했어.
1: 1565님께서 진구 씨 왜 이렇게 웃겨요? 걸어다니는 뮤직박스라고.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네. 오늘 좀 일찍 올 걸 그랬네.
0: 그러니까요.
1: 1부부터 쭉 이걸 했었어야 됐네.
0: 아, 7461님 어떻게 된 게 이 차트는 상위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3위, 2위, 1위는 시간에 쫓겨 늘 그러셨군요.
1: 아무래도 좀 이걸 3주로 끌고 가기에는 네. 조금 네. 면목이 없어서.
0: 자, 네. 1995년 8월 둘째 주 1위 네. 발표해 주시죠.
1: 1위 곡은요 나옵니다. 이 노래예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아 놓칠 수 없어 이 애들이. 진구 씨,
0: 네.
1: 이 노래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0: 솔리드 3집이죠.
1: 네. 2집이래요.
0: 어?
1: 3집이에요?
0: 아 이거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1: 대본이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이거 대본에 2집으로 써 있긴 한데.
0: 그럼 2집이죠.
1: 2집 맞을까요? 네.
0: 2집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 당시에 솔리드 1집인 줄 아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3집이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뭐 이런 건가?
0: 그거구나. 천생연분이죠.
1: 천생연 맞아. 그게 3집이었던
0: 거예요. 예, 예, 맞아요.
1: 2집.
0: 예, 2집입니다.
1: 2집에서 확 그냥 솔리드가 네. 떴죠.
0: 자켓에 8번 당구공 그거 하나만 딱 박혀 있는. 네. 제가 테이프를 많이 사고 CD는 비싸서 많이 못 샀었는데 네. 솔리드는 테이프와 CD를 둘 다 샀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솔리드도 네. 자켓 속지를 보면 네. RLF DJ DOC와 마찬가지로 이너를 입지 않고 베스트만 입었던 사진이 속지에 실려 있습니다.
1: 그때 왜 이렇게 베스트를 입었을까?
0: 이 노래 너무 좋았죠, 근데.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아무튼 뭐 오늘 진구 씨랑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0: 진짜 빨리 가네요.
1: 네. 나중에 네. 그냥 이 차트 할 때 한 번 더 나오시면 좋고.
0: 네, 알겠습니다.
1: 현디랑 셋이 한번 수다를 떠.
0: 아, 좋아요, 좋아요. 그때 초대해 주시면은 네. 네. 특별 게스트로 네. 나와서 90년대 쪽에 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많이 노셨던 그 시절.
0: 네.
1: 베스트를 입고 만날까요?
0: 베스트.
1: 네.
0: 예, 저 입고 올게요. 그러면. 네. 아, 맨살? 맨살에?
1: 네. 아무튼 뭐 하얀 반팔이트 정도까지는 네. 허용해 주는 걸로 하시죠.
0: 네, 네, 네. 에어리즘 같은 거. 네. 아유, 오늘 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1: 네.
0: 감사했습니다.
1: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저는 두 번째 날 잘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내일 아침도 부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남았어요.
1: 노래를 정말 안 들려주실 생각이시군요.
0: 노래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나요?
1: 네.
0: 아이고 그렇군요. 솔리드 형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형님도 죄송스럽고요. 내일 아침도 꾸디 배우 친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들인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0: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2: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3: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당신의 건물에는 내진 안전의 기준이 있나요? 디자인 기린이 흔들림에도 변형 없는 내진성, 불연성, 시공성, 친환경성 설계로 건축외장재 내진 패널과 내진 지붕재의 안전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조달 우수 제품, 안전의 기준이 되다. 디자인 기린.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은 라면 한 그릇도 그냥 먹지 않더라고요. 갓까지 상상도 못한 재료를 넣고 볶고 지지고 그렇게 맛있는 한 그릇을 만드는 게 유행인데요. 그래도 모두가 동의할 하나의 법칙이 있다면요. 가장 맛있는 라면은 역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남이 해주는 대로 편하게 몸을 맡기고 싶은 목요일이네요. 애쓰지 않아도 서두르지 않아도 누가 알아서 척척 해준다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죠. 선곡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오늘은 편하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놀러오신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 노래 진짜 좋지 않았어요? 태태의 로맨티코라는 노래인데 인디 가수래요, 태태가. 네, 이 로맨티코 음원을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들어보신 분들 어디선가. 2개월이랑 한로로가 리메이크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우연히 이 한로로의 버전을 최근에 듣고 나서 원곡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태태라는 가수를 그래서 알게 됐어요. 뭔가 너무 좋고 뭔가 위로받는 그런 멜로디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랑. 그래서 한번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잖아요. 이틀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다시 또 주말이 금방 찾아오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맡기고 싶고 남이 해주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내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저희 브런치 카페에 좋은 노래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남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저는 라면은 살짝 엄청 공감이 가진 않아요. 저는 꼬들꼬들 거의 밀가루만 나는 그런 면을 좋아하는데 남이 그 정도로 꼬들꼬들하게 끓여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라면 대신 저는 남이 해주는 밥이 진짜 좋은데 그래서 본가에 가면 엄마한테 엄마가 요리를 많이 안 하시는데 제발 뭐 먹고 싶으니까 이것 좀 해놔달라고 미리 며칠 전부터 문자를 해서 주문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음식 맛도 맛이지만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이 차려준다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음식을 차려드릴 순 없으니까 오늘 좋은 음악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도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입니다.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는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라는 채널 명이 있고요.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 해두셨다가 혹시 생방송으로 보는 채널

0: 저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나중에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전 이 시간 저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했지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샵 1133, 샵 1133번으로 보내주세요. 신청곡 들어오는 대로 하나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6: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7: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19: 경복.
18: 잠재력을 전문가로
19: 경복.
18: 4호선 캠퍼스
19: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9: 경복대학교.
0: 네, 브런치 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튜브에서 지용님이 라면보다 남이 운전해주는 게 좋다고. 아, 그러세요? 남이 운전해주면 편하신가? 운전 많이 하신 분들은 뭔가 남이 운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 아직 운전을 시작한 지 그리 몇 년 되지 않았어요. 한 제 차가 생긴 지 한 2, 3년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 운전이 재밌어서 장거리 운전 같은 거 갈 때 무조건 내가 하겠다. 다른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운전을 재미있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님 오늘 맛집 투어 날이라고 먹나연 활약 기대하겠다고 해주셨네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있는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강원도 현지인 찐 맛집들도 샵 1133, 샵 1133번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 통해서 선물도 푸짐하게 나누겠습니다. 맛집 투어 기대해주세요. 2337님은 남이 끓여주는 라면도 좋겠지만 배고플 때 먹는 라면 당연하죠. 배고플 때 먹는 라면도 좋고 그 은박지에 먹는 소위 한강 라면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강 가면 그 한강 앞 편의점에서 파는 은박지 위에 끓여 먹는 라면 같은 거 좋고 저는 캠핑에서 끓여 먹는 야외에서 먹는 그 라면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뭐 래프팅을 안 해봤는데 학창시절에는 뭔가 야영 같은 거 가면 한탄강 이런 데서 래프팅을 했었거든요. 래프팅 끝나고 딱 내려왔을 때 앞에서 주시는 컵라면 작은

찐땡면 뭐 이런 거? 그런 게 갑자기 먹고 싶네요. 7319님 출석 체크하시면서 점심 메뉴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 못 정했는데요. 사내 식당에서 먹을 수도 있고 뭔가 모르겠네요. 점심 메뉴 조금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449님도 오늘 점심 메뉴 알려주셨어요. 친구들과 오늘 삼겹살 먹기로 하셨다고 다이어트 잠시 내려놓고 신나게 먹을 생각이라 하셨는데 내일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니까요. 그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오늘 맛있게 삼겹살 드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신청곡 만나봅니다. 2980님의 신청곡입니다.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듣고 올게요.

네, 드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298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항상 힐링하는 기분이시라고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2980님은 한입 뺏어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맞아요. 뭐든지 한입 뺏어 먹는 게 좋죠. 저는 신기한 게 경양식 돈가스를 먹으면 좀 자주 체해서 제가 돈가스를 제돈 주고 이렇게 한 판에 시켜 먹진 않거든요. 근데 이 남이 시켰을 때 한두 조각 먹는 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가스를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친구들은 싫어하겠죠? 4815님, 남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싶다고 버스 말고는 타본 적이 없으시대요. 아내한테 운전면허 따면 100만 원 걸었는데, 아내분 부러운데요?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그냥 버스 타고 다닐까 싶다고 하시네요. 신청해주신 노래는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우선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김쌤님의 신청곡 듣고요. 4815님의 신청곡 김상민의 6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사랑하기 좋은 날 함께 하실게요.

네, 김상민의 유 듣고 왔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장나라의 사랑하기 좋은 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신청곡 하나 더 만나보고 2부로 넘어갈게요. 2023님의 신청곡입니다. 주시크의 아무래도 난 띄워드릴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2: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마늘빵 명인이 만들어 특허받은 후인의 마늘빵에서 마늘빵 모듬 세트를, 특별한 날 특별한 곳 목수의 진달래에서 화덕피자 교환권,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미용의 꿈을 키우고 아름다움까지 더해주는 강릉 뷰티 아카데미 미용학원에서 두피 케어권을,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앤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을, 영어 히트를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냥 신청곡 하나 만나보고 내 맛소 코너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부에서는 내 맛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현지인분들의 찐 맛집들. 사실 오래오래 영업하셨으면 좋겠지만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 그런 맛집들 문자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제가

네, 신청곡 이무진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청혼하실 분 찾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신청해주신 이수근님. 네, 그럼 바로 내 맛소 출발해볼게요.

2840 먹장 김나연 아나운서의 맛집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껴둔 강원도의 찐 맛집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귀 쫑긋해주시고 들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내 맛속 출발합니다. 주변에 여긴 꼭 가봐야 해 하고 조용히 아껴두던 곳 하나쯤 있으시죠? 오늘은 그 맛집 저희와 함께 나눠주세요. 문자 샵 12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금은 아껴두고 싶었던 나만의 맛집들 오늘만큼은 살짝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233, 샵 1133번 열려있고요.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맛집은 벌써부터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서 제 맛집 소개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의 맛집부터 하나씩 만나볼게요. 3521님의 맛집입니다. 원주 관설동 골목에 있는 작은 등땡이라는 이자카야 소개해 주셨네요. 꼬치 세트하고 산토땡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 최고입니다. 나폴리탄 야끼소바 메뉴도 강추드립니다 하고 3521님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 나가는 사이에 잽싸게 검색을 해봤더니요. 쿠시카츠 맛집이네요. 이 쿠시카츠가 뭐냐면 꼬치에다가 얇게 어떤 다양한 재료들을 꽂아서 얇은 튀김으로 튀겨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아스파라거스도 튀기고요. 뭐 치즈도 튀기고요. 뭐 두부도 튀기고 뭐 살치살 같은 고기도 튀기고 닭다리살, 새우, 표고버섯, 메추리알, 뭐 애호박 등등 모든 재료들을 다 튀겨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일식 메뉴 중 하나를 쿠시카츠라고 부르는데 사실 쿠시카츠 제가 진짜 좋아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원주에도 쿠시카츠 맛집이 있구나 하고 지금 우리 블로거 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분위기 좋은 술집 원주 관설동의 작은 등땡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블로그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분도 오사카에 갔을 때 맛있게 먹었던 쿠시카츠가 생각날 때마다 원주에 쿠시카츠 맛집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예전에 일본 오사카 처음 여행 갔을 때 쿠시카츠를 먹었었는데 그 오사카의 쿠시카츠로 정말 유명한 그런 체인 음식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고 그러니까 한국에는 쿠시카츠를 파는 일식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어디 파나 항상 눈에 레이더를 켜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주에도 생겼다고 하니까 반갑네요. 우선 주차는 골목에 하시던가 아니면 다른 곳에 차를 대고 걸어가시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고요. 쿠시카츠를 메인으로 하는 작은 주점이라고 합니다. 쿠시카츠가 뭔지도 설명해 주셨네요. 꼬치에 다양한 재료를 꽂아서 일본식으로 튀겨내는 튀김 요리이다. 제가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게 알려주셨는데 여기서는 21종의 다양한 재료들을 매일 직접 공수해서 이 21종의 그런 쿠시카츠 메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모든 소스도 직접 매장에서 끓여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오픈 주방이어서 조리하시는 것도 직접 볼 수 있대요. 약간 바석이 있고 4인 테이블석도 있고 해서 뭔가 아담한 매장이라고 알려주셨고요. 한번 어떤 맛이었는지 맛 평가를 읽어볼게요. 블로그를 하나씩 내려보겠습니다. 세트 메뉴도 있고 단품 메뉴도 있어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세트 메뉴로 뭔가 쉽게 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쿠시카츠 매니아다 저처럼 싶으신 분들은 좋아하는 것만 속속 골라서 단품 메뉴 시키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토마토 샐러드, 뭐 오이로 만든 뭔가 안주들도 있는 것 같고 가벼운 사이드 메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케 종류도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내려보니까 소스는 소금, 후추, 시치미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10종 세트를 시키셨는데 정말 쿠시카츠 전문점이었다. 너무 맛있었다. 특제 소스도 진짜 맛있고 까망베르 치즈를 튀긴 거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또 도란도란 술 한잔 하면서 먹기에 너무 좋은 식당인 것 같다.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제가 굉장히 쿠시카츠를 좋아하는데 원주에 이 쿠시카츠 맛집이 있다고 한 게 너무 반가운데 이 다른 블로거분의 후기를 찾아보니까 10종이라고 하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꽃이 휘어서 뭔가 완전 쑥쑥 입으로 들어갔다. 단품 메뉴를 시켜도 맛있을 것 같다 하셨고요. 포테이토 사라다, 으깬 감자에 계란, 치즈, 베이컨, 오이 등이 들어간 일본식 감자 샐러드도 너무 맛있었다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대화하기에 뭔가 너무 좋았다 이런 후기

후식까지 있습니다. 혹시나 후식카츠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나 아직 후식카츠를 접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브런치 카페 네마소를 듣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원주 관설동에 위치한 작은 등땡이라는 이자카야고요. 영업 시간은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네요. 매주 일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12님의 맛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223님의 맛집도 만나볼게요. 속초 아남프라자 지하의 선경분댁 분식집인데요. 샐러드 김밥을 제발 꼭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너무 추천을 해주셨는데 선경분댁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에 있는 분식집이고요. 메뉴판을 살펴보니까 회덮밥, 뭐 돌솥비빔밥, 오징어덮밥 이런 밥류도 있고 동태찌개, 부대찌개 같은 것도 있네요. 분식집인데 메뉴가 다양하네요. 그리고 라면, 불고기김밥, 참치김밥, 샐러드김밥 이렇게 있는데 샐러드김밥으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방문하신 다른 인터넷에 올라온 후기 글도 샐러드김밥 관련된 게 정말 많네요. 한번 후기를 찾아보겠습니다. 샐러드김밥 4,000원이래요. 찾아보니까 정말 유명한 곳인가 봐요. 밥이 적고 속재료가 신선하고 가득해서 너무 좋다고. 햄, 당근 같은 것들이 마요네즈랑 이렇게 묻혀져서 한 번에 올라가나 봐요. 보니까 오이, 당근, 단무지, 달걀, 그 샐러드라고 보이는 햄, 당근을 약간 마요네즈에 묻혀서 이렇게 들어간 그런 김밥인 것 같은데 맛도 깔끔하고 재료도 신선하고 마요네즈가 있어서 고소하다고 아이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이렇게 후기가 남겨있네요. 속초의 분식집 선경분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0223님의 맛집이었고요. 저는 거미의 그대 돌아오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6: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맛집을 오늘 많이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다 못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못 소개해드린, 소개하지 못한 맛집들은 저장해뒀다가 다음 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선물은 소개해드린 352님, 0223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7319님이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더 배고파진다고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곧 12시잖아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맛집 저희가 알려드린 곳 중에 방문 가능하신 분은 방문해보시고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도 기분 좋게 힘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319님께 제가 이 점심 식사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대신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유다빈 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오늘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 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BC 건축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춘천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과 관련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원래 일본 수출 전용으로 출시돼 일본 여행 가서만 살 수 있었던 라면이 최근 국내에 한정으로 풀리자마자 1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바로 땡심에서 선보인 삼계탕 사발면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트 가격이 개당 약 1160원 정도인데 지금 채소마켓 같은 중고거래 앱에서는요 12개 한 상자에 무려 48,000원, 개당 4,000원까지 야, 이 3배에서 4배나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진한 당 육수에 인삼향을 더해서 이 일본에서 입소문을 타더니 결국 국내 품절 대란에 또 중고마켓 웃돈 거래까지 만든 겁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우리 모두의 열정, 정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해외를 겨냥해서 만든 우리 음식이 현지에서 인정을 받고 다시 국내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것처럼 정성을 들인 가치는 어디에서든 통한다는 걸 또 느끼게 되는 오늘 오후입니다. 아, 오늘 점심은요, 웃돈을 주지 않아도 내 입맛에 꼭 맞는 맛있는 한 끼로 또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요. 그러면 또 정오의 희망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정오의 희망곡 첫 곡입니다. 악뮤 200%.

0: 지금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응?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6: 워킷 워킷 안전화.
1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0: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최근에 일본 여행을 뭐 주위에서 간다. 그러면 나 이거 좀 사와줘. 라고 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본 여행 가서만 살 수 있었던 라면이 또 이 라면이 최근에 또 국내에 한정으로 또 풀리게 됐는데 1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을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게 일본 수출 전용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볼 수가 없다. 근데 참 맛있다더라. 까지는 들었었거든요. 바로 이 땡심에서 선보인 삼계탕 사발면 이야기인데요. 요게 원래 가격이 마트에서는 개당 약 1160원 정도였는데 지금에는 이 완판이 됐고 나서 되고 나서부터는 중고거래 앱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2개 한 상자에 무려 48,000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160원짜리가 개당 4,000원까지 약 3배에서 4배 정도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계탕 사발면 그래서 무슨 맛일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진한 닭육수에 또 인삼향을 더한 그런 향이 느껴지고 또 그리고 묵직하다고 하는데 이게 또 일본에서는 입소문을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역수출이 된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만든 이 라면이 일본 전용으로 일본 수출 전용으로 만들었는데 또 입소문을 타고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서 그렇습니다. 저도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한데 제 주변에는 뭐 일본 가시는 분들이 없긴 하네요. 근데 또 9079번님께서는 저도 궁금해서 다음 주 일본 가는 큰 딸내미에게 시간 되면 현지 편의점에서 4개만 사오라고 부탁했죠.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요것도 한번 그러면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딱 받아서 드셔보시겠네요. 궁금합니다. 요게 근데 뭔가 그냥 삼계탕 사발면 이름만 들었을 때는 그 다른 브랜드 사리곰땡 예 그 라면 맛이 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근데 그건 약간 또 썰렁탕 느낌이기도 하고 삼계탕은 좀 더 묵직할 것 같긴 한데 또 요게 라면에는 또 없던 장르여서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4815번님께서도 오늘도 정의와 충전 점심 먹음 또 충전 200%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고 또 1419번님 3855번님도 출석 체크 보내주셨습니다. 6358번님은요 예전에 그 꼬꼬면 유행할 때 회사 거래처가 미국이었는데요 한 박스 사서 보내달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도 급 일하고 싶네요. 의식의 흐름은 무엇 아기 엄마 힘듭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꼬꼬, 예, 꼬꼬라면 요것도 정말 등장했을 때 엄청난 인기였죠. 세상에 없던 라면 장르였는데 요게 근데 그 이경규 씨가 또 그 예능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만든 라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 꼬꼬라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아직까지도 드시더라고요. 잠깐 반짝한 게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문자창도 열려 있고요.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신청곡, 뭐 출석 체크, 또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다루고 있는 요 삼계탕 사발면 혹시 드셔보셨는지 혹은 구하고 계신지 등등등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을 준비했고요. 독용수 팝콘 그리고 JN 하울의 퍼랩스 러브 지금 띄워드립니다. 이 JN 하울 이 퍼랩스 러브는 잊을만하면은 들어오는 신청곡인 것 같아요. 또 팝콘은 최근에 올 상반기에 봄 때쯤 예 그때 신청곡 거의 뭐 1위 2위 다투고 있었던 노래인데 두 곡을 띄워드립니다.

제이 그리고 하울의 Perhaps Love, 사랑인가요?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오프닝 주제였던 이 삼계탕 사발면 드셔봤다고, 먹어봤다고 후기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2449번님, 지난주에 이미 시식해봤습니다. 후디가 말한 것처럼 사리곰땡면과 흡사하나 당 육수 맛이 더 느껴지고요. 삼계탕 느낌이 살짝 나는 것이 맛은 좋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진짜 이거 또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색깔이 진짜 그 사리곰땡, 예, 사리곰탕 느낌이 나네요. 약간은 좀 뿌옇고. 아, 근데 이 색깔만 봤을 때는 왜 일본에서만 이렇게 수출을 했는지, 일본 전용으로 수출했는지는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예, 라멘에서 좀 연한, 슴슴한 라멘들이 약간 이런 색깔이 나긴 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래도 2449번님께서는 맛있었다, 또 후기 남겨주셨고, 7811번님은요, 오래전에 이 육개장 사발면 300원이었을 때 맛들여서 지금도 가끔 먹습니다. 달걀 하나 풀어서 먹어요. 왜 질리지 않는지 좋은 라면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300원, 지금이 얼마죠? 한 900원, 1000원 하지 않나요? 아, 300원이면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예, 기억납니다. 제가 그 보통 몇 년생이세요를 묻기 전에 이제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짜장면 얼마였어요? 어렸을 때 유질문 하잖아요. 제 기억으로 저는 2,5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TMI 그렇습니다. 자,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 띄워드리고요. 저는 노래 듣고 돌아옵니다.

쿨의 원서머 드라이브까지 들으셨고요. 정오의 희망곡 1부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7811번님의 신청곡이고요. 김현지의 위스키 온 더 락 띄워드립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 런치 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여보, 맛 어때?
2: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2: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 증명한 다이소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밥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잠 깨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죠. 정우의 희망곡 계속됩니다.
7: 최근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세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죠.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전설 속에서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강원도 태백 구문소의 이것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통하는데요. 오는 8월 29일부터 이틀간 태백 구문소에서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 유쾌한 여름 축제 태백 구문소 이것 축제가 펼쳐집니다. 12지신 중 유일한 가상의 동물이자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전해지는 이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유니콘, 2번 공룡, 3번 용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길게 쓰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태백 구문소 이것 축제. 예,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힌트송 드릴게요. 첫 번째 힌트송입니다.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크레용 띄워드리고요.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 지드래곤의 크레용 듣고 오셨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설 속에서 비와 바람을 관장하고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스러운 존재인 강원도 태백 구문소의 이것은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통하는데요. 오는 8월 29일부터 이틀간 태백 구문소에서는 전설을 바탕으로 한 유쾌한 여름 축제, 태백 구문소 이것 축제가 펼쳐집니다. 12지신 중 유일한 가상의 동물이죠. 이 동물,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전해지는 이것인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유니콘, 2번 공룡, 3번 용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힌트송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권지용 씨의 크레용, 또 그리고 지드래곤 씨가 또 88년생 아니신가요? 또 88년생이면은 또 이 띠가 정답인 이띠라고 하십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저도 88이어서 문제가 반갑네요. 보내주신 2185번님도 계시는데 여기 좀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힌트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라는 곡이고요. 또 가왕 조용필 선생님께서 또 부르신 곡이죠. 아무래도 이름에 좀 그래도 직관적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자, 1번 유니콘, 2번 공룡, 3번 용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과연 태백 구문소 이것 축제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첨자 세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용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태백 구분소, 이것 축제 정답은 3번 용이었습니다. 이 태백 구문소에서 전해 내려오는 용 승천 전설을 소재로 한 12회 구문소 용 축제가 오는 29일 막을 올린다고 하고요. 아, 또 요 축제는 29일에서 30일 이틀간 또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 앞 구문소 관광단지 일원에서 이 용의 전설 구문소로 다이브를 주제로 열린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축제는요, 천연기념물이자 또 태백의 대표 관광명소죠. 이 구문소와 또 용 전설을 연계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고 하고요. 첫날인 29일 오전 10시에는 뭐 풍물놀이패, 또 그리고 용 조형물을 앞세운 용 길놀이가 축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또 그래서 또 구문소 마을의 수호신인 백룡과 청룡, 이 백룡과 청룡에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용신제가 진행이 되고요. 축제 기간에는 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뭐 미꾸러지 잡기, 또 보트 타고 용궁 탐험, 워터 슬라이딩도 있고요. 가족 윷놀이 등 또 가족 단위의 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 지역 공연팀의 문화 공연을 비롯해서 노래 자랑도 있고요. 또 용꾸라이 레이스, 팔씨름 등 또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0: 님들께서는 오는 29일에서 30일이래요. 태백에 만약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요또 시기가 맞다 하시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족과 어디 갈 곳이 없나, 여름을 이대로 보내기는 아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 3번 용 맞춰주셨는데요. 6213번님께서도 용필용님 노래 참 좋네요. 왠지 울컥합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저도 조용필 선생님의 그 명곡들이 참 많잖아요. 뭐 밝은 노래들도 참 많은데 저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압도적 1위입니다. 예, 가사가 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뭔가 이 노래를 들었고 나서는 내 주변에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싹 차분하게 좀 둘러보는 느낌. 예, 그런 노래더라고요. 또 6646번님께서는 3번 용 조용필님 노래는 다 좋아요 보내주셨고, 또 5804번님 9272번님 2015번님께서도 3번 용 고등학생인 우리 딸도 조용필님의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하셨는데요. 그러시군요. 근데 진짜 세대불문인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그 조용필 선생님의 그 바운스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친구들이 그 어린 학생인데도 코인 노래방이나 이렇게 노래방을 가면은 바운스를 불렀던 기억이 있고, 또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젊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한 곡을 이제야 듣고 원곡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원곡에 빠지게 되는 그런 그 역주행 케이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또 그리고 5408번님도 축제 모두 참가해 봐야겠어요 히히 하셨고, 9748번님도 용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영업을 또 잘하라고 준 치킨버거 먹고 노래교실 갑니다 하셨는데요. 또 점심 드시고 노래교실, 노래교실로 가시는군요. 소화 금방 되시겠는데요. 또 그리고 3950번님 가상의 동물 실제로 볼 순 없지만 영험한 기운을 받아갈게요. 정호의 희망곡도 대박나세요 하시면서 3번 보내주셨고, 8501번님 8710번님도 용축제가 있었군요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3855번님 그리고 5408번님께서는 저희 아가가 태명이 삼룡입니다. 할아버지, 아빠, 애기 모두 용띠라서요 보내주셨는데, 그러시군요. 삼룡이 어떻게 근데 또 다 용띠이실까요? 이런 우연이. 예, 또 그리고 5777번님 1123번님도 태백 구문소 용축제가 있네요. 마을에 안녕이라니,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어요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3433번님께서는 아이들 할머니 댁이 태백 구문소랍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할머니 댁 가면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축제도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용 이런 전설들과 관련된 축제가 그래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또 만약에 시골을 내려갔는데 요 근처에서 또 축제하고 있으면은 한번 저도 방문해 볼 것 같아요. 예, 이런 또 가족 단위 또 체험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여름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덥긴 덥죠. 또 그리고 9724번님도 그런 축제가 있는지 몰랐네요. 가보고 싶어요. 5985번님, 9253번님도 드래곤 용 보내주셨습니다. 태백이 올여름에 강원도에서 제일 시원하고 각광받는 관광지였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태백 축제 가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또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 더웠기 때문에 또 요 연관 검색어나 그런데 태백이 항상 또 떠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첨자 세 분 또 선정했고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0: 아주 좋아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런치 퀴즈와 함께 또 2부 들으셨습니다. 광고까지 들으셨고요. 당첨자 세 분 또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 5777번님, 그리고 8501번님, 그리고 5804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2부까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또 3부, 4부에서는 목요일 코너죠. 명반 한 장을 또 파헤쳐 보는 시간, 명반 도장 깨기 안지민 리포터와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또 휘성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 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0: 대학 성문대학교.
1: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are now about to witness the strength of street knowledge.
1: 정우의 희망곡 3부 첫 곡입니다. 6213번님의 신청곡 솔리드 해피 엔딩.

0: 경쟁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1위고 차트 탑백만 듣기에는 세상에 좋은 음악이 너무 많습니다. 명반의 뼛속까지 파헤치는 시간, 저희는 한 장만 팝니다. 오늘 우리의 깃발은 바로 이 앨범이 꽂습니다. 명반 도장깨기. 종호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깨기 시간입니다. 도장깨기 선봉장 안지민 리포터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지민 리포터 오늘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그 일본 수출 전용으로 출시됐던 삼계탕 사발면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요.
0: 제 일부 때 무슨 얘기했냐면 제 주변에는 일본 여행을 계획하거나 이렇게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1: 네.
0: 요거 사달라고 부탁을 못하겠다. 할 사람도 없다라고 했는데
1: 어머.
0: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지민 리포터가 다음 주에 아 이번 주네요. 사실상.
1: 이번 주. 네.
0: 일본 여행 가신다고.
1: 네, 주말에.
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1: 아, 원하세요?
0: 네. 갑자기 고맙네. 갑자기 고맙네. 아, 삼계탕 사발면. 근데 이거를 또 사실 모르고 계셨다고.
1: 네네. 저는 이게 뭐 신메뉴인 줄 알았지 네. 뭐 해외 수출 라면인지는 몰랐어요.
0: 오.
1: 마트 가면 살 수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0: 이게 지금 그 중고거래 당근 그 채소마켓에서 3배에서 4배
1: 낮췄어요. 라면이요?
0: 네. 그래서 12개 들어가 있는 한 상자가 지금 48,000원.
1: 와 진짜 비싸네요.
0: 가시는 김에 맛도 보시고 한번 사세요.
1: 네. 네. 사볼게요.
0: 근데 그 땡구리.
1: 네네.
0: 그 볶음 버전으로 된 땡구리가 또 인기라고 하네요.
1: 맞아요. 저는 그 볶음 라면이 네. 또 그게 한국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또 일본에만 생겼다고 해서
0: 그래요.
1: 그게 또 핫하더라고요.
0: 아 이게 참 저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 관심 네. 없었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못 먹는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자꾸 먹어보고 싶지? 구해서?
1: 진짜 있었으면 네. 이렇게 막 간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0: 사람 심리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1: 있을 때 잘해야죠.
0: 만약에 삼계탕 사발면 있었잖아요.
1: 네.
0: 저 안 먹었습니다. 저 찾지도 않았어요.
1: 무슨 삼계탕이야 네. 이러셨겠죠.
0: 그러니까요. 그냥 진짜 삼계탕 먹지 했는데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드신 분들이 꽤 있는데
1: 그러니까요.
0: 맛있었다라고 또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1: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0: 일본을 그러면 3박 4일로 가시는 거죠?
1: 네.
0: 3박 4일. 오, 그럼 또 어떻게 즐기고 오시려고?
1: 저는 그 삼계 라면 사고 네. 볶음 라면 사고 네. 숙소에서 먹고
0: 뭐 라면 사러 가시는 거예요?
1: 겸사겸사합니다.
0: 아 겸사겸사. 근데 뭐 스케줄 같은 거 살짝 들어보니까 이렇게 뭐 빡빡하게 일정을 꾸리기보다는 그냥 뭐 여유 있게.
1: 네 이번 컨셉은 좀 여유.
0: 여유.
1: 힐링.
0: 힐링으로.
1: 힐링으로 진짜 뭐 딱

0: 딱히 큰 일정 없이 뭐 온천하고 자연 보고 와 그럴 것 같아요.
1: 3박 4일 내내. 내내.
0: 내내.
1: 본인이 삼계탕이 되시겠는데? 내내요? 뭐 다른 거 없어요?
0: 그럴 아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젊은 그렇게 청춘들이 가는데 뭐 그냥 온천만 그냥
0: 네, 진짜 손톱
1: 다 불 정도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0: 진짜 놀랍게도 유일하게 예약한 게 야끼니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야끼니쿠라고 하면은
0: 약간 그 우설?
1: 우설. 아, 그런
0: 소혀.
1: 거.
0: 소혀.
1: 그 구워 먹는 소고기 네, 그런 같은 거 구워 먹는 거.
0: 그런 거만 예약해 놨고 네. 나머지는 널널합니다.
1: 널널하게.
0: 네.
1: 원래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제이신데.
0: 맞아요.
1: 근데 여행할 때는 뭐 그래도 뭐 큰 틀만 정해 놓고 그냥 손대지 않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0: 어디 가서 쉴 건지는 시간 단위로 네. 다 짜 있어. 짜져
1: 아, 그래요?
0: 있어요. 네.
1: 어우. 다 해놓으셨네. 근데 정말로 쉬기만 하는.
0: 네, 쉬는.
1: 근데 그런 여행도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좀
0: 맞아요.
1: 쉬고 뭐 딱히 뭐 이렇게 액티비티한 거 안 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환경에서 쉬는 거.
0: 이제 또 네.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뭘 청취자분들한테 혼나실래요?
0: 예. 놀이동산은 조금 힘들 네.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어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일단은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길 네. 바라겠고 자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도 안지윤 리포터가 또 앨범 한 장 들고 왔거든요. 함께 또 소개와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가수의 어떤 앨범인가요?
0: 오늘은 데이식스의 Forever이라는 앨범 가져왔습니다.
1: 아 정말 데이식스는 호불호 안 갈리는
0: 그렇죠.
1: 예, 극호. 저도 극호입니다.
0: 저도 극호입니다.
1: 예, forever. 이게 그 알파벳 철자가 forever. 우리가 아는 영원이란 뜻에서 약간 좀 변주를 가했네요.
0: 맞아요. 이게 4가 그 숫자 4. ever인데 이게 네 명의 멤버랑 영원히 함께 하겠다. 는 의미를 담아서 이 앨범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숫자 넷을 뜻하는 4.
0: 네.
1: 거기에 ever를 붙여서 forever.
0: 네.
1: 네 명이 끈끈하게 가보자. 예.
0: 끝까지 간다.
1: 끝까지 간다.
0: 이런 의미입니다.
1: 의미인데 데이식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밴드 그룹이잖아요.
0: 맞아요. 아까 말했듯이 4인조 밴드 그룹인데요. 데뷔는 2015년에 했어요. 와. 그래서 벌써 11년 차. 인 가수입니다.
1: 근데 이게 확실히 데이식스의 노래들이 다 역주행된 곡들이 많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한 데뷔 한 3년 차 정도로 느껴지는데.
0: 맞아요. 저도 딱 그 네.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멤버들이 군복무 기간에 이 완전 역주행하면서 와. 인기가 커졌다더라고요.
1: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열심히 활동하실 때보다 그래 우리 좀 나라를 지키면서 쉬자. 쉬고 다시 돌아오자 했는데 그 시기에 딱 터졌단 말이죠.
0: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막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막 이런 게 음원 차트에 오르면서 그때부터 진짜 활발하게 활동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1: 17년도에 발표됐던 예뻤어 19년도에 발표가 됐었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한 4년에서 길게는 6년 정도 지나고 나서 역주행이 된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한 2023년에서 24년쯤에 역주행을 했고 진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 예, 그래서 정말 이 데이식스가 갖고 있는 힘이 정말 그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0: 진짜, 맞아요. 싶거든요. 이 데이식스가 원래 그 노래를 만들 때 이 모든 멤버가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지만 작사 작곡을 하거든요.
1: 와.
0: 그래서 대부분의 노래를 멤버들이 만드는데 이 노래를 만들 때 시간이 지나도 늙지 않는 음악을 만들자 하는 게 그 모토래요.
1: 오.
0: 그래서 이게 막 나중에 들어도 최신곡 같고
1: 맞아요.
0: 막 20년, 10년 뒤에 들어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1: 와, 근데 진짜 지금 멤버들을 보면은 성진 씨는 리더이면서도 기타와 보컬을 하시고
0: 네.
1: 영케이 기타와 보컬, 원필은 또 키보드와 보컬, 도훈 씨는 드럼을 치시는데 다들 뭔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0: 맞아요.
1: 또 작사 작곡도 다들 하시고.
0: 진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걸까요?
1: 사실상 음악 공장이에요. 노래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거든요.
0: 정말요.
1: 네.
0: 그래서인지 멤버들이 직접 만든 곡을 부르니까 와. 더 뭔가 그 이해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1: 아, 그렇겠다.
0: 저희도 더 빠져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노래들

0: 를 보면은 그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르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
1: 맞아요. 다르게
0: 네.
1: 들려요. 뭔가 진짜 내 얘기를 노래하는 것
0: 맞아요.
1: 같잖아요.
0: 그래서 그 제가 성시경 씨를 좋아하다 보니까 성시경 씨가 본인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연기한다고 보통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1: 진짜요?
0: 왜냐하면 물론 작곡도 하시지만 히트곡들이 거의 다 곡을 받아서 드라마에 들어가는 배우처럼 노래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곡은 아니니까.
1: 네.
0: 근데 또 그런 매력이 있는가 한 반면 직접 작사하고 직접 또 작곡해서 본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뭐 그런 곡들을 들으면은 또 다르게 느껴지는 예, 힙합 같은 느낌,
1: 맞네요.
0: 힙합.
1: 진짜 약간
0: 네.
1: 결이 다르긴 한데 둘다 너무 매력 있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같은 발라드지만 힙합이에요. 힙합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Forever 이 앨범은 그러면은 언제 발매가 된 거죠?
1: 이 앨범은 2024년 3월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때가 그 군복무로 인해서 3년 동안 활동이 중단됐다가 다시 모여서
0: 와.
1: 완전체로 발표한 그런 작품입니다.
0: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또 이렇게 뭐 지민 씨도 그렇겠지만 대학교 친구나 동기들이 나 이제 군대 간다 하면은 그래. 정말 남자가 돼서 와라. 뭐 이런 위로 많이 하잖아요.
1: 하죠, 하죠.
0: 진짜 남자가 돼서 돌아오고 나서 발표한 첫 앨범인 거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인지 이게 다 히트를 치고 진짜 이게 뭔가 데이식스의 제2막 같은 선언 그런 앨범입니다.
0: 데뷔 또 10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또 발표를 했었던 앨범인데 그래서 이 앨범을 두고 많은 팬분들께서 뭔가 데이식스의 정체성이 가장 잘 담긴 작품이다라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1: 네, 그런 것도 그런 게, 왜냐면 이 3년 동안 진짜 이 7곡만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0: 정말 뭐 많이 만들어 놓고 추린 게 아니라
1: 네.
0: 우와.
1: 그래서 진짜 이게 다 데이식스의 이야기를 잘 담았다라고 할
0: 오.
1: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면 내가 뭐 했지? 내가 이때 뭐 했지?라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잘 안, 기억이 안 나잖아요.
1: 맞아요.
0: 지민 리포터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기억해두는 거나 뭐 기록하는 거, 일기 이런 거.
1: 저 일기 써요.
0: 아, 맞다. 일기
1: 네.
0: 쓰신다 했지.
1: 아직 씁니다.
0: 유효한가요?
1: 네, 아직 써요.
0: 매일매일?
1: 매일은 아니고,
0: 네.
1: 이슈가 있는 날?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써요.
0: 꽤 자주 쓰시네. 여전히.
1: 네.
0: 그게 몇 년째 지금 그 전통 이어오고 있는 거죠?
1: 작년부터?
0: 그래도 오래됐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근데
1: 네.
0: 저도 머리가 복잡할 때는 그 다이어리, 수첩 같은 거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꺼내놓고
1: 네.
0: 펜을 잡습니다.
1: 뭐 데스노트 아니죠?
0: 데스노트? 몰라요. 뭐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1: 네.
0: 그러면 좀 뭔가 차분해진 듯한 느낌도 있고. 그죠?
1: 맞아요.
0: 아날로그 세대라서 그런가? 그런
1: 그런
0: 식으로
1: 게
0: 잘 풀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느낌이
0: 네.
1: 달라요. 이 메모장을 켜서 타자 탁탁 치는 거랑
0: 네.
1: 연필 꺼내서 이렇게 글자
0: 맞아요.
1: 쓱싹쓱싹 하는 거랑
0: 정리가 안 돼요. 패드나 그런 걸로 하면은 잘 써지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 데이식스의 또이 앨범에서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1: 첫 번째 곡은 Welcome to the Show라는 곡인데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0: 타이틀곡. 이 노래는 또 작사는 영케이 씨가 하셨고 작곡은 영케이, 성진, 원필 씨가 함께 하셨네요.
1: 네, 맞아요. 진짜 그 멤버들이 만들었다고
0: 네.
1: 할수 있죠.
0: 웰컴 투더 쇼. 쇼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 무슨 내용의 곡이죠?
1: 이게 쇼에 온걸 환영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기서 쇼는 단순히 공연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해요.
0: 인생.
1: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삶이라는 무대에 함께 서 있다라는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결국엔 또 밴드 사운드가 등장하겠고, 또 그리고 축제 같은 분위기가 사실 이 곡은 특징이잖아요.
1: 맞아요. 또 그래서인지 이게 콘서트 떼창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군복무 이후에 콘서트를 할때 진짜 이 노래가 엄청 막다 같이 울려
0: 그래요?
1: 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0: 떼창.
1: 네.
0: 떼창도 염두에 둔 구성이겠네요,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0: 그래서 뭐이 노래의 주요 메시지는 뭐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1: 맞아요.
0: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는 또 배우 유승호 씨가 출연했었네요.
1: 네, 그래서인지 그 진짜 뮤

0: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또 다른 매력입니다.
1: 눈이 즐겁겠다. 유승호 씨
0: 시작부터 나오시더라고요.
1: 네. 아 그래요?
0: 네.
1: 원래 그렇게 좀 그 빠짐없이 이렇게 등장하셔야지 눈이 즐겁습니다.
0: 네.
1: 그렇습니다. 이 웰컴 투 더 쇼 타이틀곡 먼저 들려드립니다.

0: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듣고 오셨습니다. 자,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또 데이식스의 Forever 앨범 듣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1: 두 번째 곡은 The Power of Love 가져왔는데요.
0: 네.
1: 이 노래는 좀 데이식스가 오랫동안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밝고 긍정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Power of Love. 뭔가 약간 찬송가 느낌 나기도 하고 제목만 봤을 땐.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곡 소개를 보면은 그래도 곡의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1: 알 수 있죠.
0: 네, 근데 소개글을 보면은 뭐 사랑을 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기분 좋게 들린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난 사랑의 힘을 믿어요. 당신도 그랬으면 해요. 하시면서.
1: 네.
0: 사랑의 힘.
1: 진짜 그 사랑의 예. 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0: 예. 데이식스는 사랑 전도사입니다, 사실.
1: 네.
0: 그죠?
1: 맞아요.
0: 네. 곡은 근데 레트로적인 좀 스타일이 들어가 있다고.

0: 맞아요. 곡은 약간 1980년대에서 90년대 그때 약간 팝 느낌인데 좀 레트로한 분위기가 살아 있어서 뭔가 이 밴드 사운드가 더막 생동감 있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1: 1980년대에서 90년대
0: 네.
1: 팝 느낌이고, 그리고 이 노래 가사를 좀 살펴보면은 이 사랑이 정말 뭐 단순한 감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힘이다, 힘.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막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삶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든다. 그게 사랑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1: 동의합니다.
0: 네.
1: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이고, 그래서 이 데이식스가 노래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좀 대체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곡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0: 맞아요.
1: 곡도 역시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이 앨범 전체가 좀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Forever.
0: 맞아요. 이게 또 복귀해서 한 노래니까 진짜 이 연인 사이의 사랑뿐만 아니라 팬과 멤버 또 사람 사이의 그 연결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도 될것 같아요.
1: 네, 결국에는 그 복귀 기념 앨범이기 때문에
0: 네.
1: 얼마나 행복할까요? 군전역하고 나서 발표한 앨범. 예, 그 시기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식스의 The Power of Love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0: 좋은 인생 어디
1: 인생은 와우프레스
2: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상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8: 정오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데이식스의 Forever 앨범 듣고 계시고요. 이 앨범이 결국에는 군복무로 인해서 이 활동을 못했던 3년을 보내고 나서 또 발매한 또 미니 8집 앨범이잖아요.
7: 맞아요.
8: 근데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사실.
7: 너무 길죠.
8: 너무 길어요. 3년 동안 활동을 못한다는 게.
7: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막 음악의 소중한 멤버들의 존재를 다시 깨닫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이 앨범명도 Forever
8: 영원히.
7: 인 것 같아요.
8: 이게 그 확실히 좀 떨어져 있어야 좀 그 내 삶이 없어져야 네.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7: 맞죠.
8: 그래서 또 이게 군복무를 네 명이서 입대 날짜를 맞추기가 또 쉽지가 않고 누군가가 들어가고 또 누군가가 그 뒤에 들어가고 또 뒤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네. 사실상 1년 6개월인데 지금은
7: 3년이
8: 겹치고 약간 맞물리지 않으면서 3년이 돼버린 거잖아요.
7: 아니 이게 군대가 네. 가고 싶은 날짜에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8: 그럼요. 무슨 뭐 이렇게 식당 예약하듯이 네. 할 수가 없어서
7: 저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네.
8: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할 때는요
7: 네.
8: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시기였어요.
7: 오?
8: 10년 정도 더 전이었나? 10년 전인데.
7: 아 진짜요?
8: 그래서 그때는 웨이팅 걸어놨었어요. 정말로. 식당 맛집 예약하듯이 웨이팅을 거는 거예요.
7: 군대예요?
8: 네. 군대 웨이팅. 그래서 제가 2016년 1월 달에
7: 네.
8: 가고 싶다고 군대 가고 싶어서 웨이팅을 건 거죠. 근데 그게 1차 웨이팅 때 떨어지고
7: 어?
8: 못 갈 수도 있어요.
7: 아 진짜요?
8: 네, 떨어지고 2차 웨이팅 때가 11월 달 입대를 받는 모집이었는데 11월 달에 이제 붙어서 8개월 뒤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부터 그 8개월간이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가면은 바로 들어가면은
7: 그러니까요.
8: 좋은데 8개월간 그 날짜만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을 8개월 기다려서 들어갔다. 예, 갔다 왔다.
7: 약간 시간이 뜨네요, 그러면.
8: 많이 떴죠.
7: 그래서 이렇게 3년이 됐나 봐요.
8: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고 싶은 날짜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3년까지 길어지지 그렇구나.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긴 시간을 또 떨어져 있다가
7: 네.
8: 음악도 못하고
7: 그러다가
8: 이렇게 다시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7: 진짜 네. 가득 담겼네요.
8: 노래들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는 어떤 노래 만나볼까요?
7: 세 번째 곡은 해피인데요.
8: 해피
7: 이 곡은 진짜 수록곡인데도 불구하고 타이틀곡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런 곡입니다.
8: 타이틀곡만큼이나 이 노래도 저도

0: 이제 청취자분들이 신청곡들을 보내주시잖아요.
1: 네.
0: 해피하고 예뻤어는 조금 지난 것 같고 요즘에는 해피랑 그리고 아 뭐 다른 곡들이 있는데 뭐 하여튼 해피가 거의 1등입니다.
1: 어 진짜요?
0: 네, 거의 1등 제일 많이 보내주세요.
1: 그만큼 핫한 네. 그런 곡입니다.
0: 노래 자체는 정말 행복함을 이야기한 노래인가요?
1: 오 이게 제목은 해피지만 노래는 계속

0: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1: 맞아요.
0: 하고 영케이 씨가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근데 굉장히 영케이 씨가 그 너무나 그 항상 비슷한 형식의 위로 노래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0: 네.
1: 그게 또 무뎌집니다. 사람이 들으면은 아, 또 이런 식으로 그쵸. 위로해주네. 근데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라고 또 이런 위로곡이 있으면은
0: 너무 좋죠.
1: 클릭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좀 현대인들의 이런 불안과 외로움을 담아낸 곡인데 행복해야 돼 항상. 이런 압박 속에서 살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0: 그렇죠, 네. 요즘. 그래서 그럴 때 지금 힘든 건 너만이 아니야. 이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데이식스 표 위로송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0: 네.
1: 그렇군요. 이 세 번째 노래로 해피 지금 또 들려드리겠고요. 저희는 노래 듣고 네 번째 노래로 돌아옵니다.

0: 데이식스의 해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많이 듣긴 했는데 가사가 그런 그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몰랐네요.
1: 맞죠. 계속 질문이 네. 나오죠.
0: 불안을 그렇게 뭔가 내비치는지 몰랐어요. 마냥 그냥 밝고 뭐 멜로디도 좋고 하니까 뭐 해피 해피 그런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 게 아니구나.
1: 맞아요. 또 이 계속 이 밴드 사운드가 들리니까 네. 막 이렇게 쿵짝쿵짝쿵짝하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여느 데이식스 노래처럼 그냥 들었는데
1: 네.
0: 약간 반전이네요.
1: 위로송입니다.
0: 예, 세 번째 곡까지 들어보셨고요. 자, 데이식스의 앨범에서 또 준비한 마지막 곡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1: 마지막 곡은 사랑하게 해주라

0: 라는 곡입니다.
1: Let me love. 사랑하게 해주라.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0: 맞아요. 저는 이 제목이 좀 특이해서 이 곡을 가져왔는데 네. 진짜 이 데이식스의 사랑 노래 가운데서도 좀 진짜 이 솔직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 곡인 것 같아요.
1: 이게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사랑하게 해주라. 짝사랑 내용인가요?
0: 그러니까 약간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 내 마음을 받아줘?
1: 아, 받아줘라.
0: 받아줘.
1: 정말
0: 약간 이런
1: 이제
0: 느낌?
1: 작정하고 사랑할 수 있게
0: 네네.
1: 받아줘라.
0: 딱 그 느낌.
1: 아 그래요?
0: 네, 그 느낌입니다.
1: 작사가 영케이신데 저돌적이시네요.
0: 예. 진짜 영케이 씨가 어떤 사랑을 했을지 이 앨범이
1: 맞아요.
0: 아까 이 파워 오브 럽도 있고 네. 사랑하게 해주라도 있고 또 웰컴 투 더 쇼도 있고
1: 다 영케이 씨가 작사를 하셨어요.
0: 진짜 영케이 씨 너무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뭔가 대단하시다. 예. 그리고서 이 사랑하게 해주라라는 곡의 분위기는 또 어떤 분위기인가요?
0: 이거는 좀 밴드 사운드이긴 하지만 좀 따뜻하고 부드러운 멜로디 또 이 진심이 담긴 이 보컬이 특징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사랑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진짜 직전에 그 설렘과 좀 조심스러움을 아하. 다 담고 있습니다.
1: 설렘과 조심스러움.
0: 네.
1: 고백하는 그 감정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아마 가사가 내 마음을 받아줘 여기서 좀 느껴지겠죠?
0: 네, 이 제목부터 뭔가 사랑하게 해주라 이게 진짜 뭔가 느껴져요.
1: 저렇게 고백하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나 좀 사랑하게 해둬. 알겠습니다.
0: 아, 좋네요.
1: 아, 대답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서툴지만 진심인 마음을 좀 담은 곡인 것 같고
0: 네.
1: 예,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도 투박하지만 좀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이 데이식스 가사가 다 현실적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인지 진짜 옆에 있을 법한 그런 말을 노래로 하니까 더 뭔가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1: 요즘 소문을 듣기로는 완전 Z세대 분들은 누군가 이렇게 연인하고
0: 네.
1: 연애하자라고 할 때 사귀자라는 말을 안 한다던데요. 팩트입니까?
0: 저 네. 그럼 뭐라고 해요?
1: 그냥 은근슬쩍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말이 있다고 했었는데 뭐 맞나요? 왜냐면 지민 리포터가 또 살아있는 Z세대 아닙니까?
0: 저 아닌가 봐요. 어떡해요.
1: 아 물론 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0: 뭐 오늘부터 네. 1일 해야지 시작인 거 아닌가요?
1: 아 오늘부터 1일이야 뭐 이렇게요?
0: 네.
1: 저랑 같은 느낌인데 그건.
0: 너무 올드한가요?
1: 근데 저도 뭔가 다르다고 들었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요즘에는?
0: 아 그러면 한번 네. 공부를 해봐야겠는데요?
1: 한번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주변 친구들은 저랑 똑같으니까 예 다음 주까지
0: 네.
1: 예, 준비해 주시고
0: 네 알겠습니다.
1: 예 마지막 노래죠. 사랑하게 해주라 지금 띄워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광고까지 듣고 저희는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더 너치의 사랑의 바보 듣고 오셨습니다. 정우의 희망곡 목요일 코너 명반 도장 깨기. 오늘은 또 데이식스의 Forever 앨범 총 4곡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1: 네.
0: 사랑하게 해주라까지 만나보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앨범을 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영케이 씨의 네. 사랑에 대해서
0: 영케이 씨의 사랑
1: 잘 담긴 앨범이 네. 아닌가 싶네요.
0: 총 이 앨범이 7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1: 네.
0: 안지멜 리포터가 4곡을 들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4곡 모두 영케이 씨가 작사를 네. 한 곡이네요.
1: 진짜 네. 대단하십니다.
0: 네. 이게 또 작사를 한다는 것은 또 자연스럽게 본인의 그런 경험이 또 담길 수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렇고 또 그 멤버 성진 씨와 원필 씨도 네.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데이식스의 네. 인생 이야기가 잘 담긴 게 아닌가 싶어요.
0: 저는 또 이제 데이식스 저도 팬으로서 뭔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분 모두 작곡이든 작사든 그리고 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데이식스는 음악 공장이다. 그래서 이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 네.
0: 노래가 다 너무 좋아요. 진짜.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약간 분위기도 좀 다 다르면서 비슷하면서
0: 맞아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앨범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은 또 어떠셨나요?
1: 네. 응급실?
0: 아니 응급실 아니에요. 응급실
1: 아니에요?
0: 비슷한 네, 다른 노래고
1: 예. 감성이 쫙 잡히는 줄 알았는데
0: 아니에요.
1: 오늘 또 비가 온다고 해서
0: 맞아요.
1: 다들 네. 안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1: 네.
0: 예, 지밀 리포터도 조심히
1: 네.
0: 예, 기차가 굉장히 춥다라고 얘기했는데 외투를 꼭 챙기시길
1: 한겨울이에요,
0: 바라겠습니다.
1: 한겨울이에요 기차는.
0: 예, 조심히 가야 돼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마지막 곡으로는 응급실은 아니고요. 예,

성시경 씨의 처음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김지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1: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2: 야, 시원하다.
1: 백년가게 맛집
3: 횡성 새말 토종순대.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4: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기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20분 동안 주민 대피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연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 타워를 대상으로

0: 일치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자,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이제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0: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실외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0: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0: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1: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 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0: 네, 사이렌이 없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대피를 실시해야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 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1: 네. 화생방 보호 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오이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화생방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비옷이나 방수 의류, 두꺼운 외투 등을 머리까지 착용해서 오염 공기의 유입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장갑이나 보호 덧신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무장갑을 두 겹 이상 착용하거나 우천시나 학교나 음식점에서 조리시에 활용하는 고무장화를 착용하면 화학 오염이나 방사능 낙진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투명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 작용제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 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 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 붙어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어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 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이번 훈련의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비하느냐입니다.
1: 자,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상황, 만약 집이나 마트와 같은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학교나 주택에 계실 때에는 이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림이 멈춘 뒤에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또한 백화점, 마트와 같은 시설에 계신 경우에는 계단이나 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역시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건물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이동하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1: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1: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지진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0: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 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 해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0: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이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1: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0: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1: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어서 2시의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아, 조금 늦었습니다. 아, 늦게 온 건 절대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에는 학교에서도 공부 잠깐 안 하고 불 다 끄고 책상 밑에 숨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자, 이때 떠들면 혼났어요. 그쵸? 그때부터 알았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 나는 입을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네. 자,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평소대로 움직여보시죠. 자, 기지개도 켜보시고요. 아, 좋다. 8월 20일 목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0: 네, 8월 20일 목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세인트 모텔의 무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양코 젠쟁 다월의 정상훈입니다. 네, DJ 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 몸조리하면서 방송 복귀한 날만 누구보다 손꼽아서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목요일 2시 데이트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불이 나게 서둘러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어실 원스야.
9: 딱 한 번만
10: 티어실 원스야.
9: 싹 한 번에
10: 티어실 원스야.
9: 무조맨
10: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양과 쨍쨍이다 원래 정상훈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정상훈입니다. 조용필의 헬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고 지고 할 사람은 나야. 마음을 열어. Hello. 내게 빠져들어.

네, 조영필 형님의 헬로 듣고 왔습니다. 아, 지금 우리 영미 씨는 출산 휴가 중이에요. 잠시 자리 비웠고요. 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할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네. 이사오님이 정상훈님 니하오 니하오 반가 반갈레. 저는 지금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운전하시는구나. 캬, 이게 허리가 보통 다리도 아프시고 중간중간에 내리셔가지고 기지개 하시고 허리도 좀 풀어주시고 그래 보세요. 예, 꼭 그러시길 빕니다. 이혜정님이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정말 힘듭니다. 해 쨍쨍해서 물건 밖으로 내놓으면 갑자기 비가 막 퍼부어서 헐레벌떡 매장 안으로 집어넣고 다 넣으면 거짓말처럼 다시 해가 떠요. 다섯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없고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포기는 없다. 상우님의 응원 한마디에 힘이 날 것 같아요. 하,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장 밖에 있는 옷을 보고 나서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호객행위를 하는 거지. 어머, 안에 더 좋은 옷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계속해 보십시오. 예, 언젠가 매출을 올리겠죠. 화이팅! 자, 7345님. 자영업하는 12년 차 부부예요. 가게 일하면서 딸 둘 키우느라 쉽지 않은 날들을 보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이랑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뭐 별거 안 해도 둘이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와이프랑 잘하는 게 맛있는 것도 있지만 산책 많이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둘이 뭐 뭔가 걸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속 얘기도 나오고 같이 공감도 되고 또 땀도 흘리고 참 좋습니다. 한번 산책도 한번 권합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보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7345님, 가게는 셔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케이의 셔터도 듣고 올게요.

1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영케이의 셔터도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볼까요? 4080님 다들 계약하셨죠? 계약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희 집은 아직 한 분이 남아 계시네요. 내일 계약인데 남은 시간이 너무 기네요. 아르바이트 마치고 둘째 놈 점심 챙겨주러 달려갑니다. 둘째 놈이라고 하셨으면은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지가 차려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아이고 좀 먹어라. 네가 좀 엄마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자 곧 있으면 계약입니다. 화이팅! 자 4519님 저도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요. 놀려고 하면 숙제가 있어요. 그냥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늦잠 자는 거 빼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얘 기특하네. 어머 기특하다. 뭐 학교가 이렇게 좋다니.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가니까 어때? 그래요 둘째한테 보냈는데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애한테 보냈더니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 왜? 너 그 반 회장 아니야? 그리고 방송방도 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기 싫대. 회장하고 책임감 있고 애들한테 막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아 그거는 그 둘째 문제고 학교는 가기 싫대. 참 그래요. 아무튼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는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면 공부밖에 안 시켰죠. 맞죠.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건 너무 좋아. 아무튼 기특합니다. 1868님 우리 딸은 오늘 개학인데 학교 가기 싫대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시구나. 예.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가는 건 좀 싫어. 그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하죠? 광고 들어보시죠.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0: 홍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우리 영민 씨가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달려왔고요. 제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요. 0955님, 상훈님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상훈님이 가끔 가시는 우이동 모의원에 알죠. 네,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사진 찍은 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내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면 와이프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름은 이미영님입니다. 참고로 사진 속에 가운데 흰 옷 입은 분이 제 와이프예요. 미영님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제가 선물로 커피 쏠게요. 네, 감사합니다. 3634님. 네,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씨앗 키우는 키트를 가져와서 기르고 있어요. 5일 정도 지났는데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네요. 아들한테 이만큼 자랐어 라고 보여줬더니 영혼 없이 우와 하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엄마 숙제인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수박도 해보고 콩도 해보고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키우는 것도 신기해하고 새싹이 죽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 죽으면 우와 죽었다 우와 신기해 뭐 그래요. 참 귀여워요. 에. 8740님 재밌네요. 사무실 안에서 일만 하다가 물음표 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출장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물음표 하시고 2시에 데이트 정상훈 물음표 산초 오빠 물음표 칭따 오빠 물음표 너무 좋아요 물음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거리 운전이 일정이라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이거 자주 하거든요. 자주 써요. 근데 이게 이 AI가 알아서 끝에 음을 올리면 물음표가 붙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사무실 안에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물음표 붙은 거야. 근데 어떻게 지울 수가 없으니까 운전 중이니까 이렇게.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귀여운 사연들 만나고 왔으니까요. 귀여운 노래로 듣고 올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리믹스 버전과 화사의 So Cute.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사연 계속해 보겠습니다. 0806님 아들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 외출하려고 차에 탔는데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둔 거 있죠? 엄마 차에 기름 없던데 내가 넣었어. 드라마 대사 한 줄.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기특해서 용돈 조금 더 입금했습니다. 상훈 씨 부럽죠? 안 부러운데 안 부러운데. 아니 부럽습니다 솔직히. 어젠가 그젠가 저기 뭐 용돈 줄 일이 있어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10만 원 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뚜껑이 좀 열렸습니다. 예, 참 부럽습니다. 박정선님, 사소한 일로 신랑과 다퉜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 가방에 쪽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랑의 귀여운 그림과 함께 쓰여진 사과 쪽지. 괜히 더 미안해지네요. 네, 저녁에 만난 거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와이프도 편지, 그러니까 생일 선물 대신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야, 근데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꺼내왔거든요. 제가 쓴 편지를 너무 많이 웃었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미안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미안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고마워. 남자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센스 있는 남편, 센스 있는 아들을 기대하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볼까요? 이현민님. 자랑 끝났어요? 전 운동 마치고 혼자 찜질방 갑니다. 방학이 끝났으니 사람 별로 없겠죠? 완전 좋겠죠? 신나셨다, 신나셨다. 아, 네, 찜질방. 저도 사우나 되게 좋아하는데, 예, 찜질방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여유롭게 혼자 촥 힘들어 식혜 쭉 빨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끝났는데 왔다 갔다. 저 냉탕, 온탕, 삼삼 하거든요. 그러면 사지가 풀려. 흐물흐물해져. 오징어처럼.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두댕이들의 자랑 사연 많이 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요. 현미님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들을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비욘세의 Crazy in Love 2시의 데이트 3부 아주 강렬한 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8738님 친형과 함께 방을 사용해서 항상 조용히 쭈구리가 되어 라디오를

0: 듣는데 형이 외출하면 볼륨을 최대치로 틀어놓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비욘세의 Crazy in Love. 이걸 연속으로 틀어놓고 한 시간 정도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예, 그만 말죠. 평소에 얼마나 형 눈치를 보시려나. 아이고, 감도 안 오네요. 2시의 데이트,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DJ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에요. 네, 곧 있으면 올 겁니다. 좀 길게 쉬고 있는 것 같죠? 몸조리를 근데 잘해야지 복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좀 책임져 드리고 싶은데 그 안영미 씨가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몸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모자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쭉 이어봅니다. 애들은 학교 갔잖아요. 식구들 전부 나간 집에 나 혼자 듣고 싶은 노래 혹은 현관문 딱 닫고 나와서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직 나만의 공간 내가 듣고 싶은 노래 플레이할 때 그 행복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진짜로 듣고 싶은 바로 그 노래만 오늘 모아봤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신해철의 노래였습니다. 아 신해철님 노래 들으면 추억이 막 돋아요. 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저는 그 대학교 시절 이전에 예,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로 그대에게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나. 아이고 아무튼 이 음악을 듣고 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응원송으로 장기 자랑을 했었죠. 그때가 또 떠오르네요. 참 신나는 곡이에요. 네. 1431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애들이 계약하면 조용할 때 눈 감고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더운 여름 땀띠나게 애들 케어한 저를 위해서 최애 곡입니다. 그래요. 이 노래는 조용할 때 들어야 이 맛있는 노래예요. 예. 이 노래 듣고 있는데 중간에 엄마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음악 좀 듣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근데 뭐 들어? 엄마 휴대폰에 아우 정말 됐다 됐다. 아 이렇게 소소한 자기만의 시간을 뺏어가는 우리 아이들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맨날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노래를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은 옆에서 계속 따라 부르니까 듣기가 싫어요.

맞아요. 자,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3411님 장나라의 키키. 아, 이 라떼 시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걸어놨던 그 음악. 예, 가사가 진짜 꽤나 귀여운 노래였던데요. 지금은 40질에 걸친 관계로 이런 귀여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이값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혼자 듣게 되네요. 아이고, 진짜 보고 싶다. 뵙고 싶어요. 예.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0309님. 지드래곤 김유나의 Missing You 신청했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진짜 마음이 슬플 때 혼자 차 안에서 크게 따라 부르면 속이 후련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우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혼자 듣고 싶은 이유도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혼자 내가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울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러고 싶다. 그럴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막 울면은 개운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공연을 통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막 감정신에서 막 목 놓아 울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 네, 전 충분히 합니다. 아, 자, 너무 귀여워서 혼자 듣고 싶은 노래 장나라의 키키, 그리고 눈물이 쏟아져서 혼자 듣고 싶은 노래 미싱 유 두 곡 들어볼게요.

장나라의 키키, 지드래곤의 김유나, Missing You 들었습니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양코진, 칭타오 정사원. 오늘은 두댕이들의 신청곡, 양코진 칭타오 중국어로 한번 해드릴게요. 예. 끝중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꾸미고 왔어래. 아, 사연이 5399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라 저는 프리티걸이요. 예. 원래는 카라 노래인데 최근에 리센네가 리메이크 했어요. 맞아요. 들을 때마다 어깨가 들썩들썩, 혼자 있을 때면 춤이라도 춰보고 싶어요. 아재가 주제. 어머, 아재였어? 아이고, 저랑 똑같네요. 아유, 아니에요. 주책이라니요. 아, 그러니까 절대 혼자 있을 때 가능한 거지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 그리고 상훈 씨 아주 능글능글하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 제 편이 돼줘서. 근데 왜 이렇게 용기가 안 나죠? 아재님? 저도 한번 이 노래 듣고 아마 또 용기를 한번 충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센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0: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와하! 예, 감사합니다. 4부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부에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네, 섭섭합니다. 그분들께 전해주세요. 자, 지금 들으신 곡은요, 빅뱅의 거짓말 082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빅뱅 거짓말이요. 이 노래만 들으면 내적 흥이 튀어나와서 저도 모르게 어깨춤을 추고 인상 쓰고 랩까지 따라하거든요. 예, 이해합니다. 40대가 된 지금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요. 창피하긴요. 근데 40이 됐죠. 저도 지금 제 나이가 좀 먹었거든요. 훨씬 형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20대랑 똑같아. 저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그래서 20대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해. 진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오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빠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막 소스라치게 놀더라고요. 오빠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불러?

쉽지 않냐? 선배가 그럼 상훈이가로 할까? 뭐 그것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나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맞나 지금 말하고? 제가 이래요. 자 8990님이 제가 슬픈 마음이 들거나 힘들 때 혼자 들으며 기분을 푸는 유일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입니다. 멜로디도 신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이 나요. 아, 난 이 제목부터가 그 힐링되지 않나요? 예?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한 자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난 얘기하고 넌 비웃어주고.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참, 아, 근데 저는 무대에 이렇게 간혹 가다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이 웃어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감사하죠. 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 또 한 곡 있죠. 예, 6412님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되게 따라하고 싶어지거든요. 누가 있으면 입술만 움찔움찔. 아무도 없을 때 따라 부르면 쾌감 지려요. 아, 이렇게 아주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었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나는 참 그래. 그냥 만나야 돼. 누군가를. 어디든 무리에 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아 반대로 상처를 주고 다녀보세요.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서 네 좋아요. 싫은데 안 사주는데 뭐 이렇게 죄송해요. 자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부릅니다. 외톨이 두 곡 들어요.

여러분은 2시의 데이트 DJ 스페셜 DJ 정상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그리고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까지 세 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2335님 나는 낭만 고양이 아 괜히 불렀다 그죠? 예. 고막에 닿는 순간 막 따라 부르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고음 부분에 안 올라가니까 온몸으로 악을 쓰며 부르게 되는데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볼상사나운 거. 아 여기에서 마이크 추임새까지 막 더우면서 리듬까지 타면 더 방정맞고 좋은데 그죠? 나는 이 그 우리 보컬 조유진 씨의 이 안칼진 목소리 참 매력 있습니다. 네.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번엔 이렇게까지 혼자 있어야 되나 싶은데 사연 한번 보시죠. 990

0: 홍구님이 중년 남자의 로망, 자연인이 되는 것이죠. 작은 계곡을 파놓고 매일 몸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조용히 평상의 대자로 누워서 구름을 이불 삼아 삶을 바라봅니다. 숲속의 작은 집 멋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 순간 최유리의 숲 듣고 싶습니다. 어우.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안 하고 푸른 자연 앞에 내 몸을 맡기고 싶다. 대자연 앞에. 근데 그 산 같은데 혼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맨 처음에 입구엔 너무 좋아요. 올라가요. 근데 그 적막함 괜찮아요. 조금 더 올라가요. 점점 무서워져. 여기서 바닥 등고 아, 내려갈까? 내려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분 9909님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다. 네,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애청자 중에 하나인데 가끔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요, 아직까지는 도시가 좋습니다. 네, 때마침 0716님 그리고 2613님 5165님도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광고 듣고 들어보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2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뮤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자, 오늘은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소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 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말 토종순대. 빨리 떠나자.
5: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6: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FM4U.
5: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배터리가 15% 남았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뜨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화면 밝기도 낮춰보고 안 쓰는 앱도 꺼보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 제발 전화기야 꺼지지 말아라 하며 속으로 기도를 하곤 하는데요. 온종일 쉴 새 없이 바쁘게 달려온 우리의 마음도 지금 이 시간쯤 되면 붉은색 경고등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간당간당 남아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아껴가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전되기 직전인 여러분 마음의 배터리를 오늘 100%로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0: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곡은 백예린의 목소리였습니다. 포포, How Deep Is Our Love? 이라는 부제의 노래였고요. 그래서 백예린 씨는 참 목소리,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떤 사람인가 되게 궁금해지는 목소리 아니에요?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 맞아요. 특히 집에서 먼 곳 다녀올 때 배터리 5% 정도 남아있으면 너무 속상합니다. 노래를 못 들어서요. 전 어딜 가나 사진을 너무 찍어서 금방 방전되거든요. 땅콩님. 여러분은 하루에 이 배터리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보조 배터리를 늘 챙겨 다니시는지, 아니면 거의 그 아는 분 중에 그냥 한 3, 4% 남을 때까지 그냥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신지. 저는 중간중간에 항상 이렇게 충전을 하는 편입니다. 한 50 정도 되면 되게 불안해요. 50만 돼도 불안하고. 이건 뭐 이제 동선이 막 그렇게 다양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가는 곳에 웬만하면 이제 충전기들을 두고 다니면서 조금만 아슬아슬하다? 바로바로 충전하는 편입니다. 한국호님은 배터리 15%가 아니라 지금 1.5% 남은 것 같다고. 아, 열변을 토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내향이는 지칩니다. 오발로 힐링해야지.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1.5%. 여러분의 오늘 상태는 어떠신가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은 참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시간에 이렇게 쫓길 때도 있고, 배터리에 쫓길 때도 있고, 혹은 막 간발의 차로 버스를 타느냐 마느냐, 그 위기 일촉즉발의 그 순간들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런 뭐 컵이나 커피잔을 어디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너무 급하게 올려놓은 나머지 아슬아슬하게 떨어질까 말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흐르는 평범한 하루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군데군데 위기의 순간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걸 또 우리는 잘 넘어가며 오늘도 무사히 살았구나, 무탈히 지냈구나 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유난히 좀 위태위태했고 또 유난히 좀 방전이 돼가고 있는 느낌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살짝 생각의 복잡함도 내려놓고 어떤 활동의 복잡함도 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오늘 2시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매일매일 잘 넘어가고 있거든요. 위기를 잘 겪어내는 나 자신을 믿고 오늘도 마무리를 해보자. 자,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2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드립니다. 문자창 샵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또 저희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하는 날은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오셔서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스튜디오 모습 보시면서 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 또 그 다른 청취자분들과 또 이런저런 사는 얘기 나누며 방송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용과 신청곡 같이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2부 순서에 우리 김영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잊지 말자 안전 또 준비돼 있습니다.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1: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6: 유동 골뱅이!
5: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0: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목요일 오후 어떻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춘천 지역이랑 삼척 지역은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온이 뭐 많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은 덥죠. 비까지 와서 또 꿉꿉하기도 하고 강릉도 습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 한 78%. 이거는 뭐 거의 이제 비가 내린다고 봐도 될것 같은 정도의 습도입니다. 원주 지역도 지금 기온과 습도가 강릉이랑 대략 비슷하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좀 처지기도 하고, 괜히 이제 날씨가 이러면 몸도 처지고, 괜히 기분도 조금 루즈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날씨 따위 우리 굴하지 말자고요. 짱짱님께서는 오늘도 알려주신 고카페인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 인스턴트 블랙 알커피 대신에 에스프레소를 넣고 그리고 이제 믹스커피로 이렇게 1대1 비율을 하셔서 드셨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인스턴트를 추천을 드렸었고, 근데 인스턴트가 훨씬 맛있다. 제가 봤을 때도 약간 인스턴트와 인스턴트가 만났을 때의 그 맛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오늘 요즘 조금 그 버거운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짱짱님 이제 문자를 주시면 약간 좀 난데없는 시간에 남겨주시기도 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깨 계시지? 하는 싶은 순간에 또 문자도 주시기도 하는데 보면 어떤 체력의 기초는 적인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저도 잘 못하지만 우리 노력합시다, 짱짱님. 파이팅. 짱짱님도 컨디션 관리가 필요해 보이십니다. 파이팅이고요. 그리고 사로비아님도 어제 새벽에 퇴근하시고 이제 또 아침 일찍 또 출근하시고 스케줄 근무 이심에도 이렇게 좀 바쁘게 짜여져 있는 날들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항상 이렇게 또 밝은 모습으로 라디오 찾아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탱크님께서도 이른 아침부터 출근길 안부 문자 또 주셨는데요. 인제는 안개가 껴있다는 이야기. 요즘 뭐 세미나도 있으시고 교육도 있고 탱크님도 좀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개구쟁이 악마님, 체력적으로는 배터리가 분명 남았는데 이게 짜증이 나는지 이런 날은 조기 퇴근입니다 하셨어요. 날씨 영향인가? 굴하지 말자고요 우리.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괜히 그러시나요? 개구쟁이 악마님. 약간 이 마인드 컨트롤도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일할 때. 그왜늘 똑같이 굴러가는 일상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희한하게 오늘따라 좀 마음에 딱그 핀트가 나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표출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악마님도 파이팅. 하양늑대님은 논산 출장 가셨다가 이제 퇴근하신다는. 예. 이건 퇴근 체크일까요? 출근 체크일까요? 출첵일까요? 조심히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바비킴 노래 한곡 준비했거든요. 고래의 꿈. Yeah.

바비킴 고래의 꿈 듣고 왔습니다. 비가 오니 지금 채팅창과 문자창에게 청개구리 분들이 예 많이 등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날씨 따위에 굴하지 말자 했더니 굴하고 싶다, 일하기 싫다, 예 이런 뭐 굴하세요, 굴하십시오. 아 좋겠다. 굴해도 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부럽다. 예. 자유로운 분들은 굴하십시오. 네, 아유 좋아요. 제가 또 너무 맞아. 이게 이럽시다 저럽시다 할 게 아니에요. 각자 컨디션과 각자 기분과 각자 무드에 따라서 하십시오 여러분. 됐죠? 우드로님? 예. 6047번이 오셨습니다. 지난주 리디 전국 그 버스킹 대회 있잖아요. 결승 때 리디 혹시 왔어요? 대회 끝나고 인사하시는 그 모습이 왠지 느낌적인 느낌. 어떤 분이랑 인사를 했을까? 근데 저 어쨌든 현장에 있긴 했는데 저를 네 어쨌든 있긴 있었어요. 만약에 리디가 맞았다면 뭐 땡땡을 흔들어 주세요라고 하셔요. 땡땡이 물음표로 한대. 손일까요? 고개일까요? 엉덩일까요? 발일까요? 네. 아무튼 아유 반갑네. 내일 모레 또 있는 거 아시죠? 예. 지난주 이제 결승이 있었고 결승 무대가 있었고 이번 주엔 갈라쇼 무대가 있습니다. 결승에 올랐던 팀들 중에서 이제 1, 2등 팀과 그리고 아쉽게도 결승에서 보지 못했지만 본선 무대에서 진짜 많은 박수를 받았던 예, 뜨거운 무대를 보여줬던 또 다른 팀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예,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0423번님께서 리디 옛 인연을 전혀 예상 못했던 장소에서 마주쳤던 적이 있나요? 아 지난번에 친정을 갔는데 엄마가 운동화 하나 사야 한다고 하셔서 백화점을 갔거든요. 저 강릉 온 지 이제 6년. 이제 수원에 안 사는데 하필 그날 하필 그 시간 그 매장에서 첫 연인, 내 생의 첫 연인. 아 전이죠 물론. 아이들과 같이 와서 그 사람도 신발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같은 매장에서 그냥 이렇게 지나간 것도 아니고 물론 아는 채는 안 했습니다만 어찌나 오만 가지 감정이 들든지 신기했어요. 결론은 어디서 누구를 마주칠지 모르니 착하게 살자입니다. 신청곡 박정훈의 먼 훗날에. 저는 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마주친 적이 없어요. 가끔 좀 있지 않아요? 보고 싶은 아,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 나는 사람 있지 않나? 네, 여긴 적극 도기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마주칠지 모르니 착하게 살자. 노래 듣습니다. 박정훈 먼 훗날에.

0: 대학 선택의 기준, 결과로 증명합니다. 천안아산의 중심, 서울에서 KTX로 30분대. 폭넓은 글로벌 해외연수로 더 큰 세상을 경험하세요. 높은 취업률과 장학제도로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대학, 성문대학교.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0: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코너.
1: 잊지 말자 안전.
0: 자, 이번 주도 역시 김용록 아나운서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안전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초록초록하게 푸릇푸릇하게 찾아주신 우리 김용록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밖에 지금 비가 와요?
1: 네, 막 왔다가 그쳤다가 오늘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0: 출근할 땐 괜찮았고요?
1: 출근할 때 비가 오더라고요. 네.
0: 그랬군요. 네. 아니, 되게 이 녹색이 퍼스널 컬러인가 보다.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1: 그런 얘기 좀 듣습니다.
0: 아, 그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녹색 옷을 입은 거는.
1: 네. 제 영록의 록자가 혹시 초록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제 록자는 기록할 록자입니다. TMI. 네.
0: 기록할 록자인데 네, 어쨌든, 녹색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
1: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0: 밝은 녹색 계통, 뭐 연두색 계통 이런 것도 잘 어울리나요?
1: 오히려 근데 제가 쨍하고 확실한 색깔이 좀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0: 잘 네. 어울리네.
1: 감사합니다.
0: 퍼스널 컬러를 찾았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저는 고향도 내려갔다 오고요. 고향에 아시다시피 제가 부산인데 부산에서 부모님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0: 입사하고 처음 갔나요 혹시? 처음은 아니고?
1: 두 번째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아.
1: 근데 잠깐 뭐 당일치기 이런 식으로 한번 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 이렇게 여유롭게 갔다 온 건 처음입니다.
0: 아, 연휴 때 이번에 다녀오셨죠?
1: 맞습니다.
0: 뭐 하셨어요?
1: 가서 뭐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아, 그 쉬다 왔습니다.
0: 영록 아나운서가 네. 가는 그 이제 나만의 맛집이 있죠? 부산 지역에.
1: 네. 아. 저는 어쨌든 해운대 토박이기 네. 때문에 해운대 근데 이제 아마 관광객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네, 해운대 을에 치면 나오는 그런 맛집들 놀러 갑니다.
0: 네. 혹시 이번에 먹은 음식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1: 이번에는 가서 회를 먹었어요.
0: 회? 네. 뭐 관경도 그렇고 부산도 이제 다 바다의
1: 그쵸,
0: 도시니까
1: 바다라서 네.
0: 그래서 되게 회가 되게 특별하지 않게 오래 살다 보면 이제 특별하지 않게
1: 그쵸,
0: 느껴지는 메뉴긴 하지만
1: 맞아요.
0: 그래도 어쨌든
1: 그래도 뭔가 부산 회와 강릉 회는 또 느낌이 다르달까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0: 차이를 이렇게 몰라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고
1: 기분 타실 수 있지만
0: 그치, 그치. 네네네 오랜만에 또 고향에서 먹는 회는 다를 수 있죠
1: 맞습니다.
0: 자, 우리가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주제일까요?
1: 네, 최근에는요. 이 날씨가 참 점점 극단화되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0: 맞아요.
1: 같아요. 비가 안 올 때는 또 너무 안 와서 가뭄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다가 또 한 번 쏟아졌다 하면은 너무 또 많이 와서 각종 피해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는 또 가뭄으로 많은 분들이 소가리를 하시다가 최근 주말에는 또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특히 침수 피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오늘은 침수 피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행동 요령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지금 뭐 남부 지역이 사실 이번 여름 동안에 비가 너무 안 와서 그 가뭄으로 인한 그 걱정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이번 연휴에 아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비가 또 내리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지금 피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래서 일단은 침수 상황이 생겼을 때 극한 호우나 폭우로 인해서 침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안전 수칙들을 좀 오늘 살펴볼 텐데
1: 네.
0: 오늘은 꽁트 없이 담백하게 오늘 여러분께 행동 요령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0: 영록 아나운서가 오늘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쉬고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1: 일단 아무래도 침수 피해라고 한다면 지하 공간에 물이 들어차는 상황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하 상가, 지하 주차 주차장처럼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 공간에 물이 갑자기 들어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로 지하 공간 이용자 행동 요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지하 역사, 상가와 같이 지하 공간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거나요. 아니면은 뭐 차도 하수구에 역류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경우에는 그 자리를 즉시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차를 타고 가던 중에도 만약에 지하 주차장에 물이 좀 흘러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 주차장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시겠는데요. 만약에 이미 내가 지하 공간 안에 있고
0: 네.
1: 물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0: 침수 공간에 문을 열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수위 차이 때문에 수위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그 수압에 의해서 문이 잘안 열리는
1: 맞아요.
0: 경우가
1: 네네.
0: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실험 결과 한 명이 그 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1: 네.
0: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명이서 문을 열고

0: 무릎 이상으로 오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인지를 하시고 대피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좋겠고요. 문이 안 열릴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시고,
1: 위치를 빨리
0: 그쵸.
1: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0: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시겠습니다.
1: 일단은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지하나 이렇게 좀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는 공간은 되도록이면 출입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0: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하 공간이다 보니 계단을 이용할 일도 많으실 텐데요. 이 지하 계단에 물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온다 싶으면 즉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분들이 주변에 있다면은 먼저 대피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참 좋겠고요. 이 침수 계단을 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 운동화를 신어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슬리퍼라든지 높은 굽의 하이힐 같은 것들은 위험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장화를 그러면 신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물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침수 상황에서는 장화 안쪽에 물이 찰 수가 있어서 오히려 대피를 방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오는 날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화를 신는 것이 좋겠지만 물이 많이 들어찬 상황에서는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운동화가 없다면 맨발이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그렇게 계단을 이동을 하셔서 지하 공간을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대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중에 혹시 이제 급한 호우가 이제 내렸으면 내리는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까요?
0: 네,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침수 피해를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가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우선 아무래도 역시 차량을 이용할 시에도 지하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면 최대한 이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교량이나 하천 같은 구역도요, 최대한 우회해서 안전한 길로 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혹은 안전한 길을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안전한 구역 내에서 일단 차를 멈추시고 비가 좀 잦아들 때까지 대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타이어의 3분의 2가 잠기기 전에, 만약에 좀 물이 들어찬다 싶으면은 타이어의 3분의 2가 들어차기 전에 차량을 버리고 오히려 대피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고요. 자, 만약에 그 수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차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 문이 잘안 열린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 운전석에 목받이 있잖아요. 이 목받이를 빼면은 밑에 철제봉이 있을 겁니다. 그 철제봉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하네요. 이 문이 잘안 열리는 경우는요, 아까 지하 공간과 마찬가지로 수위의 차이가 있기
1: 그렇죠.
0: 때문에 잘안 열리는 거거든요. 이 내외부의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 문을 여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급류를 만났을 경우에는요, 급류의 반대쪽으로 문을
1: 물의
0: 열거나,
1: 흐름과 반대쪽으로.
0: 맞습니다. 그렇게 탈출하시는 것이 또한 안전하다고 하네요.
1: 그 약간 시뮬레이션을 항상 좀 돌려보는 게 머릿속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운전석에 그 목받침을 한 번도 빼본 적은 없는데, 오늘 이제 영록
0: 저도.
1: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점검을 해놓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한번 점검을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지하차도로 차량을 진입시키는 건 여러분, 몇해 전에 또큰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차도로 차량을 진입시키는 거는 피하자. 절대적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요, 공동주택 관리자분들도 좀 지켜주시면 좋을 행동 요령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평상시에 미리미리 물을 막아줄 수 있는 차수판, 모래주머니, 양수기 이런 수방 자재들을 미리미리 비치해 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수방 자재를 설치할 관리자를 미리 지정해서 관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호우특보가 발령이 됐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재들을 신속하게 꺼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하 공간에 빗물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면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대피 안내 방송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피 장소로는 건물의 옥상이라든지 근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안전한 그런 공간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시는 그런 주민들이

0: 지하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꼼꼼하게 또 차단을 잘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네요.
1: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 차창을 깰 때는 가장자리 모서리 부분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를 또 주셨는데 아마 그 가장 약한 위치를 찾아서 이게 아마 쉽게 깨지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잘 미리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차량용 망치 같은 것도 요즘은 차 내에 이렇게 빛을 해두고 다니시잖아요. 아, 요즘 이제 날씨가 워낙 좀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 보니까 기상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들을 하고 다니시면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침수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들을 몇 가지 알려주셨는데 퀴즈로도 준비가 됐죠?
0: 맞습니다. 오늘은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퀴즈입니다. 하나만 옳은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틀린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침수 공간에서 탈출을 할 경우 문의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까지 올 경우에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열고 대피해야 한다. 2번 침수 계단 이용 시 운동화 말고 매끈매끈한 장화를 신어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3번 차량 운전 중에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속도를 오히려 더 높여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4번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운전석 목받침의 철제 봉으로 문에 있는 열쇠 구멍을 열심히 따본다. 네.
1: 엉뚱한 보기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네. 예. 아, 침수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우리 영록 하나가 소개해 준 보기 중에 단 하나였습니다. 네. 정답 보내실 곳 어딜까요?
0: 네, 오늘 샵 294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 네, 보기 중에서 침수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경남 이제 거제와 통영 지역에 많은 피해가 지금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리센느의 원희 양이 또 거제도 출신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거제 이제 출신이어서 또 여러 연고도 있고 이번에 오늘 본 뉴스 같아요. 예, 후원금을
0: 맞아요,
1: 예, 후원금을
0: 맞아요.
1: 지금 보내셨다고 합니다. 피해 복구 성금을 5천만 원을 또 기탁을 맞아요. 했다고 합니다. 네. 그 팬덤 이름으로 해서 리센느 노래 한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프리티걸 노래 듣는 동안 정답을 기다릴게요. 문제 다시 한번 주실까요?
0: 네, 침수 발생 시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침수 공간을 탈출할 때 문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까지 왔을 경우에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열어야 한다. 2번 침수 계단 이동 시 운동화 말고 장화를 신어야 한다. 3번 차량 운전 중에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면 속도를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해 달려간다. 4번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운전석 목받침의 철제봉으로 문 열쇠 구멍을 쑤셔본다.
1: 네, 정답 보내실 곳 샵 2943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입니다. 리센느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0: 리센의 프리티걸, 마음도 예쁜 리센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퀴즈 정답 몇 번일까요, 영록 아나운서?
1: 네, 오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침수 공간을 탈출할 때 외부 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함께 문을 열고 대피를 하셔야겠죠.
0: 네. 문을 열고 대피를 한다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지금 오답으로 2번을 좀 많이 주셨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1: 네, 침수 계단 이동 시 운동화 말고 장화를 신는 게 좋다가 2번이었는데요. 이게 앞뒤만 제가 도치시켜서 문장을 만든 거라 좀 어려우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화를 신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요. 침수 계단을 이동할 경우에는 장화를 신으면요,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어서 대피가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화 말고 운동화를 신는 것이 안전하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0: 네, 나머지 3번, 4번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설명을?
1: 네, 3번은요, 차량 운전 중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면 속도를 더 높여야 된다 라는 게 3번이었는데요. 오히려 속도를 더 낮추고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대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차량에 타 있는데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운전석 목받침에 있는 철제 봉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는 했으나 그걸로 이제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정답이었고요. 열쇠 구멍을 쑤신다, 이거는 이제 오답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 운전석 목받침 그 철제봉으로 창문을 깬다는 이야기 아주 유익한 정보였다는 말씀들을 또 많이 주시네요. 저도 오늘 처음
1: 감사합니다.
0: 들은 이야기여서
1: 네, 저도. 네,
0: 여러분 항상 꼭 기억을 해두시고 시뮬레이션도 좀 돌려보시고 하면서 항상 안전에 늘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느티나무님, 항상 안전을 위해서 귀 쫑긋하며 듣는 시간입니다 해주셨고요. 4815번님, 알짜상식 또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5463번님, 처음 찾아주신 새싹분이신데 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1번 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오늘 당첨자는 4286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이 경남 지역에 사실 피해가 너무 많아서 예, 지금 소식들이 좀 전해질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빠르게 예, 복구가 네. 되기를 바라고 인명 피해 없이 빠르게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록 아나운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네. 시간에 또
1: 네.
0: 뵐게요. 조용필입니다. 단발머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여우 여신님 욕심쟁이시네요. 다 보고 있죠 제가. 아이오아이입니다. 갑자기 2부 끝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5시에 다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 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피백은 성슬입니다. 3부 최유리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잠수. 이런 발성이 어떻게 나오지? 그니까요. 노래를 어떻게 이렇게 힘도 안 들이고 편히 부를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성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전공하시는 분들, 성악을 전공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되게 노래하듯이 말씀하시네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일상화를 하시더라고요. 말할 때도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두성으로. 그러니까 최유리 씨 보면 일반 이야기를 할 때와 또 노래할 때 목소리 이질감이 없죠. 최유리의 잠수 3부 첫 곡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대전 오바리님. 잔잔한 곡들도 참 좋지만 이렇게 좀 경쾌한 곡도 참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케이님. 야, 이틀 밤만 자면 돼요. 100% 만족하진 못하지만 열차도 예매하셨고 아마 저기 구간을 만족을 못하신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매를 하셨네요. 지금 사실 뭐 아직 휴가철이기 때문에 열차 예매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숙소도 양도를 받으셨고요. 그럼 악마님은 못 오시는 거군요. 예. 어쨌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뜨거운 해변에서 우리 오바리들과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6시 반에 시작하고요. 아마 또 그 전에 일찍 오셔서

0: 바다를 즐기시겠죠. 네, 설레는 마음으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갈라쇼와 함께합니다. 경포해변에서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까망님 너무 오랜만에 보내셨죠? 잊지 말자 이 시간. 잊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가끔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시그널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네. 리디 그동안 밥 먹는 사진이 왜 없었나 생각해보니까 오발 끝나고 밥을 먹었더라고요. 오늘은 오발 시작 전에 끝냈습니다. 더워서 시원하게 메밀국수 먹었어요. 리디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여유의 여신이. 어머. 아니 근데 일일 일식 하시잖아요. 이걸로 되나요? 안 되는데.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야 될 텐데. 여유의 여신님. 걱정인데. 네, 막 어우. 아직도 이제 막 더워서 얼음 동동 띄운 메밀국수입니다. 진짜 날씨가 많이 꿉꿉하기도 하고 예, 비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저녁 메뉴들 정하셨나요, 여러분? 까망님은 김치볶음밥으로 정하셨고 안 그래도 오늘 1329번님께서 오발 가족분들도 질저 되시고요. 점에 취해주셈.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감사한 마음으로 퇴근 준비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반자카파. 이번에 또 신곡도 나와서 어제 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점해추 저녁 메뉴 약간 이렇게 또 비 오고 할 때는 또 당기는 음식들이 있지요. 저도 아직 못 정했는데 혹시 뭐 정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서로 좀 좋은 정보 좀 공유해요. 귀띔하면서 또 노래 들으면서 오늘 3, 4부 이어가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유튜브 창 오시면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하셔서 같이 또 채팅창 통해서 재미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도 당연히 열리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잡나.

주시는 분들입니다. 정성스레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가 순대를 만드는 곳 새마을 토종순대에서 식사권,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레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 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부자 되세요.

6047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경포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오신 게 확실합니다. 네,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 어제 우리 장미학원 노래를 전해드리긴 했는데 또 지난주 토요일 경포에 오셨던 분들 추억을 되살리며 신청해 주신 곡 같이 들었습니다. 바나나 먹고 싶다. 저 출출해서 조금 전에 바나나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5061번님. 아, 잘 익은 바나나였나요? 되게 완전식품에 가깝다고 하죠. 계란만큼이나 그 영양소가 골고루 있고 그 일단은 포만감이 크다. 좋은 과일 중에 하나죠. 저도 좋아하는 과일입니다. 1025번님 오셨는데 여러분. 스리님, 저 남편이 1년 동안 적금 잘 부었다고 선물로 제 이름으로 된 정기예금 통장을 선물로 줬어요. 감동.

감동. 근데 금액은 비밀 하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굳이 궁금하지 않고 생각 안 했는데 비밀이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 정기예금 통장. 야,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목돈 생기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갑자기 문자를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이게 좀 뭐랄까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월급 받으면 금방 나가고 다 스쳐 지나가고. 뭔가 예상치 않은 게 목돈이 만약에 생긴다면 무엇을 할까? 1025번이 문자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뭐 하실 거예요? 까만꼬마님, 이 노래 뭐죠? 아, 중독성 장난 아닌데요? 육중한 밴드의 바나나 먹고 싶다였습니다. 2650번님, 리디, 저 매추요? 육개장 고고! 하셨습니다. 오! 끓여 드시나요, 혹시? 혹시? 끓여 드시면 좋겠다. 물론 파는 것도 맛있지만. 꽃다운님 오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못 봤는데 퇴근하려고 보니까 차 옆에 세상에 노란 은행잎이 수북이 떨어져 있었대요, 여러분. 순간 가을인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은행나무를 보니 초록잎이 많긴 한데 벌써 노랗게 물든 잎도 꽤 많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병이 든것 같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맞는 때가 가장 좋은 순간이라는 걸또한번 느꼈죠. 지금 오발 시간? 좋은 시간. 아까 우리 영록 아나운서랑 이제 막 기상 얘기도 좀 했는데 점점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들이 조금씩 다 바뀌고 있죠. 코로나 때부터 뉴노멀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되게 전반적으로 여러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 뉴노멀의 기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도 특히 그렇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기후 위기 이 얘기를 참한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그 위기 속에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 위기가 오고 있으니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고 생활과 어떤 패턴들을 좀 바꾸자, 반성하고 바꾸자. 나름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항상 나누잖아요. 실천을 했던 부분들을. 그럼에도 왜이 위기라는 단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번 어떤 그 극한 가뭄과 또 극한 호우도 이 기후 이상의 원인이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마음이 좀안 좋고요. 잘될수 있겠죠, 우리? 부디 잘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 집사님. 리디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다행스럽게도 휴일 동안 주문이 많아서 이틀 동안 바빴어요. 그래도 오발 들으며 신나게 일했습니다. 정말요. 아빠 앞으로는 개근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정지사님 개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바쁘실 때는 이제 손이 바쁘니까 연락을 자주 못 주셔서 보면 개근을 안 하시는 게 예, 정 집사님 모두가 좋을 것 같다. 개근하지 마세요. 개근 거부. 정집사님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새싹베이비님 오셨어요. 리디, 8월의 마감은 날씨만큼 엄청 질척 끈적거리고 답답하게 진행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긴장감 가득하게 들들들들 볼까 볼까 그냥 놔둘까 선택의 고민에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켜보자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현 상태 그대로이면 들기름 잔뜩 준비할래요.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26일. 아, 이제 마감 진짜 임박이구나. 아직은 조금. 네. 벌써부터 그러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루 이틀 남았는데요, 팀장님.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조금 더 약간 아량을 베풀며, 네. 그 어떤 선배로서의 여유로움을 좀 보여주십시오, 새싹베이비님. 리더로서의 여유로움. 동갑님 오셨는데 애들 어릴 때는 목돈 생기면 그중에 조금씩은 갖고 싶은 것도 좀 사고 했거든요. 아, 돈 많이 들어가는 중등 자녀를 두고 보니 노후와 아이들 결혼을 생각하면 돈을 못 쓰겠어요. 점점 우리 엄마 닮아가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아이고. 다 엄마들 다 이유가 있었어, 그쵸? 에이, 맞아요. 목돈.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노후를 위해서 조금씩 아껴둘 걸 생각.

시작하니 또 아까 우리 2650번님이셨나요? 아니다, 1025번님이시다. 어떡하지? 어디에 쓰실래요? 지금 굉장히 설레고 계신 K님의 신청곡입니다.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0: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 케이님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1: 아까 우리 그 적금과 정기예금 얘기해서 시작이 됐잖아요. 꽃담님께서는 학자금에, 맞아요, 학자금에 결혼자금까지 조금 도와주려면 진짜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습니다. 나이 드니까 애들 어릴 때 많이 모아야 한다는 말이 절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근데 또 그 제가 잘 모르는 또 분야다 보니까, 근데 자녀분들이 또 이제 장성하면 또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하면서 또 부모님께 그 뭐랄까 그동안 이제 또 투자를 받은 만큼 또 이렇게 또 당연히 돌려드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염려 마시고 보면 그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르신들 다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생각해보면 이렇게 노후 계획이라는 게 이렇게 막 뭐랄까 모두가 막 그 걱정을 하며 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닌가? 근데 막 아이들 막 10남매씩 막 키우시면서 어떻게 노후 걱정을 하셨겠어요. 근데도 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 보면 참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지? 노래 한 곡 더 이어갈까요? 블랙핑크입니다. Forever Young.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MBC 건축 박람회. 동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4: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상 트렌.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7: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3991번님 오셨어요. 리디 늦은 출첵해요. 오늘은 해가 없는데 해는 없는데 너무 후텁지근합니다. 제 몸은 오늘 폭염 때보다 더 덥고 땀을 많이 흘려서 샤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기승을 부린다.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왜 안 갔어, 아직? 간 줄 알았는데, 너. 지치지 말자고요, 3991번님. 아까 우리 그 예금 얘기했었잖아요. 일단은 1년 동안 재워둔 뒤에 내년에 이자를 받아보시려고 한대요. 어디 이렇게 급하게 쓰지 않으시고. 금액이 좀 되거든요. 더 궁금해지잖아요, 이거. 어머님. 아유, 그냥 약간 이런 거는. 그냥 그 잔액만 딱 보고 있어도

뭐 이렇게 항상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뭘 사지 않아도, 그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 먹고 싶다 싶다 라면 먹고 싶다 싶다 이거예요? 배고픈 노마드 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라면 밥을 말은 라면 먹고 싶다. 이 문자를 보니 갑자기 막 속이 쓰린 그 느낌? 막 그 허기가 지면서 갑자기 위산이 막 분비되는 느낌? 책임지세요. 노마드님. 아, 7881번이 오셨습니다. 어머님이 열이 나셔서 종일 병원에서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약 처방 받고 왔어요. 약을 드시고 몸이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하시며 7881번이 문자 주셨습니다. 아이고, 원인은 찾으셨나요? 이렇게 계절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또 그 뭐랄까 이게 적인 것 같아요. 바깥 날씨와 실내 기온이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요즘은 냉방을 너무 이제 세게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7881번님 어머님 빨리 귀찮으시기를 바라고 약 드시고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소 성함 주시고 우리 7881번님도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보면 부모님들은 참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잘 안 하시다가 끙끙 앓고 계시다가 이제 진짜 너무 힘들 때 딱 말씀을 하시면 또 자녀들은 십중팔구 이러죠. 아니 왜 진즉 말 안 했어. 이렇게 자주 통화하고 들여다보고 살피고 확인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1306번이 와 미디 진짜 오랜만이죠. 일 쉰 지 한 6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쉰 적이 없었는데 일 그만두고 방학에 아이들 따뜻한 밥 해먹이고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학원 라이딩하고 나름 행복했어요. 자유가 없어진 애들은 싫어했을지도. 근데 슬슬 몸이 근질근질 일하고 싶습니다. 그땐 또 오늘을 그리워하겠죠? 그렇겠죠? 아마? 근데 아이들 얼마나 또 좋아했을까요? 자유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매 끼니마다 그리고 엄마가 태워다주는 학원과 학교 얼마나 신났겠어요. 1306번님 그 참 워킹맘 분들은 항상 딜레마일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걸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경력도 유지가 되면 좋겠고 내가 원했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1306번님 고민은 그때 하고 우리 지금은 또 아이들과 즐겨보자고요. 지금의 순간을.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성함 남겨주세요. 1306번님. 이영훈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오늘 완연파파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 어머. 곽진원 버전 하셨구나. 어떻게 하지? 그러면 다른 노래 먼저 듣고 곽진원 버전 찾아볼게요. 완전 바빠. 왜 이용은 거 올려놨지? 예, 일종의 고백. 그럼 사연도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예, 휘트니 휘스턴 노래 먼저 듣겠습니다. Run to you. 예, 2650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찐원 버전 빠르게 준비해서 전해드렸어요. 완연파파님 일종의 고백. 고백하건대 목요일 참 좋아요. 솔직히 금요일보다 토요일보다 더요. 아직 오 닿지 않은 설렘이 좋다. 오 맞아요. 저도 완전 공감. 저도 금요일과 토요일보다 목요일,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목요일이 주는 더 약간의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해방감이 딱 있어요. 금요일은 너무 좀 풀어지는 것 같고, 토요일도 약간 텐션이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일상과는 좀 다른 텐션이니까, 토요일은. 통했습니다. 일종의 고백이었습니다. 원연파파님. 메탈키드님 경사가 났습니다. 어젯밤 쇼킹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아내와 퇴근을 했는데 며칠 전 서울에 간 둘째가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말이죠. 연습실에서 무슨 공사를 해서 며칠간 연습을 할 수 없어 내려왔답니다. 아 갑자기 말도 없이 나타난 아들의 등장에 아내는 어찌나 반가워하던지 거의 참 우리 엄마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하여간 제 아내의 아들 사랑은 정말 알아줘야 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도 맛있는 거 먹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오는 길에 족발과 피자를 사오랍니다. 아들 덕분에 오늘도 잔치입니다. 와 참 여보 족발이랑 피자 사와. 우리 둘째 좋아하는 거. 메탈키드님 뭐 좋아하세요? 족발과 피자 좋아하시죠? 좋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드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나의 기호도 맞춰야 될 것 같다. 참, 참 우리 자녀들의 깜짝 방문이 이렇게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다니. 맛있는 밤 보내세요, 메탈키드님. 세상에 토요일 공방 기다리며 목요일 보내고 있어요, 낙화님. 감사해라. 경포읍은 잘 찾아오세요, 낙화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매님께서 와, 안에서 봤을 땐 시원해 보였는데 왜 아직 더울까요? 언제 시원해질까요? 양효섭 정은지, 러브데이 신청합니다.

아, 0070번님 재밌네요. 그 둘째 좋아하는 족발하고 피자 사와 당신 먹을 삼각형 김밥이랑 역할극 또 좋아하시는 역할극. 네. 이 노래일까요? 오늘 컨셉이 좀 말랑말랑한 듯한데 이 노래 어떨까요? 하시면 뭐 단서를 주셔서 이 노래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레이나 한여름밤의 꿀.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시간이 참 빠르죠, 대전오바리님. 벌써 목요일인 것도 너무 빠르게 느껴지고 오늘 2시간 이렇게 지나간 것도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충전들 제대로 하셨나요? 오늘 끝곡 아도입니다. 원더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고 행복하고 시원한 목요일 밤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0: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6: 야, 시원하다.
5: 백년가게 맛집 횡성 새말
7: 토종순대.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마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인생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보고 높은 곳에 서면 많은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볼 것도 많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선 사람은 한 가지를 간과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 마음껏 눈의 호사를 누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상에 서 있으면 자신이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데 도취되어 자신도 많은 사람의 눈에 띈다는 걸 깜빡 잊게 됩니다. 세상을 드넓게 보는 데 심취해서 정작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눈을 잃기 쉽습니다.

시선 집중은 필요한 일이지만 시각 고정은 고쳐야 할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장소를 떠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이유. 생각이나 시각이 고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자,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백설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레인보우의 연주한 노래 Man on the Silver Mountain 들었습니다. 이 팀의 보컬리스트인 로니 제임스 디오는 세상을 떠나셨고요. 일찍 떠났어요. 예. 그리고 위치 블랙모어가 디퍼플에서 나가서 결성한 밴드가 레인보우거든요. 아, 이때 정말 대단했죠. 얼마 전에 왜 디퍼플 공연하는데 위치 블랙모어가 무대에 함께 올라와가지고 스모그 언더 워터를 연주하는 그 영상 보는데 아 이상하게 그 저는 그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위치 블랙모어 형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와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그 뭐 세월이라는 게 장사도 뭐 어떻게 세월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친구 만나고 싶어 가셨다고 나중에 얘기는 했어요. 예. 리치 블랙 뭐 레인보우 맨 온 더 실버 마운틴 들었습니다. 자, 철수 DJ님 돌아와 주셨군요. 격하게 기다렸습니다. 8707번. 네. 이상혁 씨도 이번 추가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 기다린 거 맞죠? 예. 아, 이거, 예. 다들 뭐 즐거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휴가 가면 방송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야, 유튜브 쇼츠가 떠가지고 잠깐 본 거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야, 이세흰 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가 보내셨나요? 안 계신 동안 스페셜 DJ분들 덕분에 잘 들었네요. 없으셔서 좀 아쉽긴 해도 또 새로운 느낌이라 종종 휴가 자주 가셔도 될 듯죠. 오!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그럼. 매달 한 번씩 가도 되는 거죠. 예. 아니, 힘들어서 못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휴가는 제가 저 소셜 네트워크에도 올렸습니다만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가인지 출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이게 스탠딩으로 공연을 하루에 한 4, 5개씩 보는 거는 와 힘들던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버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몬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분.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집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 비틀즈의 앨범들이 뭐 거의 다 명반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에비로드 앨범이 가장 훌륭하다고 꼽는 평론가들도 꽤 많습니다.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에서 골든 슬럼버스, 캐리 댓 웨잇, 그리고 디 엔드 세 곡의 메들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메들리로 들으려면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른 데서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거 원래 왜냐면 이거 CD나 LP로 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려면. 예, 그럼요. 김시현 씨. 김시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The Beatles의 Golden Slumbers. 이 한 곡 달랑시켰는데 이 1분 30초예요. 사실 이 한 곡은. Carry That Weight, The End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975번으로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남시에 살고 있는 11살 소녀입니다. 저는 배철수 아저씨 라디오를 좋아하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 들어서 같이 들을 때도 있어요. 휴가 가셨을 동안 왠지 허전했는데 오늘 돌아오셨다는 소식 듣고 소리 지르며 박수 쳤어요. 항상 파이팅 하세요. 야, 근데 이거 11살 소년님,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 앞에는 배철수 아저씨 라디오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들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좀 들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허전할 일도 없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며 박수 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요? 아무튼 뭐 고마워요. 예, 파이팅 할게요. 예. 자, 8703번으로 총해 주셨습니다. 데릴 홀, 자노츠, Kiss on my list.

There's a hole in Jungle's Kiss on my list. 이거 나중에 저 마이클 잭슨이 Thriller 앨범 만들 때요, 빌리진의 리듬을 여기서 사용했다고 자기가 나중에 밝혔거든요. 고레노츠 멤버들은 또 환영했어요. 아유, 그렇게 좋은 곡을 만들었으면 좋지. 자, 계속해서 4610번으로 청해주신 White Snake, Here I Go Again.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8: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0: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전남과 경남 일부에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현재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은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패턴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과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의 양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9: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받는다는 것이다. TV 토크쇼에 나온 놀란 감독에게 진행자가 물었다. 스마트폰과 이메일 주소가 없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행할 때 사용하는 피처폰 하나는 갖고 있다. 혹시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은 없나? 뭐 생기면 너무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좋아서 중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창밖을 바라보며 영화 구상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컴퓨터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걸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중요한 시나리오의 경우 빠른 디지털 방식의 전달을 피하고 직접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한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다. 사실 놀란 감독의 경우는 그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도 옆에서 디지털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정일 작가의 경우에는 종종 난감한 사태에 처하곤 했단다. 타자기와 오디오,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작가 장정일과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통점. 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저수는 오늘 삐삐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작가가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을 개통하며 쓴 글을 읽는다. 화가 난 상태에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는 그날 저녁도 이미 화에 취했기 때문에 즐겨 마시는 막걸리를 마실 수 없었단다. 스마트폰 없이는 계정에 로그인이 불가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방침이 바뀌자 장정일의 독서 일기는 윌리엄 파울스의 속도에서 깊이로, 만프레드 슈피처의 노모포비아, 제임스 보울의 21세기 권력, 박승일의 기계, 권력, 사회, 그리고 시스템 에러 등등을 다루게 된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시민의 신원증명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등록보다 스마트폰 번호가 더 필수적인 신원증명 수단이다. 이처럼 국가가 공적 업무를 매개에 아웃소싱하고 있고 매개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매개는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기술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두려워하게 된다.

토킹 헤즈 사이코 킬러 들었습니다. 이종민 씨가 락 페스티벌 가셔서 보고 오신 그런 토크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아티스트가 좋더라 등등등. 예. 예, 일단 그 전에 9397번으로 빌리진 관련 노래는 호레노츠의 I can go for that 아닙니까? 야, 이게 맞네. 예. 제가 헷갈렸네요. 예. 근데 사실 I can go for that 하고 Kiss on my list가 리듬이 비슷해요. 예. 그래도 보내주신 게 맞습니다. 그럼요. 예. 9397번. 고맙습니다. 이번 서머소닉에서 공연을 여러 개 봤는데, 사실 이게 공연을 거의 다 스탠딩으로 봐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그러느라고, 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대체로 한 네다섯 곡 정도 보고 옮기거든요. 근데 가장 길게 본 공연은 역시 데이빗 번, 토킹 헤즈의 데이빗 번의 공연이에요. 데이빗 번의 공연을 보면서 참 저도 각성한 바가 꽤 많습니다. 저보다 형님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무대 위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와, 이거 나이 조금 됐다고 아우 피곤해 매일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 데이빗 번 공연은 저 내일 우리나라에서 있죠. 네, 데이빗 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음악과 그 무대와 뒤에 영상과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아티스트예요. 데이빗 번. 예. 존경합니다. 데이빗 번 공연 제일 길게 봤고, 그 다음에 인상적인 공연들 꽤 봤는데요. 멕시코의 여성 트리오가 있어요.

3인조 밴드입니다. 멕시코 팀인데 아 형 자매예요 세 명이. 멕시코의 산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멕시코 산울림 여자 밴드인데 이 친구들이 꼬마 때부터 막 메탈리카 뭐 이런 거 막 커버하면서 막 연습한 영상도 아마 동영상 사이트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더 워닝이라는 밴드인데 야 진짜 잘하더군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 매력적이에요. 진짜 괜찮았어요. 더 워닝. 예. 그리고 거기서 한국 친구 한 명 만났는데 그 친구가 워닝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내한 공연 왔을 때 공연을 못 봐가지고 서머소니까지 왔다 그러면서. 야 그러면 더 워닝 음악 한 곡 들어볼까요? 예. EGO. 예. 우리는 보통 에고라고 하죠. 이고. 예. 듣겠습니다. The Warning.

음악이 아주 무게가 있죠. 예. 멕시코의 여성 3인조 밴드 The Warning, 이고 들었습니다. 에고. 예. 근데 잘해요. 예. 일단 라이브를 잘하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외모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외모도 예, 훌륭합니다. 아. 그 꼬마 때 연주한 영상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그 제일 큰 언니가 기타 연주자고 둘째 베이스, 막내가 드럼입니다. 야, 요것도 산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산울림도 그렇거든요. 예. The Warning에 이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24555번으로 퇴근하는 길이에요.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격리 직원이었고요. 와, 지금은 대표가 되었네요. 오늘 하늘

0: 도 예쁘고 또 예전에 퇴근길이 생각나 문자 남깁니다. 와우. 야, 이 열심히 하셨네 보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대표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2455번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아저씨 중1인데요 학원에 가서 아저씨 라디오 잘 못 들어요. 근데 오늘은 학원 안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신청하려고요. 예. 오늘 학원 왜 안 갔니? 학원 쉬는 날이야? 9441번으로. 야,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닥터 드루에를 신청했는데, 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기다려봐요. 예. 나승주 씨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같은 기간에 몽골로 봉사활동 겸 휴가 다녀왔습니다. 와, 봉사활동 한 게 몽골 국영방송에도 나왔다고 하시네요. 또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그 나승주 씨는 봉사활동 가신 거고 저는 휴가니까 괜히 미안하네. 예, 잘 다녀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가만 있어봐. 이거는 어제 백현진 씨가 신청한 곡이에요? 그럼 어제 틀어주지 왜 오늘까지 일일이 넘겼지? 아하. 브라이언 이노의, 예, 멋진 곡. 으흠. 아, 림비르흐? 야, 이게 벨기에에 있는 주 스테이트랍니다. 림비르흐, 예. Fat Lady in 림비르흐, 브라이언 이노. 자, 백캠 친구 백현진 씨가 청해 주신, 아, 친구 아니지, 절친, 절친. 옛날에 어브 프로젝트 때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예. 브라이언 이노의 Fat Lady in 림비르흐.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2: 툭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1: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2: 그러자 할아버지가,
1: 이제 알겠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망가지면 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 순간 일상도 멈춰버립니다. 어깨 속 회전

0: 선분계 심줄도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나이 들면 심줄 섬유가 수명이 다하고 또 뼈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30%에서는 봉합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를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포기하면 가능성은 멈춰버립니다. 어깨는 다시 좋아질 수 있고 나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잡나.

0: 가면 집으로 굿길이 베이글닷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악팅 몽키스 브라이언 스톰이었습니다. 예. 이건 또 ELC가 신청한 곡이래요. 왜 3일 동안이나 그 스페셜 DJ 할 때 트시지 왜? 아무튼 저 제가 휴가 간 동안 예, 스페셜 DJ로 활약해 주신 ELC 그리고 카더가든 예, 고맙습니다. 배순탁 씨는 뭐 우리 식구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지가 아니 그래도는 뭐 안 하려고 그랬나 그러면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예.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임진모 씨하고 진행해야지 뭐 누구랑 하겠어요. 예.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대리 에어비앤비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스크로브락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2: 크게 얘기하는 데요.
1: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2: 네.
1: 오랜만에 만나는 거 맞죠?

0: 그렇습니다. 어. 아, 그렇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 왔을 때에는 우리 EL 씨와 방송을 했습니다. 아, 어. 즐거웠습니다.
1: 아, 뭐 즐거워하던데 뭐.
0: 그러니까요.
1: 방송은 못 들었는데.
0: 네네.
1: 아, 갑자기 유튜브에 그 쇼츠가 뜨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보니까 막 와, 입이 완전 여기까지 귀에까지 걸려가지고.
0: 예.
1: 그렇게 저 예. 성차별을 하나?
0: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1: 여자분하고 방송하니까 그렇게 온화해지면서 사람이 와 깜짝 놀랐어요.
0: 성이나 젠더 문제가 아니라 예. 한 인간에 대한 대접 측면입니다.
1: 대접 측면 뭐요?
0: 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
1: 화 안 냈는데요. 저는 평상시 네. 텐션이 그거예요.
0: 네. 네.
1: 화를 낸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 예전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0: 예.
1: 제가 웃고 있지 않으면
0: 예.
1: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0: 기자 생활 때 제가 네. 인사를 방송국에 인사한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송골매 멤버 전원은 아닌데 한번 가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1: 저한테요?
0: 네. 근데 김정선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줬는데 구창모 선생도 유일하게 딱 이 B 씨만 아 말을 안 해 일단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냥 본인이
1: 지금 제 상태하고 비슷하네
0: 그러니까요
1: 피곤해요 아니야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네. 임진모 씨 얼굴을 보는 순간
0: 네.
1: 와 피로가 막 확 밀려오는데
0: 저를 갖다 좀 예쁜 동생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제
1: 예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 이게 예뻐하는 거야 절대 저 예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1: 예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뻐하지 않으면 지금 30년 넘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0: 근데 방송에 벌써 이 청취자분들은 아시는 게 제가 강연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강연에서도.
1: 네네.
0: 근데 배철수 씨는 왜 이렇게 임진모 씨를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1: 오.
0: 네. 그러니까 악센트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태도 같은 건 목소리에 다 나타나는데
1: 아하.
0: 목소리에 임진모에 대한 조그만한 애정이 없다.
1: 없다.
0: 네.
1: 아, 잘 보셨네.
0: 그러니까.
1: 아, 청취자들이 확실히 예리해.
0: 그러니까.
1: 그 어떻게.
0: 근데 그걸... 왜 아까 무슨 또 뭐 예뻐하니까 이런다고 그래요? 앞뒤가 벌써 한 15초 만에 달라졌어.
1: 임진모 선생님.
0: 네.
1: 재밌으려고. 그래도 가져오시는 내용이 우울하고 그래서.
0: 그러니까 제가.
1: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0: 전 근데 사실은 배섬에도 가장 아픈 얘기가.
1: 네.
0: 야, 그 방송하면 제대로 준비해봐. 왜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 어? 좀 제대로 된 내용 갖고 세야지. 맨날 말이야. 식상하게. 참.
1: 아니,
0: 죄송합니다.
1: 이해는 해요. 제가 왜냐하면 네. 30년 넘게 출연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준비해올 때도 있지만 그냥 오실 때도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0: 한 번도 그냥 온 적 없어요. 다 주제 생각하고 이런저런 뉴스 찾고 제가 언제 그냥 와요.
1: 아, 이 부실한 적 많은데.
0: 박수용 작가 얼굴 보세요.
1: 미안해요.
0: 네네.
1: 그러면 다음 주부터
0: 네.
1: 그 임진모 씨 오실 때
0: 네.
1: 그 지난 주에 그 EL 씨가
0: 예.
1: 맞이했던 그 자세로
0: 네.
1: 예. 한번 맞이해 볼게요 제가. 그럼 좀 징그러울 텐데. 자 오늘 어떤 네, 소식입니까? 예. 진행하죠.
0: 오늘은 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데
1: 네.
0: 생각해 보면 아직도. 아무리 지금 세상이 EDM이나 힙합 스타일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락 음악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될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요즘 몇 가지 소식에서 느껴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먼저 하나 얘기 드린 게 저는 올맨 브라더스 패밀리 리바이벌 투어라는 기사가 떴어요.
1: 아니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0: 예.
1: 예.
0: 그러니까
1: 패밀리가
0: 패밀리 리바이벌 투어래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1: 네.
0: 벌써 이게 10년이 됐대네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누가 공연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올맨 브라더스 밴드는 그 형제가 사실은 팀의 사실은 축이잖아요. 네, 두원

0: 올맨하고 그렉 올맨.
1: 듀엔 올맨 아니고요. 예. 듀에인. 발음이 그 듀에인 올맨 이렇게 됩니다.
0: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1: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는데 왜 듀에인. 듀에인
0: 알겠습니다.
1: 올맨.
0: 듀에인.
1: 그렇죠.
0: 올맨.
1: 그리고 그렉 올맨.
0: 그렉 올맨. 그렉 올맨은 뭐 나중에 쇼하고도 결혼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축인데 듀엔 올맨은 아주 오래전에 사망을 했고.
1: 일찍 세상 떠나셨죠.
0: 네네. 예. 사실 이 사람만큼 중요한 게 기타리스트 디키 베츠입니다.
1: 디키 베츠가 진짜 네. 중요한 기타리스트죠.
0: 중요한 기타리스트고 예. 또 결정적인 히트곡 가장 크게 히트한 램블링 맨을 썼고.
1: 네.
0: 직접 썼습니다. 으흠. 물론 뭐 그렉 올만도 만든 곡이 많고 듀엔 올맨 곡도 있지만 어쨌든 디키 베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두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 음악을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디키 베츠의 아들하고 네. 그렉 올맨의 아들이
0: 그렇습니다. 그렉 올맨 오. 아들 이름은 디본이고요. 디본. 네. 디본이고 이상해요. 제가 이건 찾아보고 싶은데 디키 베츠의 이름이 듀엔이에요.
1: 오, 그래요?
0: 네, 혹시 듀엔 올맨에 대한 어떤 트리뷰트가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1: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듀엔 올맨이 네, 네. 그 슬라이딩 기타의 거의 최고봉이었고
0: 당시에
1: 그 에릭 클랩튼
0: 레일라에도
1: 슬라이딩 기타 연주했죠.
0: 네, 네, 네.
1: 근데 이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젊은
0: 그렇습니다.
1: 나이에.
0: 그리고 아마 베스 오클리라는 그 팀 멤버도 좋은데 아마 그 사람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디키 베츠가 예. 아들 이름을 네. 듀에인으로 친 거예요?
0: 글쎄 그건 확실하진 않은데
1: 아,
0: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듀에인 저기 베츠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여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하니까 그 음악인들 그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아버지 송북 즉 두한 그 올만 아니죠 그렉 올만 해서 하지만 올맨 브라더스가 남긴 그 부르의 명곡들
1: 네.
0: 뭐 제시카 등등 많지 않습니까? 뭐
1: 많죠.
0: 예. 네. 그걸 갖다 다시 현재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공연하는 거예요.
1: 아~ 네. 아, 괜찮겠는데 그거?
0: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한번 그런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전설들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우리 때는 섬겨야 할 전설들이 솔직히 그때는 음악계가 작아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0년대 70년대 와서 이 락이 폭발하잖아요.
1: 네.
0: 80년대 더군다나 이 R&B 마이클 잭슨 흑인 음악이 또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말이에요. 60년 70년 50년 전 얘기란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음악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특히나 자녀들은 아버지 음악 또 엄마 음악 잊지 못하죠. 그거 그래서 어쩌면 이 자녀들 때문에 즉 아랫세대 때문에 더욱더 6070 또는 7080 락 음악이 좀 더 우리 곁에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1: 네. 자 그러면 뭐 음악 한 곡 듣죠.
0: 네. 네. 올맨 브라더스 밴드 당연히 이 곡은 하겠죠. 램블링 맨인데 유일하게 싱글 차트에서 탑 10을 기록한 곡이고 밀리언셀러 이거 쓴 사람이 바로 이 공연의 주역이죠. 디키 베츠의 아들 듀에인 베츠거든요.
1: 네네.
0: 어쨌든 이 디키 베츠가 올맨 두 형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1: 네네. 그러니까 디키 베츠가 기타도 연주하고 또 이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0: 네네.
1: The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램블링 맨 듣겠습니다.

0: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램블링 맨 들었습니다.
1: 네. 보통 그 락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네,
1: 학자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68년, 69년, 70년, 71년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전드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0: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네. 락 음악의 르네상스기였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경향인데요. 하나는 블루스 폭발이에요.
0: 네.
1: 즉 한마디로 해서 저 옛날에 진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네. 하던 음악들이 전면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에릭 클랩튼 같은 것도 백인인데 블루스를 연주하는 거죠.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완전히 폭발한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퓨전입니다.
0: 네.
1: 블루스가 폭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재즈나 블루스나 컨트리 이런 것들이 죄다 다 얽히게 돼요.
0: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예.
1: 그래서 올맨 브라더스가 어떤 칭찬을 더하냐면 재즈 언어를 포함해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락앤롤 밴드.
0: 그리고 컨트리가 결정적으로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네. 서든 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음악들은 대부분 어떤 밴드도 그냥 단순한 장르 하나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0: 이것저것 섞인다고요.
1: 그렇죠.
0: 그 재즈랑 퓨전도 그렇잖아요. 그 시카고라든가 블러드 스웨덴 티어스도 그렇고.
1: 네네.
0: 네. 요때 밴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또, 아, 이게 마침 이러면 이상한데, 지지탑은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외형, 그 비주얼로 볼 때는 가장 상징성이 뛰어난 팀 아닌가 싶어요. 딱 네. 보면 아니까.
1: 그렇죠.
0: 네네. 선글라스에다가 이거 모자 쓰고 그다음에 수염. 수염도 약간 검은색 검은 수염이 아니잖아요. 거의 흰 수염에 예, 가까운.
1: 독특했죠 아주.
0: 네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사람이 앞에 더스티 힐하고 빌리 기본스는 그렇게 서 있는데 가운데에 그 드러머는 이름이 프랭크 비어드예요.
1: 네.
0: 비어드가 턱수염이에요. 근데 본인은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는데 49년생이거든요. 77세 만으로
1: 예.
0: 세상을 떠났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부 비어드리스 비어드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어허. 턱수염 없는 비어드.
1: 네네. 네네.
0: 근데 어쨌든 이 드럼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사면은 흔히 말하는 그 셔플 리듬 있잖아요.
1: 예.
0: 이 부분에 거의 텍사스 어떤 셔플의 거의 킹이라고 레전드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1: 아니 지지탑의 역사도 뭐. 예.
0: 네. 우리 국내에서도 그 당시에 락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지탑 한번 꼭 얘기했죠. 꼭 이 얘기까지 곁들여서 사전에 맨 뒤에 나오는 팀. 일부러 그렇게 졌대요. 맨 뒤에 위치하기 싶어서.
1: 그러네.
0: 네. 앨범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뭐 백판이다 뭐다 해서 라이선스 단어하는데 1975년에 나왔던 판당고라는 앨범.
1: 판당고.
0: 여기 저기 있잖아요. 터시가 여기에 있죠.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보다 더 주목받은 곡이 있어요. 바로 블루진.
1: 블루스.
0: 블루스입니다.
1: 아, 요거 저 비 내리고 이러면 날씨가 좀.
0: 진짜.
1: 그러면 쫙 나왔죠.
0: 네, 라디오 나오고 음악다방에서도
1: 네네.
0: 그렇고. 하여튼 제일 유명한 곡이 됐어요. 나중에 뭐 탑텐 곡 뭐 레그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블루진 블루스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지탑이 대중적 어떤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 83년 엘리미네이터 앨범이죠. 세트 싱글이 네 곡이나 나왔고 거기에 탑텐 곡인 레그스가 나왔습니다.
1: 레그스. 네. 예. 자 그럼 뭐 명복을 빌면서.
0: 네네. 이름이 프랭크 비어드고요.
1: 프랭크 비어드.
0: 이제 사실 이제 3인조 중에서 빌리 기본스만 남은 거죠.
1: 네, 그러네요.
0: 네, 네.
1: 자, 그러면 네. 블루진 블루스 들으면서
0: 오랜만에 듣고 예. 예. 날씨도 맞을 것 같아요.
1: 예, 프랭크 비어드의 명복을 빌고요.
0: 네, 네.
1: 임준모 씨는 건강하게
0: 네.
1: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잠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무대와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내일도 전국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까지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5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겠고요. 지난번 많은 비로 이미 피해가 컸던 남해안 지방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 오면서 내일 하루 종일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다음 주까지도 이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Nothing But Thieves. Trip Switch 들었습니다. 28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끝. 예, 3부 첫 곡으로 Acting Monkeys의 브라이언 스톰 보내드렸잖아요. ELC 신청곡이라고. 예. 그 제가 아이 스페셜 DJ한테 틀지 왜? 예. 그랬더니 또 글을 남기셨네. 아유, 다 들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 히히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그럴 리가요. 예. 아, 그럼요. 언제든지 저 신청하시면 보내드려야죠. 아니, 그러면 음악을 틀고 싶은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가끔 들리시든가. 예, 지나가면서 들리고 뭐 예. 아, 제가 어쩌면 이제 매달 추가 갈지도 모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이 스페셜 DJ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매달 추가 가면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9436번으로 청해 주신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네. 그레거리 포터, Don't lose your stream 들었습니다. Don't lose your stream. 백캠 친구 아니에요? 그레거리 포터. 예. 152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이스 카파우디의 Someone You Loved 였고요. 예. 야, 이거 게시판에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거 축구 캠프 아닙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데. 예. 아니 그 예. 오늘 새벽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개막전이거든요. 오늘 예. 프리메라 리가 개막전인데 개막전에서 멋진 골 넣었어요. 물론 새벽 4시 경기라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예. 결과를 전혀 모르고 일단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결과 알고 봐도 재밌지만 모르고 봐야 더 재밌거든요. 야구 후반전 교체 선수

앞으로 들어가서 MVP 받았으니까요. 예. 응원합니다. 예. 자, 또 백캠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자주 듣는 곡입니다. 오, 백캠에서도 듣고 싶어요. 아니, 두 분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또, 예. 3854번입니다. 자, 마마스건, Pots of Gold.

0: 네,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you, I knew it, I knew you. 예. 토이스토리 사운드트랙에 있는 곡이죠. 그래서 이 7살짜리 꼬마가 아, 이 노래 듣고 싶다 그랬구나. 네. 7살 아이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예. 71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마스건의 Pots of Gold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휴가를 가서 이 시간에 방송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또 좋네요. 예.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Your Song입니다. 이희정 씨고 맞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들인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비슷한 노력을 들인 것 같은데 일이 술술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주변의 안 좋은 상황들과 맞물려서 자꾸만 일이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꾸만 웃을 일이 생기더니 반대로 좌절이나 시련이 몰려드는 시기도 있죠. 그런 걸 하나하나 근거나 이유를 따져가며 결말과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의심 없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 때, 별 이유 없이 좀 울기도 하면서 쉬어가는 때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찾아오는 것처럼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0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권진아의 흘러가자였습니다. 오프닝에서 살다가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뭘 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웃을 일이나 울 일이 많아지는 때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뭐가 잘 될 때도 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 생각은 뭐 내가 뭔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잘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이니까 감사하자. 뭐 안 될 때도 반대로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0144님께서 사회 초년생 때 일하다가 눈물 터지면 지금은 울 때다 그래 울자 생각했어요. 그럼 속상하긴 해도 서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회 초년생은 그거를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혹시 미래에서 미래의 0144님이 다시 돌아온 자아였던가? 이거는 보통 그때는 알기 힘든 일인데 일찍이 깨달았네요. 이하로님이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버리고 행복할 때는 쪼개고 쪼개서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오늘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즐겁게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정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대출인 눈으로 빨리빨리 살되 좀 행복한 시기일 땐 그거를 나노 단위로 내 온몸의 세포가 기억할 수 있게 충분히 음미하는 거. 생각보다 행복한 시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러고 보니 그때 너무 기뻤다 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4부죠. 한여름밤 음악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인 별밤 세 번째 시간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함께합니다. 요즘 이분들의 기세가 아주 대단하다고 해요. 직접 모셔서 음악 얘기 나누고 라이브도 청해 들을 거예요. 이따 9시부터고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0: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자유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지긋지긋
6: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7: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7: 싹 한 번에.
6: 티 어실 원스야.
7: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스티커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흔들리
8: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듣고 오셨습니다. 5924님이 대장봉의 푸드덕푸드덕 영상에 GD가 좋아요를? 와, 대장봉 진짜로 GD랑 찐친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참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정말 하찮음은 그걸 또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저의 이제 인별로도 옮겨간 옮기면서도 아 이거를 또 굳이 내가 또 나한테도 올리는 거 좀 짜친데 알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내 모습 이 부끄러움 또한 지나가겠죠. 아,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뭔가 다 날조와 음해로 뒤덮인 영상이고요. 아무튼 저희 뭐 SNS에서 여러 가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동 부엉이들 실시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5220님, 우와 밤 러닝하고 버스 탔는데 대장봉 목소리? 여긴 강릉 경포예요. 경포에서 지금 별밤을 틀어놓고 계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버스 안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황현선님은 부산 7번 버스에서 별밤 들려주네요. 저는 이어폰 꽂고 미니로 들으니까 방송이 시간차를 두고 들려서 생소한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뭐가 더 빠르지? 라디오가 더 빠르겠죠? 주파수니까 버스는 미니가 한 2, 30초 정도 더 늦게 나가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버스에서 지금 별밤 나와요 하는 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들릴 때마다 꼭 제보해 주십시오. 별밤을 선택해 주신 모든 기사님들께도 커다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신청곡이란 사연 보내주세요. 신혜숙님이 신청하셨고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0: Yeah.
1: Yeah.

0: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에 이어서 지난 7월 별밤 콘서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었던 원위의 신곡이죠. 시네리오.
1: 성공개곡을
0: 제일 먼저 들었었던 그 정규 3집의 타이틀곡이 발매가 되었지요. 아, 너무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그런 날인가 봐요.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아무튼 함께 들었습니다. 엄청나지요. 1667님이 와, 어제 나온 신곡이네요. 듣자마자 제 취향이라 냅다 찾아봤어요. 원위 정규 무려 17곡이라고. 그 요즘은 진짜 정규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결심이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무엇인 것 같아요. 정규를 낸다함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자연님이 이동 중인 제 차 안에서도 별밤 나와요. 차가 막혀요. 지금 차 막히는 시간.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군요. 이세희님, 이동부엉이의 자차도 포함인가요? 흰색 박스형 차량 본인의 차량 번호까지 적어주시는 건가요, 세희님? 당연히 포함되죠. 운전하면서 근데 보내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잠깐 정차 중인 것도 확실한 정차해야 되고, 정차하고 있을 때도 항상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9545님께서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일 마치고 왔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하하라고. 어딘가 모르게 읽기만 해도 모든 게 지쳤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기뻐서가 아니라 약간 그냥 영혼이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채로 잠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시간 있어야죠. 노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레이의 Please Don't Touch.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2203-3650. 현대건설.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4시간 상담 전화 1577-0199 마음구조 109.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 한 곡은 뭐였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제가 참 멋진 제목이라고 감탄했던 곡입니다. 희인의 신곡,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또 새벽에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막 떨어진 지난 목요일, 마침 그날 저녁에 음원이 공개돼서 타이밍까지 기가 막혔었죠. 2위는 마룬5의 슈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엉이들의 일상 얘기 나누면서 함께 들은 노래고요. 마지막 1위는 히든펄. 현 별밤의 소장 댕댕이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의 목소리로 불린 넌 언제나입니다. 모노의 원곡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데이브레이크가 줄 수 있는 풋풋함과 청량함을 얹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 세련되게 터치가 들어간 편곡이지요. 지난주 영업대결에서 추구미를 주제로 제가 추천했던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 아주 훈훈한 90년대 그 대학생 오빠 같은 이원석 씨의 모습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듣죠.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이번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성현 님이 오늘 원성님 오늘 아침에서 만났는데 이나님 방송에서 노래 듣네요. 좋아요. 라고 이번 주에 이원석 씨가 월화수모 MBC에 출근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0043님 데이브레이크 버전의 넌 언제나를 먼저 듣고 모노의 원곡을 나중에 알게 된 9N년생에게 이 노래는 청량대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리메이크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결국에 또 원곡을 다시 한 번 더 큰 사랑받게 해주는 거. 별밤 차트 탑3 시간의 순위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 나올 때 그 미니의 선곡표에서 하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순위의 집계가 되니까 노래가 좋다 싶을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버스 이야기입니다. 최인용님, 대장부엉님, 오늘 막차 운행 전에 메시지 남기는 버스기사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별밤 끝나면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더 반가워요.

하다가 엄마 나도 손잡이 잡고 싶어라고 말하는 거 보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릴 때 앉아서 가는 거보다 손잡이 잡고 서서 가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손 닿지도 않는데 잡고 싶어서 까치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앉는 게 좋죠. 민구님 때문에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내 모습이 왠지 스스로 멋있었어. 그랬다. 저에게도 이 기억이 있었네요. 그저 앉는 게 좋아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득해져 있었나 봐요. 이지영 님도 퇴근하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려요. 오늘 좀 한가한 날이라 책 들고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읽어서 자기 전에 읽어야겠어요. 불면증 있는 분들 경제도서 읽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조금 요거 한권 읽고는 싶은데 아쪽좀 왠지 손이 안 가서 그치만 한권 읽는 게 자기 개발에는 도움이 될것 같은데 요런 책을 읽는 게 잠드는 데는 도움이 돼서 저는 머리맡 책은 항상 따로 두고 있어요 저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린의 그 여름밤

0: 린의 그 여름밤이어서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들으셨고요. 김병준 님이 아들 수영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수영장 말고는 아무 학원도 다니지 않지만 수영이 마냥 좋다는 아들이 전 좋아요. 흘러나오는 노래가 몽환적이고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라고 방금 우리 같이 들은 노래 분위기랑 너무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병준 님 진짜. 요새 자기가 좋아해서 배우고 싶은 거 말고 다른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집이나 그게 가능한 참 가능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나은님, 남편이 일하다 손을 다쳐서 속상했는데 그 김에 일을 쉬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뭔가 전화위복 같은 하루였네요.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진짜 다행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을 거고 진짜 그래요. 다치거나 아플 때 보통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런 일 아니면 절대 며칠씩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라도 몸이 좀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은님이 곁에 있으니까 지금은 휴가인 겁니다. 근데 하루만 쉬시는 건가? 며칠 좀 더 쉬시면 좋겠지만. 윤보라님, 방금 퇴근하자마자 강아지 산책 갑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니 별밤 들으면서 가려고요. 진짜 약간 시원한 거. 저는 이거 좀 태풍 지나가면 다시 좀 더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더워지는데 왜 좀 서운하죠? 그리고 날짜 보니까 이제 너무 더울 날들은 진짜 갔나 보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보라님이 행복하면은 좋습니다. 부엉이들의 목요일 밤 모습들 만나봤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724님 이동 안 하는 집부엉이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이동부엉이 분들만 챙겼지만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동 중이던 집에 편안히 누워 계시던 그곳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줄 썸머페스타인 별밤 잠시 후 3부에 시작할 거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8월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해지고 독성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휴가철 산행이나 야외 활동 중 벌쏘임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피하고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야외에서 벌집을 건드렸다면 무리하게 팔을 휘저 쫓으려 하지 말고 머리를 감싼 채 신속하게 20m 이상 대피해야 합니다. 혹시 벌에 쏘인 뒤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죠. 작은 벌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8월. 낯선 야외에서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건축 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 재료용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0: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과 함께할 밴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돌아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해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별밤 세 번째 주인공이죠. 조선 펑크 씬의 호랑이들입니다.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죠. 어서 오세요. 아, 화면이 아주 가득 찹니다. 자,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 특별히 팬분의 요청이 하나가 와 있었어요. MDMD님인데 멤버들 이름에 뜻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경님의 예명의 유래두요라고 하셔가지고 한 분씩 소개하면서 뭔가 이 이름의 유래라든지 네. 있다면
1: 예.
0: 한번 시작해 주시죠.
2: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어흥! 이고요. 저는 노래하고 있는 이름은 뜻지 이룰 수 이루 뜻을 이루는 명지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저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에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는 공격이라고 하는데 공격은 뭔가 이름이 조금 기억되고 싶은 이름이 있었는데 한문으로 치면은 공격하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격은 그냥 격식격 그래서 격식 있게 사람들을 대하자라고 해서 공격이라고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광모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고요. 저는 빛광의 본뜰모라고 해서
0: 본뜰모?
4: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야.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있는 루크강입니다. 한글 이름은 강용영이고요. 루크강은 제 유학생활 때 쓰던 이름이고 누가복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1: 강누가.
5: 네.
0: 강누가입니다. 네. 그 루크님이라고 부르면은
5: 네.
0: 그게 더 자연스럽네요.
5: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아우 다들 이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한 굉장히 뜻깊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니 문자 그리고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에 지금 많은 또 팬분들이 와 계세요. 이 한번 마이크 열어가지고 팬분들 목소리도 우리 멤버들 들을 수 있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1: 안녕하세요.
6: 반갑습니다.
0: 이따가도 라이브 시간 있을 때 팬분들의 막 노래 끝나고 나서나 중간중간 함성이 그 자료에 고스란히 같이 남는 거니까 뜨겁게 반응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모두 다 어흥이라고 한 마음이도 다 온통 호랑인가요? 호랑이가 네.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이현님, 햄스터, 실버, 밴드, 페퍼, 블랙님까지 다 어흥, 완전 어흥이시다 하면서 다들 으르렁대고 계시는데 원래 조금 이게 인사를 좀 어흥으로 나누시는 걸까요?
1: 예,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컨셉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어흥으로
0: 너무 좋아요. 예, 저희는 이제 애청자들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다 존중합니다만 생태계 특성을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네, 그 정도의 구성은 갖춘 호랑이들인 거죠.
1: 아유 당연하죠.
0: 좋습니다. 왜냐하면 범상치가 않은 게 공식 SNS 스케줄 공지에 출연이 아니라 출몰이라고. 아주 저는 이런 확실한 세계관 참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출몰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1: 아니, 뭔가 저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출연 이러면 뭔지 모르게 저희끼리 뭔가 이렇게 꺼들어거리는 것 같아서 되게 하찮게 출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0: 왜 출몰이 더 대단한 느낌이 나는데 나는?
1: 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0: 그렇죠. 출몰은
6: 포부를 가진
3: 본의 아니게
0: 출몰은 뭔가 여기 나타났다라는 것만으로 그 근방이 들썩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4: 네. 또 호랑이니까
0: 호랑이가 나타나면
3: 또 거기에 네. 걸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네요.
1: 당치 못했네요.
0: 혹시 이날치 밴드랑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범 내려온다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1: 저희도
3: 만나뵙고 싶어. 한번 만나뵙고 싶어.
0: 뭔가 세계관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라는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지요. 근데 원래 시베리아 호랑이? 였었고 네. 이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이름이
1: 원래 밴드를 딱 만들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라이브 클럽 돌아다니는데 저희 이름을 오디션을 보러 약속을 잡고 잡았는데 갔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아 이거 클럽 타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름이 너무

0: 약하다.
1: 그래.
0: 그래가지고 야 호랑이
2: 강력한 호랑이로
0: 강력한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냐? 하다가 시베리아 호랑이 제일 크다고 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다 너무 약하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하자. 라고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하게 돼서.
1: 근데 완전 튀는 이름이고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호랑이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거라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저희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또 호랑이라 하면 아까랑 연결되게 되게 돼요. 우리 호랑이야 이러는 게 좀 부끄러워서.
1: 잠깐, 생각보다 아 좀 호랑이인데 MBTI I인가요?
3: 맞아요.
4: 네 명 다.
1: 그렇구나. 그리고 혹시 멤버들 목소리 잘 들어가죠? 마이크 살짝 먼 것 같아갖고. 예, 잘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면. 예, 특히 지수 씨.
0: 거기 계셨습니다.
1: 예, 예, 예. 그래서 이 그 마스코트 호랑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호랑이 막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갈구하신 것과 달리 얼굴이 되게 순하고 초식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 의도를 하신 거 좀 귀엽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이쪽 중을 할 때 하찮게 그려달라. 이게 너무 멋있으면 기대하게 되니까 하찮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머 이렇게 놀랄 수 있도록.
1: 아, 와 아주 계획이 다 있군요.
2: 원래 한번 약간 멋있는 호랑이를 했었다가 다시 회기를 해서 아 저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됐죠.
1: 근데 약간 지수 씨가 좀 호랑이 닮은 느낌도 있긴 한데 다른 세 분은 솔직히 약간 초식성 느낌이 있고 약간 좀 육식의 느낌이 있거든요.
0: 아 그럴까요?
2: 목소리까지 멋있어졌네.
1: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예강님이요. 김치전입니다. 아, 이 친구 이름이 김치전이라서 여기 위에 써있는 네. 거구나. 원래, 김치전.
0: 원래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가운데 멀리서 보면 좀 김치전처럼 돼가지고
1: 이렇게 길다래요. 그래서
0: 그래서 김치전입니다.
1: 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랑이거든요. 이름도 다 있고 너무 재미난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이 잔뜩 있는데 호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굿즈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죠? 계속
4: 열심히 만들고 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좀 특이한 걸 내보자 해서 뭐 발매트도 내고
1: 발매트.
5: 네, 머그컵 이런 것도 냈는데 반응이 좀 썩 그렇게 막 저희가 생각한 만큼 오지 않아 가지고 살짝 실패를 딛고.
1: 귀여운 키링 같은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5: 키링은 안 만들었습니다.
1: 왜요?
5: 좀 뭔가 흔한
1: 약간 펑크 밴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0: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
5: 제일 처음 했던 것도 효자손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것만 자꾸 하다가 요새는 남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무난한 걸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 근데 왜냐면 달고 다니는 거는 팬들한테 약간 좀 자부심이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조선 펑크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주변에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펑크 밴드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고 그래서 펑크 밴드가 등장하면 멀리서 아마 많은 선배들이 다 엄청 응원을 하고 계세요. 제가 들은 응원들만 해도 많은데 펑크로만 이분들을 설명할 수는 또 없습니다. 우당탕탕 음악으로 추억을 노래하는 밴드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낭만과 폭발 사이에 존재하는 밴드 요거는 뭐 이렇게 누가 멤버들이 적은 문구일까요? 왜냐면 글을 너무 잘 쓴 것 같아. 낭만과 폭발 사이. 아니면 누가 써준 건가?
0: 낭만과 폭발 사이는 누가 써준 것 같아.
4: 확실히 써준 것 같습니다.
1: 어디서 행사 같은 데서 누가 써준 건가 보다.
0: 이거 좋다.
1: 괜찮죠?
4: 너무 좋네요.
2: 이걸 써야겠네.
1: 제가 초반 토크하면서도 느낀 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낭만과 폭발은 좀처럼 같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둘 모두가 있는 밴드고요. 벌써 이제 19년도에 첫 공연을 하신 건데 그 첫 공연 이전에도 근데 히스토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0: 첫 공연은 다 각자 밴드를 하고 있었죠.
1: 각자?
0: 예, 다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다 밴드를 하고 있었죠.
1: 또 어떻게 뭉치게 된 거죠?
0: 원래 제가 이렇게 밴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게
1: 잠깐만요. 지수 씨가 밴드 해보려고 하면서 스파링을 하듯이 자꾸 이거 주먹을
2: 약간 사냥을 하려고
0: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1: 실제로 약간 이거 몸감을 찾아서
0: 네. 네. 그리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 아타를 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주변에 또 음악하는 친구들 없어서 네. 인터넷으로 베이스 어떤 음악 하냐면 그린데이와 블리크 182 같은 음악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낚여 들어와서 베이스 형님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또 걔네들 같이 하다가 저 드럼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연락을 우리 좀 도와줘

0: 라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아 세션은 아 기타 또 없네 라고 해서 또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 이렇게 중고 물품으로
1: 그치 그치
2: 경력 중고 물품이라요. 자 지금 대답이 우리 윤님이 보내주셨던 밴드 결성 비하인드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루크 캥 루크님이 가장 마지막에 합류를 하신 거군요.
3: 맞습니다.
2: 그러면은 우리 루크 씨가 약간 객관적으로 이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바라봤던 시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네, 짧게 나와 있었죠.
2: 네. 그리고 합류해서 보니까 와 약간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3: 아 이게
2: 오늘
3: 많은데
2: 네 뭐죠?
3: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뭔가 세션일 때와 멤버일 때의 차이보다 그냥 친해지지 않았을 때와 친했을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약간 친구 관계가 됐냐 안 됐냐의 그 차이뿐인 것 같아요.
2: 뿐이고
3: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달랐던 적이 없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냥 우당탕탕 그 네. 열정과 폭발에 좀 더 폭발에 가까운
2: 폭발에 가까운 맞아요. 펑크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 뮤지션들이 실제로 그런 태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소화가 되지 않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런 음악이 좋아라고 하는 마음만으로는 잘 구현이 안 되는 장르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저희가 펑크 밴드라고 하기에는
2: 좀 또 아니에요?
0: 펑크 하시는 분들은 아 저건 펑크 아니죠?
2: 아 뭔지 아세요? 아 옛날 커트 코베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 저거 락 아니야?
3: 그렇죠.
4: 아~ 이게 저희가 또 애매한 게 또 이제 펑크가 아닌 분들도 안 끼워주는 게 쟤들은 펑크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밀고 저기서도 저희는 그냥 그 가운데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예. 그저 호랑이들일 뿐.
0: 예.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소개를 할 때 유사 펑크라고 했었어요.
2: 유사 펑크.
0: 네. 네. 펑크는 아닌데 아 좀 펑크인 느낌 나는?
4: 그렇죠 그렇죠.
0: 이런 걸로 속을 냈었어가지고.
2: 펑크는 저는 무대에서의 에너지의 그 종류라고 생각을 하지 뭐 어떤 음악으로 막 이렇게 접근하는
5: 약간
2: 거는
5: 정신으로 많이 표현된 이게 정신이다 펑크 그러니까요. 정신이다 이런 거 많이 표현이 많이 되죠.
2: 근데 뭐 무대에서 하시는 느낌은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그 핏줄이신 것 같은데
3: 감사합니다.
2: 여러분들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고 아, 아무튼 이쯤에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첫 번째 라이브 들어볼 텐데요. 어 괜찮으세요? 좀 혹시 너무 아직 좀 부끄러우시면 조금 이따 하실래요?
0: 공연을 해야지 신나고
2: 차라리 예. 좋습니다. 처음으로 들려주실 곡 소개해 주시죠.
0: 저희 처음 들려드릴 곡 비냄새입니다.
2: 비냄새 예예예. 이게 첫 곡인 이유는 뭡니까?
0: 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샌리스트 만드는
4: 아 예. 저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 왔을 때도 있던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제 형들이 설명을 해줬죠. 이 곡은 바이오 같은 거다.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곡에 이제 우리 몸이 좀 달아오르고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보는 관객분들에게 기선제압도 할 수 있고
2: 우리를 기선제압을 아, 너무 좋아요. 펑크다.
4: 확 이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2: 네 좋습니다. 그 첫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4: 그런 거죠.
0: 네. 그, 아까 전에 그 저희 캐릭터랑 비슷한 건데 하찮게 보다가 이 노래 깜짝 놀랐네.
2: 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 처음에 좀
0: 맞아요.
4: 많이
0: 깜짝 놀라게 합니다.
2: 좋습니다. 자, 내 말이 아니 내 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4: 있습니다.
2: 아이디도 아주 다채롭네요. 팬분들이 수동 사냥 햄스터님이요. 다 같이 카메라 낯가리는 거 왜 이렇게 웃기죠 하셨고요. 숲디니니 오늘 다들 예쁘니 하신데 잔뜩 긴장하셨어요. 다들 예쁘다라는 뜻이겠죠? 공연을 해야 긴장이 풀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하루님이 김치전 슬로건 챙겨서 가든 왔어요 라고 오 슬로건 챙겨서 오신 굉장히 열혈 청취자분이신데 오셨다고 합니다. 가든에 와 계신 그 같아 팬분들 극단이들 맞나요? 믿고 가보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라이브에 대한 감상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거든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비냄새. 아흥.

0: 타이거즈의 비냄새였습니다. 멤버분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계시고요. 주유님이요. 천둥호랑이 오예! 라고 7417님 대박! 오, 내 심장 잘 뛰네! 라고 심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2911님에서 와, 첫 곡 역시 기선제압 당했어요. 공격님 베이스가 특이하신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베이스에 아주 구체적인 또 호기심을 보여주셨고요. 야, 너무 멋있었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약간 진짜 이 청춘이라는 것이 음악화된 그런 느낌. 다들 이게 귀로만 들어도 느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아야 더 제맛이지만 그냥 듣기만 하신 분들도 완전히 이 에너지를 온전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남다른 베이스인가요? 베이스에 누군가 지금 네. 궁금하신가 봐요.
2: 저 베이스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선물로 이제 기타 악기를 하나 만들으라고 해서 이제 커스텀으로 맡긴 악기인데 좀 제 코로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제작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완성품을 못 받을 뻔하다가 저 상태로 그냥 나무 상태로 받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네. 제가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으로 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저의 행운의 부적 같은 그런 악기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0: 완전

0: 사연 있고 특별한 악기였네요. 또 이렇게 많이들 알아봐 주시겠어요?
1: 뭔가 저보다 베이스가 좀 더 유명해진 느낌이야. 오히려 좀 더 그게 더 뿌듯하다. 아~
2: 다른 분들이 저거를 막 사연을 아시고 나서 어디 방송이나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저걸 들고 갔어요. 원래는 방송 대기시다가
0: 베이스한테 인사드려야 되는 거 같아요.
1: 지금은 제 최고의 베이스가
0: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그 이 하시는 음악의 종류가 특히나 더 드러머가 이거 딱 우다다다다다다 하는 파트가 되게 좀 많은 편 아닌가요? 다른 밴드에 비해서?
3: 그렇죠.
0: 아유, 광모 씨 어떻게 항상 이거 손목은 잘 건강하십니까?
3: 완전 건강합니다.
0: 아, 지금 네. 우다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 노래가 담겨 있는 1집이었죠. 몽유호원이요. 24년 11월에 나와서 인디 음악 전문 차트에서 바로 1위를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희가 한 것도 못 하고 저기 누가 올라가냐 이러면서 우리는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올라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맞아.
0: 진짜로 모르나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왜 차트에 오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을 음악은 뭘까라는 고민은요?
2: 저희가 딱히
0: 그런 거 없이 정말 하고 싶은 대로.
2: 저희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을 만들자 해서 만들 수 있는 밴드가 아니거든요. 뭐라도 나오면 다행이다. 우리가 좋은 거 만들자.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면 좋다.
4: 좋다.
0: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네. 네, 이게 큰 사랑을 받는 곡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는데 쉽지 않고. 그렇다고 좋아서 하는 모든 음악이 또 다 사랑받는 것도 아니고.
2: 그렇죠.
0: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나오는 결과물인 것 같아요. 아,
2: 맞습니다.
0: 네. 아무튼 모두들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2: 예. 근데 올라가면 좋지.
0: 이왕이면
2: 당연하죠.
0: 이왕이면 좋습니다. 이제 2020년에 첫 싱글 나오고 회수 5년 만에 그 정규라고 하는데요. 정규가 요새 참 나온다라는 게 녹록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아니면은 그냥 주기적으로만 한 5년 됐으니까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내셨을까요?
4: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그 앨범을 어떤 방식으로 내냐에 따라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저희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어쨌든 정규 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을 해나가는 데 더 훨씬 맞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1: 원래는 정규가 생각이 없었죠.
4: 네네.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오케이 우리 정규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딱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그때 작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2: 저희는 항상 급하게 하죠.
4: 네.
0: 항상 급하군요 모든 것이.
4: 그 당시에 또 친구가 이제
1: 들어온
4: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서 친구도 굉장히 고생을 또 많이 했었죠.
5: 제가 들어간 시점 이미 작업하고 있었어요.
0: 네. 아 그랬구나. 진짜 거의 막 생방송에 투입되는 느낌이었겠어요.
5: 네 매우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이쯤에서요 썸머페스타인 별밤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있어요. 올여름 울산, 경북, 경산, 창원, 경주, 전주, 부산, 서울 등에서 전국구로 페스티벌을 섭렵하고 계시는데요.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만의 시그니처가 있나요?
2: 아 제가 이걸 생각했었는데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극동 타이거즈입니다. 어흥 이런 걸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페스티벌에서 그렇죠. 하는 겁니다.
4: 그래서 아까 형이 뭐 있다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하시길래 형 뭔가요? 하니까 어흥 하길래 그거요? 이렇게 했거든요.
0: 아니 뭐 그걸 수도 있는데 페스티벌에서도
2: 생각해보니까 안 해가지고
0: 왜요? 왜 페스티벌에서 왜 안 하세요?
2: 이게 아이 좀 슬픈 전설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어흥했다가 또 그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귀여운 척을 하시더라고요.
0: 거기도
2: 그래서 더욱더 박탈을 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0: 그쪽도 좀 그런 그 약간 그 장르 부심이 그 이제 저 음악의 세계는 참 특히 락 쪽은
2: 심오합니다.
0: 진짜 그 많은 분들 톱스 지금은 너무나 레거시에 올라간 분들도 다들 이렇게 알 수 없는 누군가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항상 그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2: 그리고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0: 뭐죠?
2: 저희
4: 흔들리는 시간 속에라는
2: 드럼이 나오는 밴드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1: 그렇지.
4: 곡을 할 때 제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또 호응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곡 시작하기 전에 뛰어 뛰어 이걸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0: 신기차다.

0: 호응을 해주는 그런 시그니처가 아닐까.
1: 이분이 시그니처다.
2: 드라마가 시그니처고요.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 극동아 셰타이거즈 라이브가 이어질 텐데 현장에 와 계신 극단이 분들 공연장에서 떼창을 잘 하시는데 오늘 자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생각보다 안 극단적이셔가지고.
3: 아, 저희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2: 4부에서 본 모습 보여주십시오. 함성 떼창 너무 좋고요. 욕설은 당연히 안 하실 텐데 욕설은 빼달라고 하는 게 전혀 욕을 하실 분들 같진 않아요.
3: 욕 아니에요.
2: 예, 재미 오해입니다. 재밌게 놀아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4: 보세요.
5: 이카운트 ERP
4: 4만 원 회계 관리
5: 이카운트 ERP
2: 4만 원
4: 재고 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 원 생산 관리
5: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 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미래산 트렌드.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4부 시작했고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머페스타인 별밤. 지금부터 이 시간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2: 안녕하십니까. 저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고요. 다시 만나 들려드릴게요.

0: 아이고 이제 시그니처 갑시다잉.
1: 여기가 페스티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 근데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려드릴게요. 별이 깊었네 들려드릴게요.

0: 아시아타 에거즈에게 박제해.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진짜 우리 팬분들도 이제서야 비로소 좀 예, 그가타의 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밖에서 얼마나 뛰시던지. 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왜 숨이 내가 왜 차지? 이상하네. 뭐 했다고. 트리트니 너무 좋다. 애님 행복하다. 그리고 콩님이요. 키키 그래 광모야 너가 행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하겠니? 그리고 219님 내향형 호랑이 밴드라 극단이 팬분들도 내향형인가봐요. 뒤로 갈수록 목소리 커졌다고. 진짜 생각보다 일단 기질들 되게 얌전하시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와 흥을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지수씨 아까 무릎 꿇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되게 거칠게 팍 하셨지 않았어요?
1: 무릎은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0: 아니 아프지 않냐고.
1: 예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0: 모든 데가
2: 내일 대봐야지.
0: 근데 좀 모든 게 좀 강한 스타일이고 목이 보통 목이 아니네요. 라이브 하시는 거 보니까
1: 보통 목인데 금방 가고 다시 그래요? 돌아오는 스타일이라.
0: 근데 평소 목소리 보니까 막 그렇게 긁으려고 노력 안 하고 내는 소리 같던데.
1: 맞습니다. 이게 너무 처음부터 발성이 안 좋으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0: 근데 이런 목소리 꿈꾸는 그 사람들 많은 거 솔직히 다들 아시죠.
1: 그렇죠.
0: 완전 꿈의 목소리인데.
3: 뭔가 독보적인 진짜 보이스네. 네.
1: 아이 감사합니다.
4: 이게 그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면 제일 인기 있는.
0: 네. 와 너무 진짜 보물입니다. 아우라님이요. 저거 봐 무릎 꿇었다니까 극단이도 죽어가는 부분 아는 거야. 띵지. 뭐야 이거 저 본인들만 아는 얘기 나누고 있죠? 띵지는 뭐고? 여기가에서 팬분들이 좀 무릎 꿇으면은 다 너무 행복해하십니까 유난히?
1: 모르겠는데 이게 정작 무릎 꿇을 때는 그런데 나 피해가고
4: 꿇으면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꺼지듯이
1: 이게 관객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딱 이렇게 남겨주는데
0: 아니 멋있으라고
1: 그랬던 것이었군요.
0: 그럼 띵지가 명지술 명자를 이렇게 언뜻 보면 띵으로 쓰니까
2: 맞습니다.
1: 띵곡
0: 띵곡 명곡을 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 아까 언급했던 시그니처. 와 여기 라디오에서도 그게 가능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와 중간에 진짜 이게 되나 싶은 걸 해내셨어요. 드러머인 광모씨가 드럼을 놓고 맞습니다. 밖으로 뛰쳐나와서 굉장히 또 수려해요 보컬이.
2: 감사합니다.
0: 보컬. 그리고 막 굉장히 그 관객분들을 흥분시키고 하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4: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가 이 시그니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1: 어제
4: 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했지 하면서 전에
0: 마이크 쪽에 대고 얘기해요.
4: 전에 했던 그런 예, 그런 뭐랄까 자료들을 찾아 검색하면서 언제부터 했는지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펜타포트 때부터 먼저 띄어를 하다가 그 뒤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때부터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때 너가 지금 안에서 놀 게 아니다. 나와서 노래를 해라.
1: 어차피 드럼 안 치면 되잖아.
4: 네. 그때 드럼 안 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이크를 뽑아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0: 세상에. 근데 그게 또 되는 멤버인 것도 대단하고.
1: 반응 안 좋았으면 안 나간다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러네. 이거 약간 팬들이랑 합작 같은 거네요.
4: 맞습니다.
0: 그리고 막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 이렇게 멋지다라기보다는
4: 얼른 그러니까, 제자리에 가서 복귀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왜 지각한 직장인 느낌이 물씬 났는데
4: 거기서 또 두벅두벅 멋있는 척하면서
0: 안 되더라고.
4: 그것도 안
0: 되고 호다다다 또 들어가시는데
3: 타임은 중요하니까.
4: 예, 네. 타임이 중요하다.
0: 와 근데 그 음악적으로도 되게 막 이게 에너지와 즐거움으로만 방출하시는 척 얘기하시지만 거기 드럼이 비어 있어도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이런 음악이 드럼이 갑자기 멈췄을 때 좀 그 갑자기 허전해지잖아요.
1: 예.
0: 가뜩이나 막 다른 악기들도 없는데 그 막 뭐 건반도 없고 하니까 맞습니다.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데 이 밸런스가 기가 막히네요.
1: 감사합니다.
3: 그리고 광모의 이거
5: 목소리 데시벨이 네.
6: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5: 진짜 아니, 여기를 꽉 채우지 않았나.
6: 맞아요.
0: 아니 약간 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한 멤버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약간 진짜 내 지나간 청춘 그 자체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여름만 되면 꼭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내년 여름에도 좀 혹시 요청하면은 또 와주실 수 있나요?
4: 아이고 당연합니다. 그때는 제 2버전 새로운 노래에다가 다시 또 나가는 거 하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1: 17년 버전.
4: 네, 17년 버전. 네,
0: 진짜 정말 준비해 주십시오. 예. 네, 여름 가장 뜨거운 날 만나고 싶은 밴드인 것 같고요. 이희애님이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청춘 밴드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참 되게 매력적인 거는 엄청 이렇게 막 패기 있는데 왜 아까 어떤 누군가가 쓴 문구지만 낭만과 폭발이라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가사는 또 완전 서정과 낭만이야. 아, 다시 한번 가사도 오늘 잘 알게 되신 분들은 가사도 찾아봐 보시면은 더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자, 밴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함께한 서머 페스타인 별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2026년 여름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1: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여름을 한마디 하면요?
0: 네, 2026년 여름에게 예. 한마디 일침을 놓든 아니면 뭐 인사를 남기든 다 좋아요.
1: 여름은 우리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름에 항상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더 많이 생각나고 또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
0: 우리다
1: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여럿이서
1: 네.
0: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짜 즉석에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1: 네, 두뇌 풀가동했어요.
0: 아 역시 가사 잘 쓰는 밴드답습니다. 자 오늘 별밤과 함께한 시간 어땠는지 소감 인사 앞으로의 계획 다 좋아요. 한 분씩 뭔가 인사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명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가봐보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 지금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가물가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네, 저 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베이스의 네 격식을 갖춘 남자 공격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별밤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제 여름도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음식도 조심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름 원래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여름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으로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식사 맛있게 잘 챙기시고 오늘 끝나고 너무 늦게 야식 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영광모입니다. 예, 오늘 별밤에서 이렇게 또 띄어띄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한 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극단님분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7: 네, 루카강입니다. 26년 8월 20일 이제 별밤과 함께한 시간이 한 시간 뿐이지만 또 이 한 시간이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추억을 잘 간직하고 다음 여름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기억에 박제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8: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0: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0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끝곡도 그가 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이고요. 3294님이 낭만 폭발 그가 다 오늘 최고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혜승,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드린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부실한 신축 NO.
6: 튼튼하게 YES.
5: 대충한 리모델링 NO.
6: 제대로 YES.
5: 무너진 외벽 NO.
6: 새롭게 YES.
5: 헌집 줄게 새집다오.
6: 주식회사 해암.
5: 신축 리모델링 외벽까지
6: 새집처럼 내 집처럼 짓습니다. 주식회사 해암.
7: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착해 일자리를 만들고

0: 시민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키워가는 땀방울이 지역 소멸을 막는 해법이 되는데요.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 환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 커피와 함께합니다.
1: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거울을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바로 호랑이인데요. 스스로를 맹수라고 믿는 듯한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고양이 기세가 대단하구먼! 가끔은 저런 기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면서 끙끙 앓기보다는 일단 나를 믿어보는 거죠. 오늘 밤은 호랑이의 심장을 가진 고양이처럼 한번 으르렁거려 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기세다! 내일을 위해 기를 모으는 밤!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하츠하트! 저는 투넥스 동규입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세븐틴의 손오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8월의 DJ 투넥스 동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기타도 뚱땅뚱땅 연습하고 오랜만에 타이디단 에그타르트도 먹고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연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투넥스가 9월 2일에 블루모드라는 노래로 컴백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블루모드잖아요. 저희가 정말 이번 활동 아주 블루블루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 뀨디도 기세 없이는 시체죠. 네, 기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저는 모든 게 기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세가 있으면은 뭐든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밥도 그냥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기세로 그냥. 그럼 기세 넘치기 여러분의 환영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2351님. 뀨디 뭔가 방송반 아나운서 느낌이 나요. 발성부터 남다른 것 같은데 혹시 말 잘하기 비법도 배운 건가요? 왜 이렇게 잘해? 고막에 뀨디 목소리 끼우고 살고 싶다. 아, 정말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발표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되게 못했어요. 이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제 목소리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아, 나 말하기도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3694님 반가워요 뀨디. 야근하고 집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랜만에 라디오 켰는데 좋은 목소리가 들리네요. 지친 마음도 풀 겸 커피 사서 바다로 향하는 중입니다. 뀨디와 아핫 함께하면서 신나게 이동해볼게요. 와, 저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바다로 향하신다니. 아, 뭔가 낭만 넘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바다 여행을 가기도 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바다 근처 어디 사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에 또 소식 남겨주시고요. 바다 보고 마음 잘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목요일 밤을 신나게 채워드리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노래 듣고 저랑 수다도 떨면서 하루의 마무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핫 듣고 계신지 뀨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 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라디오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곤충 뮤직 아이돌 차트에서 40위부터 1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익숙한 히트송들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곡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40위부터 37위 차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40위를 차지한 웨이전 V의 비전 윙스 잉글리시 버전입니다. 8월 10일에 나온 곡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을 담은 중국풍 힙합 퍼포먼스 노래인데요. 그래서인지 안무에도 무술적인 요소가 가득하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요즘에 이런 좀 우악! 이야!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빡 보여주는 노래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9위 확인해볼게요. 듣고 있으면 바로 자신감을 업업 시켜주는 노래, 바로 아이브의 IM입니다. 혹시 기세를 충전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곡과 함께 해주셔도 좋겠네요. 이어서 바로 38위로 가볼까요? 아, 요즘 이 노래 보컬 챌린지 영상도 많이 보이죠. 영케이의 솔로 2집 타이틀곡 셧더도어입니다. 이 앨범에 무려 15트랙이 수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장르도 다양해서 록, 팝, 발라드, 하우스, 컨트리, 재즈까지 들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니까 전체 재생으로 한번 즐겨주시고요. 저도 언젠가 이 한 앨범에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넣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37위로 가볼까요? 바로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노제의 아파트입니다. 이제 제목만 들어도 다같이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하고 따라 부르게 된 노래죠. 저도 이제 제로제로 저번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기타도 좀 치면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40위에서 37위를 차지한 곡들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7385님, 아핫 들으면서 뀨디 네임보드 만들고 있어요. 보통 뀨디는 주로 이 시간에 뭐하나요? 네임보드 너무 궁금해요.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만약 라디오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로 이 시간에 연습 끝나고 보통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영상 이런 걸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타 연습을 주로 하고 거의 대부분 게임 영상도 많이 보고. 네. 규강진님, 뀨디가 샤베트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료 종류도 있나요? 남은 여름 동안 그걸로 마셔보려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 들쭉날쭉하는데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컴백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규강진님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름에 꼭 마셔야 하는 음료라 저는 저의 제 최애 음료가 있어요. 요즘 알로에 스무디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여름에 정말 맞는 그런 음료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뀨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영케이의 셔터도어, 이어서 브루노마스가 피처링한 로제의 아파트까지 듣고 오셨고요. 좋은 노래들로 에너지 계속 얻어봐야죠. 이번엔 36위부터 33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투어스의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투어스 선배님들의 마이크 사건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재 선배님이 마이크 스탠드를 쓰는 안무를 하다가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마이크 막 휙 날려버린 일인데요. 옆에 있던 멤버분들도 보고 놀란 영상이 SNS에서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또 귀엽고 보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이런 이 경험이 많이 없는데 저도 영재 선배님처럼 또 프로페셔널하게 대처를 해야겠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35위는요, 바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아니, 엠플라잉 선배님들이 9월에 컴백 소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국 투어에서 새 타이틀곡인 잠불과 수록곡 우주먼지를 성공했다던데 곡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네요. 아니, 9월에 저 엠플라잉 선배님들 라이브 꼭 듣고 싶거든요.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번엔 34위로 가볼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곡이죠. 바로 리센네의 핀볼입니다. 선배님들의 다른 노래들처럼 꾸준히 역주행하고 있고요. 저의 관점에서 이 노래의 키포인트는 바로 사비의 베이스 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헤드폰 무조건 껴야 돼요. 바로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와, 챌린지 안무까지 자동으로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이번 주는 33위를 차지했네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35위 곡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그리고 33위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8월의 DJ 뀨디입니다.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만나볼게요. 먼저 32위 확인해볼까요? 제목만 들어도 바로 노래가 재생되는 곡이죠.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 저는 Like 동규 이렇게 하면은 좀 멋이 없을 법한데 제니 선배님이어서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31위 곡 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인데요. 선배님들이 노래 제목에 맞게 블루가 들어가는 파란색 캐릭터들로 분장을 해서 안무 영상을 찍으셨거든요. 재미까지 잡은 컨텐츠라던데 선배님들 정말 예능감까지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요? 저희도 블루 모드로 컴백했는데 정말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블루란 블루는 뭐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믹스 선배님처럼 파란색 분장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런 컨텐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에 오른 곡 소개해드릴게요. 졸업식에서도 환영받는 그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공연장에서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떼창하는 맛이 있나봐요. 아니, 저도 졸업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가 유행이었거든요. 그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외국 노래 이제 춤을 추면서 그때 졸업식 날에 거의 모든 학생이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해서 29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How Different Animal인데요. 데모 단계에서부터 피처링을 염두에 두고 있던 곡인데 지드래곤 선배님이 본인 파트 랩 메이킹까지 참여하면서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 랩 부분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전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3452님, 자격증 공부 중이라 작게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제가 팀원을 모으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모임장이 됐는데요. 아니, 저는 그 반장,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어색하고 어렵네요. 같이 있을 때 먼저 말도 걸고 이끌어야 하는 느낌이라 리더 동규는 그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음에 저처럼 어렵진 않나요? 저도 사실은 반장, 부반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처음에 리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또 꽤 잘하고 있을지도 분명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그 리더 역할만의 그런 뿌듯함이 생깁니다. 파이팅! 7231님, 오늘 알바 면접 보러 갔는데요. 제가 원래도 길을 잘 못 찾아서 일부러 1시간 일찍 근처에 도착했는데 결국 길을 헤매서 면접 늦을 뻔했어요. 지도 어플이 알려주면 뭐하나요?

제가 알아보질 못하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누가 매일 나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각을 안 하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박수. 아니, 길찾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뒤에서 막 내비게이션 보면서 엄마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하는데 많이 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딴 길 세면은 거기도 뭐 구경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길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무튼 면접 잘 봐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1위 곡 엔믹스의 블루 밸런타인, 그리고 29위 곡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 듣고 올게요.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앞서 엠믹스의 블루 밸런타인에 이어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리 프런 애니멀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봐야죠. 28위부터 25위 곡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바로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선배님들이 최근 북미 투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데 마침 이 노래가 공연의 셋리스트 마지막 곡이어서 팬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 축제처럼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저도 놀고 싶다. 뱅뱅! 이어서 다음 곡 확인해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Whiplash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순위인 27위를 차지했고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선배님들이 직접 촬영 장비를 다루는 연기를 하는데요. 뮤비가 진짜 감각적이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겠고요. 저도 꼭 연출을 나중에 해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 막 서로 놀면서 뛰어댕기는 거 그런 거를 좀 찍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아, 26위는 이 곡이 차지했네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로제 선배님의 음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저는 로제 선배님 그 특유의 쇳소리라고 할까요? 그게 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리센네의 Runaway입니다. 선배님들이 매 앨범마다 특정한 향기를 컨셉으로 하는데 이 곡은 인센스 향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나봐요. 저도 뭔가 리센네 선배님 노래를 하나하나씩 듣고 있으면 뭔가 이 몸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 그 향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향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제가 사실 향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맡아보고 좋네 이러면 이제 쓰는 거고 네,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를 차지한 노래 확인해봤고요. 8023님 문자도 만나볼게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둘이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원래 취향이 비슷하긴 한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무 웃겨서 인증샷부터 찍었네요. 약간 민망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뀨디는 멤버들이랑 옷 겹치고 그런 적 없나요?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댄디하게 입고 나갔는데 검은색으로 네, 저희 팀의 이라가 또 그냥 아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옷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야? 그래서 서로 먼저 입었다고 그런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향이 좀 저만의 스타일이 또 확고한 편이라 겹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겹치긴 하더라고요. 이게 팀인가 봐요. 저희는 또 공유를 안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거 하나님.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뀨디, 저번에 카레를 싹싹 비벼먹다가 친구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이유는 나온 그대로. 밥 위에 카레가 얹어진 형태로 그대로 떠먹는 게 근본이라고요. 참나, 카레는 다 비벼야 소스가 골고루 배어서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요? 흥! 끼니는 카레 먹을 때 비벼 먹나요? 아니면 친구처럼 먹나요? 저랑 같은 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든 다 잘 먹어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맞춰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먹 뭐죠? 하나가 뭐죠? 부먹 떠먹이었나? 부먹 찍먹! 부먹 찍먹도 그냥 사실 다 먹어요. 어떻게든.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은 찍먹이 좀 더 바삭바삭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25위 곡 리센네의 Runaway.

0: 미분당.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히

0: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 스포한 고영배, 세 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밤 10시에 만나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뷰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디깅 타임 아핫. 리센네 런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뮤비에 액션 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CG가 아니라 댄서분들이 직접 와이어 타고 소화하신 장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실감이 나더라니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뮤비 촬영을 할 때 저는 안 했는데 애들이 와이어 타는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코어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렴이 폭발력 넘치는 곡이죠.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사를 써준 한로로 선배님이 여섯 소녀들의 서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백을 풀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모든 꽃말은 엔믹스야! 라는 후기도 남겨주셨다고 해요. 가사가 정말 예쁜 곡이죠.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저 어렸을 때 국어를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사 쓸 때 이렇게 뭔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뭔가 뭐랄까요, 오늘 창문 밖을 봤는데 비가 오네, 좋다, 보통 이 정도가 끝인데 아 이게 이렇게 좀 풀어서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가사이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꾸준히 순위권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올 여름은 비타민 대신 이 곡을 챙겨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영양제를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챙겨 먹는데 비타민이 들으면 영양제 안 챙겨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바로 키키의 404입니다. 이 곡은 키키 선배님들이 직접 촬영한 버전의 스페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예전에 유행했던 땡돌이라는 회상캠을 떠올리게 하는 로고까지 넣어서 제대로 Y2K 감성을 녹여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땡돌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단어만 봤을 땐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아 이거 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의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요즘 또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이제 키키 선배님이 그

2K의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위 곡까지 차트만 남았고요. 저는 22위 곡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이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핫에서 무조건적인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아이돌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무릎에 앉히고 둥가둥가 하는 시간, 아돌라가 응원하는 아이돌 아응아. 2주에 선정된 영광의 아이돌을 발표합니다. 이 아이돌은 다채로운 색깔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데뷔했는데요. 매번 무대를 통해 한계 없는 스펙트럼을 증명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휘브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돌라가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휘브의 체리파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9366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공개 응원을 요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휘브가 청량을 말아왔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 팬들이랑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귀엽고 달콤한 곡으로 돌아온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요즘 디저트 안 먹어도 휘브가 너무 달아서 살맛이 난답니다. 라고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청량도 잘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휘브에는 제가 서바이브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들이 있죠. 준민이 형이랑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챌린지도 같이 찍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준민이 형이 자꾸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아아스에서 응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9366님 사연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응아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제 아하 차트 계속해서 만나봐야죠. 20위부터 출발해볼게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This and That이 20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강렬함 대신 치밀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담은 곡으로 이것저것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선배님들만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저도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되게 강렬한 모습을 많이 봐왔어서 이런 곡이 되게 신선하고 좀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19위는 엠플라잉의 Autumn Dream입니다. 2019년에 나온 미니 6집 수록곡으로 꿈속의 연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쓸쓸한 가을 느낌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콘서트나 페스티벌에서 이 노래를 듣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천천히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좀 쓸쓸한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데 Autumn Dream 같이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번에 18위로 가볼게요. 바로 동영수의 팝콘입니다. 한 예능에서 로드트립 중에 배우 김우빈님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고 신청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료가 이렇게 내 노래를 좋아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요즘 결혼식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달콤하고 또 팝팝 터지는 느낌이 결혼식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바로 하스트아치의 루드인데요. 하투아 선배님들이 요즘 1번 활동 중인데 지우 선배님이 에너지 넘치게 어깨를 터는 안무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SNS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안무를 저희도 많이 짜야 됐는데 저희가 2번 블루모드 활동에 이런 좀 뭔가 반응이 좋아 반응이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다죽자 파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스포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 17위곡 하츠투하츠의 루드.

아이디가 좋은 목소리로 좋은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에 이어서 핫차트 아치의 루드까지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먼저 16위는요, 화사의 굿굿바이입니다. 20 뮤비의 배우 박정민님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섭외 비하인드가 있는데 화사 선배님이 단편 영화 같은 뮤비를 만들고 싶어서 직접 장문의 손편지를 써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진심은 이렇게 통하나 봅니다. 저는 화사 선배님을 보고 있으면 화사 선배님 그 자체가 되게 영화 같아요. 봤을 때 화사 선배님만의 그 분위기가 저까지 이제 물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번에 15위 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트로만 들어도 바로 몸이 반응하는 곡이죠. 바로 채애나의 캐치캐치고요. 다음은 14위로 가볼까요? 그쵸,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바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이 차지했습니다. 안무에 볼지빵하는 부분도 있고 귀여운 포인트가 많은 곡이에요. 볼지빵은 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는 포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볼지빵이 무슨 포즈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요리조리 대보다가 팬분들이 이거라고 이거!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볼지빵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미치도록 좋은 그 노래!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우주 선배님 하면 드라우닝만큼이나 굳이데이가 유명한데요. 굳이데이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보며 낭만을 챙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굳이데이를 가진다면 그냥 걷기? 제가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굳이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걷는다? 제가 러닝은 좋아하는데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금방 이게 한 5분 걸으면은 택시를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번 날 잡아서 시환이가 또 굳이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굳이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아기 검은 재규원님, 뀨디 곡 작업 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동규가 쓰는 노래들의 추구미가 궁금해요. 언젠가 짧게 들려줄 수 있는 자작곡이 있을까요? 동규의 곡이 세상에 나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곡을 쓰고 한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그 진심인 가사가 나오는 곡들, 예를 들어 뭐 발라드도 그렇고 소울도 그렇고 뭐 R&B도 그렇고 그런 게 저의 마음을 좀 더 울리게 들리더라고요. 언젠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267님, 이번에도 작사에 참여한 뀨디, 작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작사할 때 선호하는 시간이나 온도, 습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단어 수집, 소재 수집 같은 거 해놓는지도 알고 싶어요. 동규 가사 많이 듣고 싶어. 저는 선호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그 감성에 맞춰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온도, 습도는 뭐 땀 흘릴 정도 덥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소재나 단어도 많이 수집을 하지만 영어 수집을 좀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이 영어라는 게,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영어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영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수집을 많이 해놓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저의 작사 블루모드 이제 앨범에 들어갈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감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액세서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졌어요. 뀨디가 잘 잃어버리지만 어쨌든 예쁜 아이템 많이 하잖아요. 뀨디만의 쇼핑 꿀팁이 있나요? 9월 컴백 쨔호! 감사합니다. 저의 쇼핑 꿀팁이라 저는 그 SNS에 쇼핑 계정 쇼핑 그 위주로 하는 그 계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이쁘다 하는 곡들은 저장을 해놓고 이제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가성비로 사가지고 약간 그런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모아두니까 확실히 보기도 편하고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얻은 것들도 많거든요. 저의 꿀팁인데 이런 계정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런 걸 모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최대한 많이 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7385님, 제가 곧 대회에서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데 너무 떨려요. 뀨디만의 떨림 해소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실 저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처음 시도하는 거, 그리고 도전하는 것들을 원래는 좀 기피하는 성향인데 또 하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떨림 해소 방법은 그냥 부딪히기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부딪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를 또 하면은 그게 또 편해지더라고요. 발표 잘 해내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6위 곡 화사의 Goodbye, 그리고 13위 곡 우주의 Drowning 듣고 올게요.

0: MBC 건축박람회. 봉화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재료용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봉화전람.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의

0: 분께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뀨디 튜넥스 동규고요. 앞서 화사의 굿굿바이 그리고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가장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와, 이번 신곡도 벌써 차트를 점령하고 있네요. 바로 키키의 파포파포입니다. 키키 선배님들만의 색을 담은 썸머송으로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셔플 댄스도 재해석했고요. 거기다 직접 2010년대 유행했던 음악과 패션, 또 아이돌 선배님들의 뮤비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표정과 포즈도 많이 연구했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파포파포 이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발음이? 저희도 그런 귀여운 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순위로 가볼까요? 이번엔 점프 점프 해야 하는 노래가 나왔네요. 바로 아일릿의 이치미입니다. 이번 주는 1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그 이치미 안무에 그 다리를 이렇게 점프 점프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바닥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정말 어려운 안무인 것 같아요. 체력 소모도 엄청난 것 같고요. 이어서 12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리센네의 프리티 걸인데요. 이 곡도 요즘 어딜 가도 들리는 곡이죠. 지난주에도 이 노래로 음방 1위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대세 중에 대세. 정말 우시면서 앵콜을 하는 걸 봤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9위 곡 확인해볼까요? 바로 제니의 Less Than a Lover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가 엄청 밝고 청량한데 스페인에서 촬영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다양한 나라를 가고 싶은데 저는 유럽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 유럽의 그 풍경, 그 분위기, 그걸 너무 느끼고 싶어서 제가 언젠가 유럽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수 있게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9위까지 다양한 매력의 노래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뀨디 최고님, 뀨디가 평소에 멤버들과 있을 때 애교가 많다고 들었는데 멤버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 그리고 뀨디가 가장 자주 애교를 부리는 멤버는 누구예요? 사실 저는 말로 애교를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몸으로 애교 부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몸으로 이상한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앉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가장 자주 애교를 부리는 멤버는 제가 이라한테 좀 자주 하고 이라 몸이 되게 인형 같아가지고 반대로 재원이가 잘 안 받아주죠. 근데 재원이가 진짜 질색하죠. 제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바로 질색해요. 근데 또 그런 리액션을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4238님 문자도 볼게요. 친구랑 처음으로 보드게임하러 갔는데 너무 과몰입해서 진심으로 살짝 싸울 뻔했어요. 평소에 게임할 일이 없어서 서로가 승부욕이 강한 걸 몰랐거든요.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약간은 그 분위기가 남아서 며칠은 어색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승부욕이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인데 뭐랄까요, 저희 팀에 뭔가 의외로 아티기가 승부욕이 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걸로 하면은 아티기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주 이기려고 막 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마저 귀엽거든요. 그래도 승부욕이 센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

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빨리 풀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2위 곡 키키의 파포파포.

0: Snapsy.
1: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키키의 파포파포 듣고 오셨고요. 최신 유행곡들로 꽉 채운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로 가볼게요. 요즘 정말 자주 등장하는 팀이죠. 바로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이 곡도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만간 국민 떼창송이 되는 게 아닐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곡들은 계속 순위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국민 떼창송이 곧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곡이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7위를 차지했고요. 6위는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가사가 정말 빼곡한 노래인데 태연 선배님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가사를 안 봐도 다 들린다는 감상평이 많다고 해요. 진짜 인정입니다. 최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딱 이 감상평이었어요. 진짜 딕션이 왜 이렇게 잘 들려? 그래가지고 저도 랩이랑 노래를 하니까 아무래도 딕션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딕션이 잘 들리려면 발성도 좋아야 돼, 디테일도 좋아야 돼, 정말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정말 대단하신 거다. 이제 5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쵸, 안 나오면 섭섭하죠. 바로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얼마 전에 데뷔 1주년이었다고 들었는데 선배님들 1주년 축하드려요. 아니 저도 이제 데뷔를 한 지 한 6개월? 거의 반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팬분들 앞에서 무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2386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저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용돈 다 써서 뭔가 물질적인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안마 10분 해주기 이런 걸로 효도 쿠폰을 오랜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쿠폰에 뭐 쓸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는 뭐 심부름 해주기, 이제 시장 봐와주기, 아니 뭐 청소기 돌리기, 뭐 빨래 개기, 뭐 할 게 굉장히 많죠. 아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저도 사실 이런 쿠폰 유치원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6위곡 태연의 만찬가, 7위곡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갈비찜처럼 달달 묵직한 보이스를 가진 뀨디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웨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만나볼게요. 먼저 4위는요, 여름의 신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레드벨벳의 Surfing Boy인데요. 보사노바와 레게 리듬이 어우러진 청량한 여름 댄스곡으로 멤버 조이 선배님이 단독 작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감 하루 전에 가사를 쓴 시안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팬분들과 멤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밤새워 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작사를 또 해본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루 만에 가사를 쓴 것들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단독 작사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다. 어쩐지 서핑보이 가사가 너무 좋던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순위 곡 확인해 볼게요. 3위는 바로 아이오아이의 갑자기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부분의 후렴구 멜로디가 야구선수 양희진님 응원가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밈으로 유행을 했죠. 이 인연으로 같이 챌린지도 찍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컴퓨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계속 갑자기 이렇게 저희 아빠처럼 이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중독적이다. 좋습니다. 이번엔 2위 곡 발표해볼까요? ATG의 Bad가 차지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챌린지 올린 거 보셨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넥규디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챌린지 영상에서 동규기가 너무 빨갛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왜 부끄러웠던 거죠? 너무 귀여워. 네,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네, 제 귀는 사실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챌린지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뭔가 막 섹시한 걸 할 때나 아니면 귀여운 걸 할 때나 항상 보면 귀가 빨개져 있습니다. 예. 이게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귀까지는 연기가 안 되나 봐요.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6237님, 엄마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최근에 좀 시도해봤거든요. 꽤 괜찮네요. 원래 얼죽아여서 겨울에도 찬물만 먹는데 속이 뜨끈하니 편안하니 긴장도 풀리고 좋더라고요. 뀨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나요? 아침 루틴 궁금합니다. 아침 루틴, 일단 전 일어날 때 제가 알람을 설정을 해놓거든요, 보통. 근데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은 거의 없고 이제 애들이 깨워줘서 일어나고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그 올리브에다가 레몬즙 살짝 섞어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데 그게 좀 공복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4위 곡 레드벨벳의 Surfing Boy.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뀨디 투넥스 동규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센 앤 러버팅입니다. 우!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곡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택했나 봐요. 저의 마음도 어택했거든요. 리스 앤드 선배님들의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뀨디의 세 번째 방송도 마무리해 볼 건데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짜 언제 이렇게 또 세 번째 방송까지 왔나요? 이제 1주, 2주, 3주 정말 다 생생한데 이제 다음 주 4주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은 뀨디와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1위 곡 리센네의 러버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튜넥스 동규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사실 제가 파스타를 좀 잘 만들거든요. 우리 집에 갈래요? 드셔보시고 묘사를 좀 해주세요. 경진 씨가 기자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음식점을 해도 되는지. 서로 알아봅시다.

0: 암튼 진도가 참 빠르셔. 근데 무슨 파스타 해주시는 건데요?
1: 알리올리오?
0: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나이 많은 척 좀 하지 마요. 나보다 어리면서.
1: 아 그랬어요?

김종관 감독의 2016년 영화 더 테이블, 그 카페 안에 흐르는 음악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쇼팽 녹탄 작품 번호 9번 3번 B메이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연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게 딱 10년 됐군요. 더 테이블, 한 카페에 한 테이블에 하루 동안 다녀간 손님들의 이야기, 네 개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묶었습니다. 정유미 배우는 정준원 배우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고요. 지금 유부녀 킬러의 그 남편 정준원 씨, 그리고 정유미 씨. 나중에 정유미 씨가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난 커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정은채 배우 그리고 전성우 배우가 함께 출연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진도를 많이 뺀 네, 커플이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와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정은채 씨는 뭐 이런 남자가 돼 있지? 뭐지? 라고 조금 안 좋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역시 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함께 파스타를 먹으러 떠나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한예리 배우와 김혜옥 배우가 함께 출연해서 일종의 사기 결혼에 가짜 어머니 역할을 해줄 분을 이제 섭외하러 만났는데 뜻하지 않게 좀 마음이 흔들리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 세 번째 테이블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임수정 그리고 연우진 이 두 배우가 출연해서 왜 마음과

가는 길이랑 몸 가는 길이 다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또 커플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4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엮어서 더 테이블이란 영화를 만들었고 그 중에 2명의 배우가 FM영화음악의 DJ를 맡았고 네, 그래서 김정관 감독님이 일종의 FM영화음악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주셨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김종관 감독의 신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는 작품이래요. 바로 이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의 어떤 시도를 조금 더 확장시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 하나의 카페에 스쳐간 네 쌍의 남녀의 이야기를 묶은 영화가 낮과 밤은 서로에게. 쭉 보니까 다른 시간대에 카페에 머물다간 김미나 그리고 주정혁의 우연한 마주침.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 같고요. 중학교 때 같이 과외를 받은 한선화 그리고 장률의 엉뚱한 재회. 저 순간 장률 감독님? 네,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배우가 계시죠? 장률 배우였습니다. 저는 한선화 배우와 장률 감독님이 같이 과외를 받았다면 이건 타임리프, 뭐 타임슬립 영화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장률 배우와 한선화 배우. 그리고 웹소설 작가와 영화감독으로 만난 심은경과 이희준의 불꽃 튀는 첫 만남. 그리고 아이돌 준비생 전소영과 김동희의 애틋한 순간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더 테이블이란 작품에서 한번 시도했던 그 스토리텔링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번에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부산영화제 개막작이 되었답니다. 김종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이 안다고 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독님이 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종관 감독님인데 개막작이라니. 네, 부산영화제 개막작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화 뭐 영화제 때나 아니면 뭐 개봉 일정 잡히거나 그러면 또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낮과 밤은 서로에게를 기다리면서 딱 10년 전 영화 더 테이블에 우리의 체디 지금 재벌 형사 시즌2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정은채 배우의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지긋지긋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딱 한 번만 티어실 원스야 싹 한 번에 티어실 원스야 무조 맨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나

0: AIBK 좋은 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봤습니다. 2012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었죠. Searching for Sugarman에서 식스터 로드리게스의 Inner City Blues였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말리 벤젤롤 감독도 세상을 떠났고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그 슈가맨 로드리게스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다음 세상에서 아마 두 분이 재회를 했으려나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최유원 씨가 9월에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가시는 청취자분들 계신가요? 게스트 명단을 보니 봉준호 감독님, 유해진, 손석희 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번에는 제천영화제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개막식 뭐 그 다음날 정도 개막식 보고 좀 영화나 공연 좀 챙겨보고 이제 올라오려고 해요. 이게 혼자 이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뭐 영화제 이렇게 좀 길게 다녀오는 건 거의 힘들어서 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그 먼데 갔다 오기가 좀 그래서 자꾸 영화제를 안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랜만에 좀 제천영화제 개막식은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천영화제 오시는 분들 제천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행사장이 그렇게 막 많게 막 퍼져 있는 곳도 아니고 오며 가며 저 마주치면 뭐 아는 척 해주세요. 저 홈페이지에 있는 모자 조금 여름에 쓰긴 덥긴

한데 아마도 금오자를 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본 애랑 비슷한 애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제천영화제가 장윤정 감독께서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뒤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인맥과 친분을 지금 영화제 섭외에 쏟아붓고 계시더라고요. 게스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공연 라인업도 좋고요. 올해 또 영화 특별전들 보니까 프랑스 뮤지컬 뭐 쉘브레 우산 같은 거 이거 극장에서 볼 게 많지 않잖아요. 추천해서 만나요. 그리고 7424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계신 분 사연 소개해 드렸잖아요. 둘째 아기를 잃고 산모도 좀 위험해서 두 번 이제 수술 마치고 회복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사연을 소개해 드렸더니 7424번 쓰시는 분께서 그 사연 들으면서 24년 전 둘째 아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 너무 힘들어하던 기억이 났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살아났고 장애를 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에 저의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이제는 좀 즐기며 살고 있어요. 삶은 희노애락입니다. 힘내세요. 사연 주신 분께서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떠나간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할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0570번 쓰시는 분도 힘내세요.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사연에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 마음들이 좀 전해졌기를 바라고요. 7424번 쓰시는 분이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작가님께서 힐링 영화 음악 하나 들려주세요. 라고. 뭐가 좋을까. 사실 그날 이 노래를 틀까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그동안 몇 번 수요 없는 공급을 했던 신청 안 하는데 혼자 가끔 선곡하기도 했던 루시 쇼츠의 리틀 원이라는 노래 영화 마더 앤 차일드에 나온 노래고요. 리틀 원은 그야말로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곡이 그때 사연 주신 분께도 그리고 24년 전에 그 힘든 시간 잘 버텨내신 7424번 쓰시는 분께도 조금의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와츠와 아네트 베닝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 마더 앤 차일드에서 리틀 원, 루시 쇼츠의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선우정화의 상상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지우 씨가 역시 그때 그 사연 듣고 사연 주신 분 가정이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상상이라는 곡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지우 씨도 아이가 있어서 아마 그 사연에 더 공감을 하시고 더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GV를 보러 갔습니다. GV를 진행하러 간 게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 보러 갔습니다. 이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GV였습니다. 제목이 Insidious 그들이 넘어왔다 라고 하는 공포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컨셉이 재밌는 게 박성준 그 관상 풍수지리 전문가 있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셨던 그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겠는데 공포영화를 보고 저 집에 풍수지리적으로 어떠한 좀 요소가 있어서 저 집에 귀신이 왔을까, 그 어떤 기운을 끌어들이는 이 주인공은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당일에 급히 예매창을 들어갔더니 앞에서 두 번째 자리밖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예매를 하여 보고 GV를 다 봤죠. 제가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재밌게 봤거든요. 특히 1편 되게 재밌게 봤고 제가 한 3편 정도까지 보고 인시디어스 사실 할 얘기는 1편에서 다 한 것 같은데 1편이 잘 되니까 너무 억지로 좀 끌고 가는 느낌 아닌가 이래서 4, 5편을 좀 건너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6편을 이제 본 거죠. 영화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1편이 워낙 좋아서 1편에 비하면 좀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 정통 호러, 귀신 들린 집 장르의 호러 영화로는 적당하게 장르 클리셰에 따라가면서도 또 새로운 형태의 또 결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GV에서 재밌었어요. 풍수지리와 관상으로 보는 호러 영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기억에 나는 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악령들보다 자기는 더 좀 두려운 게 회사에서 자기 주변을 배회하는 상사들이다. 회사의 상사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악령보다 자기는 더 두렵다.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늘 좀 두려워하며 산다. 이런 나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없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풍수지리 그리고 관상 전문가이다 보니 뭔가 좀 다 자기 삶의 어떤 좀 팁들을 얻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이나 소나기랑 싸우지는 않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다 소나기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 그렇게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계속 그걸 마음에 담고 뭐 원망을 한다거나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조언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회사 상사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셔야 한다. 근데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상사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를 계속 생각하며 사는 순간 그날 하루의 기운은 이미 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좀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좀 시련 같은 것들이 좀 찾아올 때
그 생각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득이 있는 지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은선이다.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에 제가 저도 지부일을 하지만 역시 탑은 다르구나. 이은선 기자 뒤를 잘 따라가야겠다. 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시디어스 얘기한 김에 1편의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무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을 쓰고 있는 호러 영화였습니다. 루벌레 비앙케 하얀 구름이라는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는 이야기죠.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영화 고스트 스토리에서 I get overwhelmed, 다크룸스의 노래였습니다.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 세상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다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따뜻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슬픈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GV에서 그 관상각에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악령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이유는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나랑 같이 있는데 그 존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를 때 무섭지 그 존재가 있는 이유를 알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들으면서 오 맞아 그죠?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안다면 전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되는 순간 호러인 줄 알았던 이야기도 휴먼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또 멜로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오 GV 덕분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GV들 오시는구나. 영화를 보는 좀 새로운 시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박혜영 씨.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박혜영이라고 해요. 여기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가끔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놓고 영화 음악 어플로 듣는답니다. 듣다 보면 편안해져요. 국가대표 버터플라이 신청해요. 힘들 때마다 들으면 큰 힘이 되는 음악이랍니다. 하셨는데 일단 나쁜 소식. 버터플라이가 나간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칠레 산티아고 갔었습니다. 중남미 여행 그 6개월 할 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좀 좋아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칠레 산티아고였습니다. 뭐 도시도 도시지만 매일 밤 산티아고에서 마셨던 피스코 사우어. 산티아고에 계시면 그거 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미에서 마신 술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피스코 사우어. 이거 발음 맞나? 그래서 집에 올 때 예, 아 피스코 사올까? 한 두 병 정도 사올까 했는데 남은 여행 일정이 한 두 달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닐 생각하니 앞이 까마득하여 포기했던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혜영 씨 부럽습니다. 피스코 사우어를 마실 수 있는 칠레 산티아고라니. 아, 그래서 괜히 내적 친밀감을 느끼며 어떻게든 신청곡을 틀어드려야 될 터인데 힘들 때마다 들으면 큰 힘이 되는 음악이 버터플라이라면 같은 앨범에 이 음악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음악을 틀어드려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영화 국가대표 사운드 트랙에서 누드 애플스의 I Can Fly.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는 곡이죠. 이 곡을 저 멀리 산티아고에 계신 박혜영 씨께 날려보냅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의 그 시작 1편 인시디어스에서 누볼레 비앙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누군가 넘어온

산티아고에 계시는 박혜영 씨께 영화 국가대표 사운드 트랙에서 누드 애플스의 I Can Fly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이 노래도 들으면 힘난다는 분들이 많아서 골라봤어요. 드라마 미생에서 이승열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nother line, another. Get lit.

flame of passion, stay lit for all time. Super good, deep smoke.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훈영 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경연이 펼쳐집니다. 8월 9일까지 매주 목금토일 본선 무대와

0: 8월 15일 상위 8팀의 결선 무대, 그리고 8월 22일 인기 버스킹팀이 선보이는 갈라 콘서트 무대까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번 주말에 최소한의 노동으로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비상용 식재료들을 잔뜩 주문하곤 하는데요. 주문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차피 집밥은 돼지, 소, 닭, 생선을 이용한 요리의 돌려막기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두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바구니에 일단 불고기부터 담고 본다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불고기만 있으면 볶음밥, 텃밥, 비빔밥, 주먹밥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휑한 분들, 주말 준비는 냉장고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참, 나 그거 사놨었지? 하고 냉장고에서 맛있는 걸 하나씩 빼먹는 재미, 그게 생각보다 쏠쏠하니까 말이죠. 8월 2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8월 2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미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있지 하면서 냉장고 안에 또 털이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이거 해먹어야지 하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둔 다음에 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질 않으니까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제 동생은 그렇게 뭘 잘 찾아서 알아서 먹더라고요. 이것도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트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배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각각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서 배틀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승리는 누구한테 갈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스타 호텔
6: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0: 워킷 워킷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2: 티 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2: 티 어실 원스야.
0: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0: 윤수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도현님, 사귀던 분과 얼마 전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이었는데 좋은 기억을 남긴 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별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해서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 중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유유.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사정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오래 남을 것 같더라고요. 부디 마음 정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떡해요. 출근은 해야죠. 현실은 냉정하네요. 대전에서 대구 잘 다녀오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향민님은요. 어젯밤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제 옆에 있는 기현 선생님께도 오늘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세요. 아, 기현 선생님은 귀여우신가요? 이런 썰렁 개그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형님님. 밤 꼴딱 새신 거죠? 얼른 퇴근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9493번님. 부산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어 새벽부터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전셋집을 보러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데 힘들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또 설레네요. 오, 서울 오시는군요. 일단 축하, 맞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근무지를 한번 옮기려면 이사까지 가야 하니까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기는 하네요. 마음에 딱 맞는 전셋집 부디 찾길 바라고요. 또 이왕 오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잘 내려가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086번님, 가족이 있는 대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주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차플리스 코너가 있는 날이라 더 신나네요. 두 분이 밀당을 하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신청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착플리스 코너의 묘미는 거기에 있죠. 우리는 밀당이 생명입니다. 이제는 저도 잘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함께 즐겨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전집 무사히 조심히 돌아가세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입니다.

0: Gesture.
1: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다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날 사랑했다는 것.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307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침 운동 시작한 지 2주차예요. 새벽 공기도 시원하고 제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영디 목소리에 마음이 맑아지는 아침입니다. 새 아침 너무 좋아요. 노래는 중2 큰아들 영준이가 좋아하는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오, 우선 새 아침 너무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고요. 근데 중2이면 한창 이제 크고 있는 나이인데 김동률 씨를 좋아하다니요. 물론 너무나 훌륭한 가수분이시지만 이 연령 세대 안 맞는데 놀랍습니다. 아침 운동 잘하고 오시고요.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고 새 아침도 함께하고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두현님, 원향민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8378번님 새싹이십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제가 출근하기 전 사장님이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셔서 라디오를 듣게 됐고 알바하는 날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졸지 않고 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우선 고생이 많으시네요. 편의점 야간 알바 네, 안전하게 일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라디오가 참 그런 매력이 있죠. 노래만 들으면은 노래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밤에 근무할 때 라디오는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또 내 심심함과 내 쓸쓸함을 또 채워주는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원주에서 서울까지 혹시 운전을 해서 가시나요?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부디 한숨 푹 주무시고 내 친구분 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보환님은요. 출퇴근길 이어폰이 없는 삶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한동안 라디오도 못 들었는데 어제 찾아서 며칠 만에 출근길 영디 목소리를 듣네요.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어폰 찾은 김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봅니다. 비비지의 랄라 러브미 들려주세요. 어디에 두셨죠? 그동안 이어폰 어디에 있었나요? 꼭 그렇게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보인다니까요. 무사히 찾으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며칠 못 봤다고 그렇게 너무 심심해 하시니까 또 기분이 전 좋아지네요. 오늘도 출근 잘하시고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비비지의 라라 러브미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 아니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입니다.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충청지방과 전북 북부로는 오늘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수도권 영서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무더운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충청 이남지방으로 폭염특보 또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영남지방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30도, 대구, 부산은 33도, 광주가 35도까지나 치솟겠고요. 절기 처서인 내일도 무덥고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들, 배틀, 착 플리즈! 아유, 제가 배달이랑 배들이랑 혼합해서 얘기해버렸네요.
1: 배달을 시키신 줄 알았어요.
0: 네. 아, 그런데 네. 제가 집중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되길 원하질 않았는데 요즘 이 코너에 아주 심상치 않은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거든요.
1: 뭐예요?
0: 베리를 향한 응원의 물결이요.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니를 읽으면서 혹시 나를 토크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신 거 아닌가?
0: 어쩌면 좋죠. 하나씩 소개해 네. 주실래요? 이상우님부터.
1: 이상우님께서 베리 예전에 남편분이랑 투닥투닥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화해하셨나요? 가정이 화목해야 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리 화이팅 하셨는데
0: 가정의 평화까지.
1: 일단 잠깐 싸운 적은 없어요. 저희는 이걸 싸움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화해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증발시켜버려요. 그냥 증발성 투닥거림.
0: 없던 일로 네. 그냥 있고.
1: 네, 이제는 웃으면서 네. 톤은 높게 합니다.
0: 윤장호님은요. 아량님 알겠어요. 봐주는 거 알겠으니까 이젠 저력을 보여주세요. 선곡 잘하는 거 아는데 너무 심하게 봐주신다. 이렇게까지 좋게 봐주신다고요? 이거는 저는 좀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저의 노력을 지금 좀 약간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1: 아니 근데 이게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일단 승리를 못했다는 거 결과로 아, 말하니까.
0: 승리는 제가 가져왔다는 거. 일단 네. 박수 갈게요. 후. 오.
1: 아니 지금 잠을 못 주무셨다 그랬는데 이거 승리하신 거 확인하자마자 막 눈빛이 다시 반짝반짝 하거든요.
0: 지금 돌아왔어요. 너무 또 신나버리네요. 아 어쩌면 좋죠.
1: 영은 씨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아주 독한 사람이네.
0: 이번 주 결과까지 합산하면 제가 18, 베리가 15. 아, 너무 점수차가 이제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1: 이게 나이로 따져도 18살과 15살은 되게 성숙과 미성숙의 느낌이
0: 엄청 커요. 거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바라봐주지도 않아요.
1: 지금 선곡에 성인식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해.
0: 아 어쩌면 좋습니까.

0: 우선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어땠길래 제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3765번님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 금방이라도 차 빼러 나올 것 같아요. 레드레드 딱지 무서워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노린 게 이거예요.
1: 영디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이 아파트에서 퇴거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0: 해야죠. 나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1: 정미정님 자꾸 자리를 비우는 팀장님께 들려줄 노래 성시경의 좋을 텐데 팀장님 잘 자요 영원히 했죠. 제가 베리승 영디가 선곡한 조재지의 모르시나요 들으면 팀장님 생각이 더 우울해질 것 같은데 좋을 텐데 왠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듯 하셨습니다.
0: 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군요. 제가 좀 바로 질렀죠.
1: 그럼 맞아요.
0: 네. 3236번님은요 수영 강습 시 자꾸 훈계하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레드벨벳 음파음파 땅이네요. 듣다 보니 저도 수영에 대한 오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영디승 해주셨습니다.
1: 이렇게 호흡법에 대한 제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음파음파라는 노래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0: 다른 데서 한번 써보세요.
1: 아, 꼭 쓸게요. 메모장에 써놨습니다. 네. 지금.
0: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765번님 정미정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배달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1: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우리 빵그리분들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1: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 심사평 소개와 함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1: 0095번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잠실에서 화성까지 출근하고 있는 해병대 군인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길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아닌데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면 신기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요일마다 다양한 코너 이야기들이 있어서 출근길이 덜 지루하고요. 이제는 제 아침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당당한 빵그리 맞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해병대 정신 번쩍 들게 신나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필승 하셨네요.
0: 네. 아 너무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출근도 멀리 하시네요. 잠시에서 화성이면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9095번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녹용 홍삼 챙겨 드셔야죠.
0: 챙겨 드셔야죠. 이렇게 힘쓰는 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요. 성공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먼저 가보실래요?
1: 가겠습니다. 이 해병대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0: 뭐죠?
1: 해병대 몇 기야? 로이킴 노래 가져왔어요.
0: 너무 쉽다.
1: 쉬워요? 이게 2점짜리 같지만 4점짜리 수학 문제예요, 지금.
0: 왜요, 왜요?
1: 그러니까 로이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선곡할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0: 중요하죠.
1: 됐어요.
0: 중요하죠.
1: 근데 해병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귀신 잡는다. 뭐 이렇게 다 해낼 것 같다. 이런 정신 때문에 스스로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9095번님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해병대 그 배지 때문에 너무 어깨가 짓눌러질 때 아 내가 해병대 정신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럴 때 이 노래 첫 소절 탁 불러보세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해병대 정신이 있던 처음으로 저는 서울 이곳은
0: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어 이런 거 아니겠죠? 신나는 노래인가요? 그게
1: 이거를 이제 그 노래방에도 그 디스코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제가 AI로 만들어드릴게요. 비트를 찍어가지고 그냥 입혀드릴게요. 서울 이곳은 왜냐면 잠실에서 화성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잠실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도 네. 잠실로 하신단 말이죠.
0: 아, 서울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거 같은데
1: 아, 토를 자꾸 달지 마세요.
0: 알겠어, 알겠어요.
1: 네.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0: 네.
1: 저는 로이킴 해병대 몇 개야?
0: 해병대 몇 개야?
1: 아,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네. 디스코 버전으로.
0: 아, 저도 로이킴 생각을 해봤다가, 네. 근데 도저히 신나는 노래에 저는 꽂혔나 봐요. 그래서, 아, 요즘 군통령이 누가 있지? 군통령? 아,
1: 군통령.
0: 아, 어떤 아이돌이 있을까 했는데, 아 저는 이분들만한 네.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여자 아이돌들 뭐 예쁘신 분들 다 필요 없고
1: 돌려요?
0: 와우, 판타스틱 베이비. 보셨어요? 이 빅뱅의 대성과 태양 씨가 군복무를 했을 그래요? 때 판타스틱 베이비를 했는데 그 무대를 그냥 찢어놨어요.
1: 아, 그래. 저는 롤린 나온 줄 알았는데.
0: 아, 롤린은 약간 좀 그것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느낌에서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우리 판타스틱 베이비. 우리 장병들 판타스틱하시다. 모두

0: 더 판타스틱 베이비.
1: 9095번님은 지금 해병대 군인이시니까 보니까 직업 군인으로 출퇴근하시는 것 네. 같아요. 판타스틱 베이비보다는 좀 로이킴의 이 잔잔한 응답하라 이 OST 느낌으로 가시는 게
0: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예 너무 색이 달라가지고 제작진 판단 맡겨볼까요?
1: 오랜만에요?
0: 오랜만에 가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네. 제작진의 판단은
0: 하나 둘 셋
1: 만장일치로?
0: 저는 서울로 근데... 돌아가지 네. 마시고요. 화성까지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역시 바라겠습니다.
1: 역시 근데 신난 노래는 남녀노소 다 비트 빠른 거 좋죠.
0: 아 우리 군인 네. 장병 여러분 판타스틱 하시고요. 판타스틱한 베이비들과 함께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라고 이 노래 듣겠습니다.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예요.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0: Fantastic Baby.
1: 네, 빅뱅의 Fantastic Baby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샥폴리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소진님.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어요. 진짜 부르기 싫었지만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결혼식에 온 분들의 반응은 1절에는 웃으시고 2절에는 좀 듣기 싫어하는 눈치셨어요. 제가 음치에 박치

0: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 친구가 소진아 작년에 진짜 재밌었는데 나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라고 하네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놀리는데 부끄러운 영상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 어쩌죠? 그렇다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음치에 박치인 제가 축가로 부를 만한 노래 어디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소진님 음치에 박치 아 이것도 신경 쓰이실 것 같지만 결혼식 하면은 또 어쨌든 가꿔서 예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이걸 좀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외모관리에 힘쓰시라고 화장품 세트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정소진님은 이 새로운 결혼식에서 축가하라는 거예요? 화장품 세트 보내주는 거면?
0: 그럼요. 근데 지금 말씀 보면은 해야 할까라고 하시는데 그 추천할 만한 노래를 부탁하시는 걸 보면은 마음은 기울어졌지만 그냥 한편으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괜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런 거 보면 하시지 않을까요?
1: 근데 영디는 뭐 이런 축가의 경험이 있나요?
0: 아, 전 축가 절대 안 하죠.
1: 왜요? 가면이라도
0: 제가 음치에 박치니까요.
1: 아니 그래도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0: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사회를 보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축가를 부를 일은 없고 부탁도 하질 않죠.
1: 그죠. 저도 이제 축가 부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피셜하게 노래 실력이 밝혀져서 그런지 축가 부탁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0: 노래 자랑은 나가시잖아요.
1: 아 그건 이제 인기상으로 이제 호응을 유도하는
0: 그러면 잘하실 것 같은데
1: 근데 이제 그걸로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그냥 가족 행사할 때만 좀 보여달라 이 정도지 뭐 어쨌든 저도 축사나 사회 정도로 봤는데 너무 떨려요. 이게 또 이 방송하는 거랑 다르게 많은 눈들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도 거의 염소 한 마리가 축사를 끝냈거든요. 막 슬피 우는 염소 한 마리였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정소진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 또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단 말이죠. 영디는 어떤 노래로 그럼 축가를 추천할 거예요?
0: 저는 그러면 오히려 막 쉬운 노래 정말 음이 높지 않은 그런 노래로 했다가 음이탈이 나면 그거는 약간 애매할 것 같단 말이지. 이도 그쵸?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노래 중에서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 가볼게요. 나에게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1: 아니, 준비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포장지가 뜯겨있는 선물 같아요 지금.
0: 아, 좀 애매할까요? 좀 힘들까요? 제가 음치 박치고 제가 축가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 선곡이 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높은 음을 가진 노래 중에서 모두가 알만한 그런 노래 뭐가 있을까 하다가 축가로 멜로망스의 선물 많이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신다 해서 골라봤는데 좀 무리수인가요? 어떤가요?
1: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거절하는 생각으로 친구한테 좀 읍조리듯이 그런 걸 가져오긴 했는데
0: 그래요.
1: 근데 저도 읽다 보니까 정소진님은 할 것 같다. 이게 그쵸. 마음이 여리고 또 아, 이 친구는 해줬는데 안 해줬다면 만날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는 진짜 저도 부르기 좀 쉬운 접근하기 쉬운 노래로 어떤 노래가 있을까 마이크 넘길 수 있는 노래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나의 지분보다 이 관객들 참여 유도형 요즘 전시도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0: 그쵸.
1: 축가도 참여 유도형으로 인터랙티브 하자 우리.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딴딴따단 결혼 노래도 나오거든요.
0: 이거 직접 결혼식 때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1: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결혼식에는 이제 마이크를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0: 아, 그랬군요.
1: 우리 또 남편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체면이 있으셔가지고 네, 제 친구들만 모아놨으면은 저는 진짜 뭐 4부까지 그냥 땡겨가지고 사실 또 해보고 싶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디너쇼처럼 재밌었는데 아, 아무튼 저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결혼식에 딴딴따단 이게 또 몇 초가 좀 길어요.
0: 맞아요.
1: 그거를 또 노래 딴딴딴딴으로 또 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0: 아,
1: 제 걸로 가시죠.
0: 갈까요?
1: 네.
0: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출장 후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였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까요?
4: 박연흠님, 뭐만 샀다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그래요. 주식은 물론이고 일상이 그렇습니다. 뭐든 사면 내려요. 그 결과 주식은 몇 년째 물려있고요. 아파트 시세도 제가 샀을 때보다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산 음식물 처리기도 제가 사고 나니 세일을 하고 심지어 캐럿 마켓 이 중고시장에서도 시계를 샀는데 다음날 같은 제품인데 더 싼 물건이 올라온 거 있죠. 아이고.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한 곡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3: 아 진짜 정말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박연흠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사실 쇼핑 앱에서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캡슐 세제 세트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또 이게 가격이 내려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4: 이것만큼은 이 가격 체크하지 마세요. 내려도 되고 올라면 더 좋고.
3: 그럼요. 네. 원래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샀으면 끝이다.
4: 오 진짜요?
3: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하고 다시 재구매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일단 샀으니까 감수해야죠. 어쩌겠어요.
4: 아니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주식 얘기했을 때 약간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던데.
3: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어쩌겠어. 뭐 누구를 탓해. 그냥 아 속상해도 다음번엔 또 좋겠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4: 지금 테이블 밑에서 막 손가락 엄청 뜯고 계신 거 아니에요?
3: 네, 저 어떻게 아셨어요?
4: 피나요.
3: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저 바로 갈게요. 아, 네. 저도 약간 이러거든요. 가격 할인 같은 거 저는 너무 잘 못 찾는 편이에요. 잘 찾으세요?
4: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요.
3: 정말요? 제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응원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혼자 아니시라고 제가 있어요. 연우님 진짜 제가 옆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들고 왔습니다.
4: 혼자가 아니다. 우리 빵그리 옆에는 영디가 있다.
3: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정말 많은 빵그리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4: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이 박연우님이 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스갯소리로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결혼해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 얘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우스개예요? 근데 이거는 싸운 거 아니에요? 아,
3: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4: 유부 개그예요. 아무튼 박연우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중고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키워드 알림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좀 째려봐요. 한 일주일을. 계속 올라오는 시세를 왔다 갔다 보다가 내가 봤던 건데 지금 올라온 게 최저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누군가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조금 더 싸게 올라와요.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거를 잘 단단히 밧줄로 엮으셔라. Hold the line.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한 Hold the line. 이거 약간 떨어져도 정신줄을 잘 붙잡으셔라. 여러 의미로 저는 이게 꽁꽁 묶어버렸어요.
3: 아 그런 건가요? 근데 아, 그 기다려도 그 타이밍이 정말 어렵거든요. 언제 사면 좋을지 그걸 팁을 알려주시네요. 그럼
4: 팁이요? 저도 지금 일단 첫 번째 주식 많이 물려있고 네, TV 없네요. 그러면 어떡해요? 아, 이것도 제작진의 판단 한번 오랜만에.
3: 그럴까요?
4: 왜냐면 저는 이 정신줄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잘 붙잡아라. 두 가지 중복되는
3: 저는 이게
4: 의미로.
3: 기다리다가 그 조급증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4: 맞아요.
3: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저는 아유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거든요. 제작진 판단 그럼 넘겨볼게요.
4: 좋습니다.
3: 네, 하나 둘 셋. 와, 1대1이에요.
4: 어떡하죠?
3: 1대1. 아.
4: 100% 주시겠어요?
3: 100% 드릴까요? 네. 지금 점수 차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아량을 베풀까요?
4: 그렇게 한번 좀 관용과 아량의 자세로. 저도 그러면 성찰하면서 갈게요.
3: 알겠습니다. 그럼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맞죠? 네. 홀더 라인. 끝으로 함께

0: 드리면서 배틀 결과 다음 주에 가지고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 친구들과 떠난 즐거운 여름휴가.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숙소까지 코앞인데 뭐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들뜬 분위기에 취해 낯선 휴가지에서 운전대를 잡는 건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특히 늦은 밤까지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 역시 만취 상태만큼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매우 위험한데요.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중교통이나 일행의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운전석에는 술잔 대신 안전운전의 책임감만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봐 두꺼워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5: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4: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5: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4: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6: 발길 뜸해진 낡은 골목과 빈 점포들이 청년들의 아이디어와 만나 활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숨은 매력을 적극 소비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때 우리 지역은 누구나 살고 싶은 터전이 될 겁니다.
7: FM 94.3MHz

0: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친구 많으세요? 친구 많으시나요? 네. 없으시다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요, 친구 없이 혼자 보내는 일상을 SNS에 공개하는 게 이게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감추곤 했던 외롭다라는 감정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네요. 자, 우리도 괜히 금요일마다 바쁜 척 친구랑 약속 있는 척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저 오늘 약속 없습니다. 왜요? 외쳐보는 거예요. 그래도 외롭다 싶을 때는 아침 7시에 라디오를 일단 키세요. 따로 약속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오손도손 도란도란 외로울 틈이 없이 2시간 놀아봐요.

0: 아이유 피처링 히스토리 장희정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이었어요. 8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니에.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419번님이 혼자 놀기 고수는 뭐든 혼자 할 수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혼자가 좋아요. 그냥 보내주셨으면 믿으려고 했는데 느낌표를 뒤에 계속 붙여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좋아요.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요. 혼자 있는 게 뭐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외로움은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혼자라도 괜찮아요. 박영숙님이 저는 제 단짝 강아지랑 산책 다녀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어제부터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허윤수님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 여러분들 만나려고 예 제가 또 단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서 전투복장 하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만 이렇게 하고 오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사진 문자 샵 8000번 100원 들 거예요. 예 보내주십시오. 어떤 상태인지 나도 궁금해요. 여러분들만 저 보기 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합시다. 자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 우리 MC 나세훈 기자 드디어 보이는 라디오 나오네요. 훈남입니다. 저랑 친구입니다. 동갑이에요. 오늘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밴드 붐을 일으킨 주역이죠. 밴드 실리카겔과 함께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앱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엔 팀앱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삼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

0: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7시 10분 1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5: 네, 테디. 오늘은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당당하게 안 잡은 거.
4: 아, 오늘 비 오는군요.
5: 그렇죠.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정월입니다. 지금 수도권 충남 곳곳으로 점차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영동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북부는 그래도 오전 중에는 금방 그치겠지만 수도권 영서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폭염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전남, 경남 지방은 폭염 경보로 특보가 더 강화됐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대부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양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새끼손가락 들고 춤출 준비 되셨나요? 안 추고 있으면 어떡해? 같이 쳐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엔 모닝 라이트! 첫 곡으로 이정현 와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불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만큼은 즐겨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지 주말 계획 뭐 있어요?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노래 계속!

여러분들 지금 뭐하고 계신지, 지금 상태 어떤지 사진 보내달라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예, 보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1224님이 테디 사진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열심히 길을 청소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살갗을 1mm도 볼 수가 없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습도 많을 때 또 힘들 텐데 화이팅! 1894번님이 오늘 5학년 첫째랑 둘째 계약이에요. 너무 신나요. 오늘 학교 가면, 애들 학교 가면 오늘 머리하러 갈 거예요. 혼자 놀고 싶어요. 나이스, 나이스, 계약 나이스! 열심히 공부하고 오느라 얘들아, 우린 놀 거야. 0645번님, 내일 오랜만에 전남 한평에 육회 비빔밥 먹으러 가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좋다. 좋아. 오랜만에 가신다고 하면은 종종 가시나 본데요. 예, 육회 비빔밥 사진 보내주세요. 아, 너무 좋네. 이렇게 놀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에너지 올려보자고요. 아일릿, It's me. 계속 듣겠습니다.

역시 Rock Anthem LMFAO의 노래 틀고 있습니다. 1015번님이 불금엔 밀린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냉장고 정리, 세탁기 건조기 청소, 클리닝 프라이데이 하시면서 쓰레기표 100개 붙여주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청소하고 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오늘 마음 먹은 거 땀 좀 흘리더라도 화이팅! 6570번님 오늘 드디어 헬스키친 보러 갑니다. 직장 맘 셋 모임인데요, 제가 꼭 테디 공연 봐야 한다고 해서 오늘 연차 반차 사용하고 공연 보러 갑니다. 테디 저녁 때 만나요. 어서와요. 어서와. 저는 오늘 낮 공연 저녁 공연 2회 헬스키친 뉴욕으로 갑니다. 예, 90년대 뉴욕으로 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바로 뉴욕이에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이따 만나요. 2762번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은지 김밥 싸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먹고 도시락 싸서 사무실 직원들이랑도 먹으려고요 했는데 어머 얼마나 복이에요. 2762번님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야. 가족들 얼마나 복이야. 묵은지 김치 김밥 너무 맛있겠다. 예. LMFAO 파티 록 앤썸 계속 듣겠습니다.

남성 아이돌 틴타 향수 뿌리지 마 그러고 있습니다. 틴타 노래들 너무 귀여워. 4588번님 아 불금 아침부터 흔들면 안 되는데 저는 아이가 선도부라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휴가인 오늘 밤에도 불금 약속 대기 아싸라비야 하트. 불금 약속 뭐 했는데 뭐 친구들 만나요? 아니면 데이트 하시나? 궁금하네요. 어쨌든 약속이 있다니까 저도 신나네요. 아싸라비야. 이정숙님이 오늘 저녁에 엄마랑 통닭에 맥주 한잔하러 갑니다. 야무지게 발굴하고 올게요. 좋다.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예? 그게 인생의 행복의 최고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더 큰 거 있어봤자 뭐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향수 뿌리지 말고 틴탑의 노래 아 너무 귀여워. 향수 뿌리지 마 계속 들을게요.

0: 개그맨 모닝 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모닝 나이트 마지막 곡입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흐르고 있습니다. 1756번님, 오늘 전 남친이 잠깐 보자고 하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1: 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남친이랑 왜 연락하고 있는데요? 왜요? 뭐라고 얘기해도 갈 거죠? 잘 만나보세요. 실수하지 말고. 실수하지 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을 가든 정으로 가십시오. 4763번님, 지금 차 안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서 아이라인 잘못 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즐겨봅니다. 네, 아이라인 잘못 그린 건 방지턱 때문이죠. 우리 때문은 아니죠. 운전할 때 조심하세요. 화장 아시죠? 7017번님이 다음 달이면 사랑하는 엄마의 칠순이라 선물 사러 아울렛 갑니다. 명품백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러 오신 분이라 이번엔 꼭 플렉스 해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네. 좋은 걸로 살 수 있죠. 예쁜 걸로. 엄마랑 같이 가는 건가요? 엄마 그럼 또 손사래 치실 텐데 이런 거. 그러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손사래가 멈출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금요일이라 어제 그거 봄 쉬는 날인데 어그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 유재석 씨 팬카페에서 쿵쿵따 게임이 1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귀여운 소식이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AT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었잖아요. 그 소식도 지금 반가워서 다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 그거 봄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옵니다. 주말에 본 재밌는 이슈들 저장해뒀다가 월요일날 많이 올려주시고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에서 문 닫겠습니다. 생유!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1: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0: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가 오늘 해리포터 같다고.
2: 그렇네요.
3: 네, 뭐 미국 부자 사립고등학생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많이 똘똘해 보이십니다.
2: 예, 다행이에요. 네. 예, 어쨌든 네. 고등학생이라니까 좋네요.
3: 그러게요. 축하드려요. 네.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곳이 많잖아요. 계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부근 1, 2차로에 사고 있어서 군자부근으로 4km 구간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좀 혼잡합니다. 또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남사부근이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금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시간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고요. 성수 쪽으로 노원에서 월계일교, 군자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네. 카메라 보고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1: 안녕하세요.
0: 아,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1: 특별히 또 PD님께서 예. 예뻐 보이는 자리에 조명을 촥 내려주셔가지고.
0: 아, 예.
1: 예뻐 보이나요?
0: 너무너무 깜찍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보이는 라디오 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1: 아, 저 몰랐는데 표정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하는지 매일 다시 보기 보면서
0: 아, 진짜로?
1: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자연 리포터는 다르다.
1: 아니요.
0: 뭘 이렇게 모니터를 다 또 꼼꼼하게 하니까
1: 제 얼굴이 나오는 일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어머. 보고 있습니다.
0: 반성합니다. 다시는 못 보는데 그래요. 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서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 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결합한 기후 동행 패스로 바뀝니다.
0: 예, 기후 동행 카드에서 기후 동행 패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게 달라지나요?
1: 네, 기후 동행 패스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만의 특화 혜택을 더한 정책인데요. 예. 이미 모두의 카드나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 시민이라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 기존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서비스 종료 일정에 주의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충전 가능한 날짜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네요.
1: 네, 그리고 특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기후동행패스의 청년 할인 연령 기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였는데 이제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이 월 대중교통비가 5만 5천 원 미만이면 30%를 또 환급받을 수 있고요. 5만 5천 원 이상이면 청년 기준의 정액형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환급 혜택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던데요. 김포나 고양, 과천, 구리 등 경기도 주민분들은 경기도의 모두의 카드 서비스인 더 경기 패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기후동행 카드 이용하셨던 분들 기후동행 패스로 이제 갈아타셔서 교통비 혜택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1: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야간 경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0: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민들의 여가와 관광 또 지역 상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야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말 그대로 서울의 밤이 좀 더 길어지는 거네요.
0: 네, 서울시는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늦게까지 개방하고요. 밤 시간대 관광과 교통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먼저 체육시설 약 260곳을 최대 자정까지 개방을 하고요.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9월부터는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DDP와 남산, 광화문, 한강을 4대 야간 명소로 키워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역 먹거리와 골목 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 야장도 2028년까지 2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 예, 앞으로 밤에 즐길 거리 많아지고 동시에 동네 상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0: 네, 그리고 이동도 더 편리해져요. 오는 10월부터 기존 심야버스 N버스 외에도 이 홍대와 광화문, DDP, 명동 등 주요 야간 명소와 지하철역을 잇는 반딧불이 버스를 또 새롭게 운영한다고 하고요. 안전 대책도 함께 강화가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인공지능 기반 CCTV를 활용해서 밀집과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1: 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의 밤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0: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최근 전북 익산시가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1: 익산이요? 익산 무슨 일이 있어요, 요새 익산?
0: 이 유튜브 뜬뜬 채널에서 유재석, 이성민, 지석진, 양세찬 씨가 익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풍향중 익산로드 콘텐츠가 공개가 됐는데요.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익산시가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풍향중은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없이 오직 종이 지도만 들고 목적지인 익산을 찾아가는 여행 콘텐츠인데요. 출연진이 충남 아산과 논산, 보령 등을 거치면서 길을 헤매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익산 오디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1: 익산 오디세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익산이 지금 핫하군요.
0: 네, 실제로 풍향중 익산편이 방영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익산을 찾은 방문객 수가 전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익산시는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 환영 행사와 주요 관광지 연계 혜택 등 관광객 맞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는 익산에서 2026 고구마 축제도 열리는데요. 익산이 또 고구마의 종가로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순 닭 게장부터 고구마 떡볶이, 고구마 순 국수까지 다양한 고구마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나중에 맛집 신사 시간에 익산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에 계신 분들 맛집 미리 많이 추천해 주세요.
0: 네, 김담비님이 오, 기후동행 패스 청년 할인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가 된다니 너무 좋네요. 저 만 38세거든요.
1: 오, 담비 청년.
0: 저도 청년이에요.
1: 오, 청년. 오, 전형 청년. 김지수님이 늦은 밤까지 서울 공공시설 개방하는 곳이 많아진다고요? 그럼 밤까지 그 건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라? 그거 내 얘기네. 흑흑.
0: 아, 또 그런 면이 있네요.
1: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또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거지. 교대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0: 야간 교대로
1: 야간도 하시고 네. 하는 거죠.
0: 네, 정은서님은 익산이 고향인데 고향 얘기 나오니까 좋네요. 내일 익산으로 내려가요.
1: 그래요. 익산 고향이신 분들 맛집 미리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실리카길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실리카길과 함께하는 초대석 아깨미는 8시 30분에 시작이 돼요. 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깨알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만 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미연의 드라이브 띄워드리면서 우리 민정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빰바란 퀴즈. 아이들과 함께 듣기 딱 좋은 이 시간 빰바란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부터 바로 만나봅니다. 대구에서 9개월 아기 키우고 있어요. 오늘 아기랑 처음으로 백화점 문화센터 갑니다. 두근두근 설레는데 테디가 응원해주세요. 9개월 아기랑 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밥 먹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아, 네, 대구에서 9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김명빈이라고 합니다.
1: 아, 명빈님 반갑습니다.
2: 네.
1: 어제는 사실 그 부산에 사는 분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부산 맛집 한번 싹 알려주셨거든요.
2: 아, 네.
1: 대구도 맛집 많잖아요.
2: 아, 많아요.
1: 네, 대구 지금 생각나는 맛집 하나만 좀 던져주시겠어요?
2: 제가 그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1: 아, 피자 좋다.
2: 네, 대구 삼덕동 쪽에 그 화덕 피자가 엄청 맛있는 곳이거든요. 네. 이름이 주토 땡땡인데.
1: 예.
2: 네, 진짜 약간 현지에서, 제가 현지를 가보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먹는 것처럼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1: 역시 살고 계신 분들의 로컬 맛집은 다릅니다 뭔가. 주토 땡땡. 저희 검색해봤.

0: 는데 어우 좋네. 아 좋아.
1: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추천.
0: 여기 다 블로그에 쓰신 분들도 접시 싹싹 비웠네요 거의. 와.
1: 맞아요.
0: 좋습니다. 아, 9개월 아기랑 함께 있는데 9개월 아기는 지금 몇 킬로예요?
1: 지금 한 9킬로?
0: 9킬로?
1: 네, 9킬로 정도 된 것 같아요.
0: 세상에 어제 10개월인데 12킬로 있었거든요.

0: 장애물 넘기 같은 것도 하고,
1: 어머머.
0: 네, 뭐 비누방울 구경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래도 이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있으면 조금 긴장되기도 하겠어요, 엄마로서.
0: 맞아요. 애기가 낯을 좀 많이 가려서 좀 이게 혹시 울거나 그러지 않을까 약간 걱정되기는 해요.
1: 네, 의외로 또 가서 신날 수도 있지. 어떤 모습일지 나중에 또 보내주시고. 자, 일단 오늘. 정주민님이 대구 분이신가 봐요. 주땡피아, 맛집 인정. 오늘 퀴즈 파이팅이에요 하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대구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고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좋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0: 네.
1: 자,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20 곱하기 20.
0: 400.
1: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외톨이야 외톨이야 따라디리다라뚜
0: 심블루.
1: 뼈를 영어로 하면?
0: 네, 잘 못 들었어요.
1: 뼈, 뼈를 영어로 하면?
0: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패스.
1: 패스, 패스. 사자성어예요.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함. 부창?
0: 부수.
1: 이번 주 일요일은 24절기 중에 더위가 물러간다는 이것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인 이것은?
0: 쳐서.
1: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0: 아는 게 힘이다?
1: 모르면 약이니까. 아는 건?
0: 모르겠어요.
1: 패스, 패스, 패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으로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 제목은?
0: 꽃?
1: 어제 민망이 훈련은 몇 시에 실시됐을까요?
0: 2시.
1: 헬스키치에는 어느 나라에 위치한 지역일까요?
0: 미국, 뉴욕?
1: 맞아요, 맞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완전히 들어와서 태양이 가려지는 천문 현상은?
0: 일식?
1: 오, 그건데? 앞에 두 글자.
0: 월식?
1: 아니야, 일식 맞아.
0: 개기일식.
1: 나이스. 자, 틀린 문제. 잘 풀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만점 같은데 지금. 너무 잘했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하.
0: 감사합니다.
1: 뼈를 영어로 하면 본이고요. 예,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였습니다. 예, 아하. 아니, 너무 잘 푸시네요. 명빈 씨.
0: 네.
1: 차분하게 상식을 쫙쫙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이었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네, 우리 일단 항상 돈 버느라 고생 많은 남편이랑 또 우리 아기 건강하게 갑자기 눈물이
1: 울지 마.
0: 다 같이 행복하자.
1: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다가 이게 또 남은 아니지 이제 상대의 고충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게 오나 봐요, 그죠?
0: 맞아요.
1: 아이고, 명국 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랑 문센에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0: 감사합니다.
1: 또 보내주시고요.
0: 네.
1: 보내드릴게요. 안녕.

똠똠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사람의 목뼈 개수가 7개로 예, 같습니다. 이 동물과 7개가 같아요. 목이 굉장히 길지만 뼈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었어. 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사람보다 훨씬 길게 늘어난 동물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건조한 사바나 지역에 무리를 지어서 살며 나뭇잎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 목이 긴 동물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 힌트 드릴까요? 맥주 브랜드 중에 이 동물 이름과 같은 맥주가 있어요. 근데 일본 브랜드 맥주라서 독일이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정답 얘기했어요 제가. 눈치챘어요?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악뮤의 기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목표 개수가 사람과 같은 동물 정답은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전순남님이 정답 기린. 기린은 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일까요? 대체 왜? 난 부럽던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슬프지 않습니다. 0128번님이 정답 기린. 기린 싸울 때 보셨어요? 목을 꺾어서 머리로 팍 치더라고요.

0: 친구예요. 너무 무섭게 싸우길래 엄청 놀랐어요. 예, 이게 또 기린이 진짜 크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큰 어떤 것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와, 목을 그냥 박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목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목이 길어서.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정답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목이 조금 긴 편이라 가지고 그 라운드 티 이런 거 입으면 너무 목이 뚱 떠 있어서 카라가 있는 거. 잠시 후 3부에서 만날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낮버 밤반을 아시나요? 낮에는 버럭 화를 내고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 대충 해치우는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 몸이 감정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버럭과 반성을 반복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고온 다습한 8월은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즐거운 휴가지에서 식사가 고통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인데요. 식재료는 반드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펄펄 끓는 자동차 트렁크에 음식을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 굽는 고기나 해산물은 겉만 타기 쉬우므로 속까지 완전히 익혀 드시고 조리 전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하죠. 만약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임의로 지사제를 먹지 말고 즉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휴가지에서의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철저한 식중독 예방과 개인 위생 관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냉난방 기자재 등 건축과 주택 관련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0: 5대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3: 야, 시원하다.
2: 백년가게 맛집
4: 횡성 새마을 토종순대.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작구에 사는 유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수산시장에서 젓갈 장사하는데요. 낙지, 오징어, 장난, 명란젓. 제일 자신 있는 거는 낙지젓이 제일 자신 있어요. 맛있어요. 멸치액젓, 갈치액젓, 까나리액젓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대를 이어서 하니까 한 50년 했다고 보면 돼. 산전수전 공중젓까지 다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러 손님들 다 비유 맞추랴.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래도 그냥 즐겁게 깎아달라고 하시면 그냥 깎아드리고, 더 달라고 하시면 더 드리고, 흘러가는 대로. 어제는 역사, 오늘은 보물, 내일은 비밀. 긍정 마인드. 오케이?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분들 대박나세요. 여러분 모두 헤이버 굿데이.

0: 대표님 긍정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와, 멋진 에너지를 예, 보여주신 서울 동작구의 젓갈 장사하시는 유성희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멋지다. 예, 깎아달라면 또 깎아주시네. 깎아달라 하지 마세요. 그냥 양을 조금 더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더 낫지. 가격 깎는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죠? 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계신데 내공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즐겁게 하시겠다는 마음가짐도 너무 건강하시고 명언 제조기시네요. 어제는 역사, 오늘은 보물, 내일은 비밀. 오케이? 예. 오케이. 긍정 마인드 오케이. 자, 아, 이 마음을 제가 새기고 오늘 진짜 보물처럼 또 소중하게 아침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으로 보실 수 있고요.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남 만나러 떠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은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진짜 많이 갔을 거예요. MBC 먹자랄 네. 훈남.
1: 훈남
0: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1: 안녕하세요.
0: 오십시오.
1: 훈남입니다. 야.
0: 오늘 셔츠 색깔이 예쁘네요.
1: 아, 오늘 예, 약간 좀 화사하게
0: 연보라
1: 약간 준비해봤습니다.
0: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제
1: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예. 화사하게 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추구미는 테토남이신데
1: 아, 맞다.
0: 사실은
1: 아,
0: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
1: 아이 참
0: 예, 또 여리고 감성 있는 옷들 이런 톤이 아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면 어떡해.
1: 아, 다음엔 좀 가죽 쪽으로 가야 되겠네.
0: 아이 하지마 하지마. 제가 제 친구 이제 이석훈 씨.
1: 네네. 네,
0: 이석훈 씨가
1: 알죠, 알죠.
0: 이제 보이는 걸로는 교회 오빠 이렇게 가니까.
1: 네.
0: 테토남이거든요. 실제.
1: 아, 실제로 테토남이에요.
0: 실제 테토남.
1: 네.
0: 테토남이길 또 보이기도 추구했고.
1: 네.
0: 근데 그거 이제 다 버렸습니다.
1: 아, 버렸어요. 네. 자기한테 메타인, 맞는 거예요.
0: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이 직업은. 지금 테토가 어디 있어, 지금 휘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잖아. 곱잖아.
1: 아, 너무 이거 지금 너무. 곱나요?
0: 너무 고와요 지금.
1: 느낌? 예.
0: 예.
1: 알겠습니다.
0: 어디 인사드리러 가는 한복 입고 여기까지 하면서 언어 유희 시작해 볼까요?
1: 네.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이준 아, 아나운서가 직접 네. 써서 와주십니다. 작가십니다 오늘.
1: 그렇습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관용구입니다. 오늘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여보세요? 휘도나? 우리 약속 시간 10

0: 뜻이 아닌가? 왜 안 오나?
1: 태순아, 나 30분 전에 이미 도착했는데.
0: 무슨 소리야? 너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1: 나 뚝섬에 있지, 뚝섬. 아, 여기 2번 출구다, 2번 출구.
0: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뚜섬으로 오라고. 뚜섬 카페, 뚜섬. 뚜섬 몰라?
1: 아, 뚝섬 아니야? 뚝섬 아니야? 한 시간만 기다려. 그러면 빨리 갈게, 빨리.
0: 아, 진짜 맨날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못 살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너무 단게 먹고 싶다 지금. 올 때 찍촉 좀 사다 주라. 알지? 찍촉은 알지? 찍촉.
1: 에이, 아이, 그 정도는 나도 알지.
0: 한 시간 뒤. 아니, 뚱딴지처럼 식초를 사오면 어떡하니? 찍촉. 초코맛 과자 찍촉.
1: 아, 식초도 맛있긴 한데.
0: 식초? 야, 네가 먹어라. 아우, 진짜 이 뚱딴지 같으니 진짜. 너 나가.
1: 식초
0: 나가.
2: 예, 인터넷에 있는 예, 유명한 그런 사연들
0: 아, 그런 거예요?
2: 활용을 해봤습니다.
0: 예. 어쩐지 짜임새 좋더라.
2: 예. 이런 말 잘못 듣는데요.
0: 예예.
2: 자,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입니다. 맥락과 상관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이 관용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0: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
2: 네.
0: 봉창이란 게 그럼 집안에 있는 건데.
2: 봉창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0: 봉창 저는 모르는데 네. 봉창 집안에 있는데 자다가 두드리면 이상한 거. 봉창 요강 같은 건가?
2: 아닙니다.
0: 전혀 아니에요.
2: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자,
0: 미안합니다.
2: 봉창. 일단 봉창을 좀 알아봐야 돼요.
0: 예.
2: 창호지로 봉한 창을 뜻합니다.
0: 창호지로 봉한 창?
2: 옛날에 집을 좀 상상하면 우리가 좀 쉬워요.
0: 예.
2: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창틀 없이 안쪽에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을 말합니다. 이게 들으면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엔 잘 없기 때문에.
0: 옛날 집.
2: 그렇죠, 그렇죠. 흙벽돌집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창입니다.
0: 예.
2: 이건 이제 뭐 열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는 그런 창이에요.
0: 환기창인 거죠, 이거.
2: 그렇습니다.
0: 예.
2: 잠결에 이제 봉창을 문인 줄 알고 더듬거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다고 해요.
0: 아.
2: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황당하고 느닷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봉창을 두드린다. 이런 관용구가 생긴 거예요.
0: 아...
2: 참고로 이런 비슷한 난데없는 상황에서 쓰는 말 중에 뚱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0: 뚱딴지. 예.
2: 네, 마지막에 성극에 등장을 했죠.
0: 예.
2: 이것도 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0: 예.
2: 감자처럼 생겨서 먹기도 하는 이 돼지감자.
0: 돼지감자. 돼지감자.
2: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예,
2: 이거의 본래 이름이 뚱딴지라고 해요.
0: 아, 그래요?
2: 네.
0: 돼지감자가 뚱딴지였어?
2: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뚱딴지는 따로 심지 않아도 논과 밭 할 것 없이 그냥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막 갑자기 크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뚱딴지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0: 아, 그럼 돼지감자라고 해도 되겠네.
2: 야, 이 돼지감자야 이러면 약간 조금 기분 안 좋다.
0: 돼지감자처럼 너 뭐야 이거.
2: 좀 기분 안 좋다 갑자기.
0: 왜요?
2: 많이 먹는
0: 뚱딴지나
2: 거.
0: 돼지감자나 뭐 비슷한 느낌인데. 야, 저희 이야기 안 들으시고 5323번님은 찍촉 네. 맛있겠네요 라고.
2: 식초나 드세요. 아, 미안합니다.
0: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2: 아, 미안합니다.
0: 정치한테
2: 라디오인데 또 공감해드려야 돼.
0: 지금 오늘 그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2: 아우, 아, 찍촉 나 좋아해.
0: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휴전 아나운서가.
2: 아, 이거 여기서 음악 나오면 어떻게 해?
0: 청취 여러분들 조롱하는 거 보셨죠? 이거 훈훈하지 않다니까.
2: 나 보내려고
0: 휴전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아니, 다음 안녕. 주에 만나요. 안녕.
2: 안녕.
0: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채연 넉.

0: 이채연 넉 듣고 오셨습니다. 9007님이 옛날에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라 했는데 바나나 우유 사온 사람 있었어요. 왕잔 뚱딴지 돼지감자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 미션을 받는 사람도 뭐 살짝 예, 책임이 있지만 전달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을 시킬 거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나한테 오니까. 잠시 후에는 MBC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 붐을 일으킨 대세 중의 대세 밴드 실리카겔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LOC,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8시 14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요즘 소나기 구름이 정말 그렇습니다. 똥단지처럼 불쑥 피어나고 또 자다가 봉창처럼 난데없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중부 지방으로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점차 비구름이

서해안 쪽에서 수도권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영동 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더 강화되면서 지금 전남, 경남 지방으로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내리는 서울은 30도, 대구, 전주 33도, 광주와 양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상황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나세훈 기자님 모습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훈훈한 모습.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수트를 또 입고 오셔가지고.
1: 아, 저도 간만에 이렇게 이런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0: 원래도 이제 멋지셨어요, 나세훈 기자님. 저의 모습이 진짜 처음 보는 모습이실 거고. 저는 늘 세수도 안 하고 오다가. 근데 진짜 늘 이런 단정한 모습인데 오늘 특히나 더 멋지십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타이를 매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타이를 매야.
1: 아, 저도 오랜만에 아침에 이제 타이를 찾다 보니까 어딘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늦을 뻔했습니다.
0: 아,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멋진 모습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오, 훈남이라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대법관 재청 파동 40조 달러 아시안게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대법관 재청 파동입니다.
0: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 여당 대표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경칭 없이 씨라고 부른 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0: 그런데 대법관 재청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까요?
1: 사실 대법관을 뽑는 절차라는 게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맞아요. 예.
1: 일단 조희대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의 명단을 관례와 달리 대통령 대면 없이 문서로 보내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놨는데요. 어느 한 곳도 이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재청, 임명, 동의 이 세 가지로 쪼개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첫 단계인 공식 재청 전에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의견을 맞춰왔는데 이번에는 그 조율 단계가 통째로 깨진 겁니다.
0: 대법원과 청와대 설명이 좀 다르던데 요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1: 네, 서로 이제 협의가 있었다 아니다 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다 이런 말이 오갔는데요.
0: 예.
1: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는 있었지만 그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선 최종 조율이 안 된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이 노태학 대법관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미 후보 4명을 결정해놓았는데 이재명 청와대는 이 중에서 여성이고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이 김민기 판사를 이번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판사 남편분이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반대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다시 그럼 다른 여성 후보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 김판세를 여전히 고집했다고 하고요. 그 상태로 반년 가까이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또 재청을 안 하면 뭐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대법원장이 주의 만류는 있었다는데 만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면 재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여권에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1: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민주당에선 조희대 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하게 규탄을 했는데 다만 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도록 좀 권한이 명시돼 있고 그런데 뭐 청와대와 협의라는 건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관례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헌법상 의무를 어긴 탄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입장입니다.
0: 네.
1: 또 정치적으로는 탄핵 추진했다가 기각되면 조 원장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죠.
0: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0: 지가 좀 궁금합니다.
1: 여권은 많이 격앙돼 있고요. 네.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하거나 국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침묵했다가 어제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제 1972년 윤씨헌법이 도입된 이후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제청됐던 대법관 후보자에게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은 했지만 실제 거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법원 쪽에선 청와대가 이번처럼 누구는 좀 안 돼가 아니라 한 명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을 꼭 해줘 이렇게 제청 요구를 하고 사법부가 받아주면 뭐 그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통과시킨 대법관 증언법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사실상 전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갈등이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40조 달러입니다.
0: 미국 부채 이야기인데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이네요.
1: 네, 이게 얼마인지 살짝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5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0: 5경이요?
1: 네, 와. 듣지도 못했던 액수인데 빅규모도 규모인데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 미국 빚이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늘어날 때까지는 9년 가까이 걸렸는데 예. 30조에서 40조까지는 4년 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0: 야,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빚이 많아진다는 건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올해에만 이란 전쟁 비용도 내야 되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까지 포함하면 2조 달러 빚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예. 이 빚 중 절반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줄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야 되는 돈 때문에 빚을 더 진다는 건데요. 자칫 빚을 낳는 이 부채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0: 최근에 미국 국채의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잖아요.
1: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재정 적자가 늘면 이를 만회하려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많은 수익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게 되는 거죠.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실제 이번 주에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AI 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이 빅테크들이 AI 설비 투자에 경쟁적으로 많은 돈을 넣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이들도 높은 금리를 제시하니까 국채 금리도 당연히 경쟁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란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이것 역시 국채 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0: 예,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았을까요?
1: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행한 국채를 다시 나라 돈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래 20억 달러 규모로 예정됐었는데 이것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일단 흔들리던 채권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뉴욕과 한국 증시도 어제 반등했죠. 하지만 문제는 하루뿐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다시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증시, 미국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그 월가에선 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타이타닉호 무너지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에서 위치만 바꾸고 있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0: 예, 걱정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아시안게임입니다.
0: 아시안게임, 정말 코앞으로 왔습니다. 어제 선수단이 각오를 밝혔네요.
1: 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D-30일 미디어데이가 어제 열렸는데요. 예. 대회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대한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금메달 40개에서 50개 정도를 따내고 종합 3위 이상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42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였으니까 최소한 그때 성적을 지키면서 더 성과도 내보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0: 예, 이번엔 경기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 좀 변수네요.
1: 네, 대회 뭐 이름처럼 아이치현에서 주로 열리지만 일부 종목은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에서 나눠서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한 선수촌에 모여서 지내는 이 보통의 종합대회와 달리 이동하고 적응하는데 체력이 새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체육회장은 분산 개최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쌓여있다면서 꼼꼼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0: 예, 선수들 각오도 남달랐겠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1: 일단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유도의 김민종 선수가 은메달도 사실 값지지만 금메달이 아니면 아쉽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왔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어깨 수술을 받은 이 허미미 선수도 최근 기량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수영에선 황선우 선수가 5년 동안 몸무게를 10kg

0: 80g이나 늘려서 80km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1: 예.
0: 이번에는 200m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음흠. 한국은 41개 종목에서 7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달 뒤에 펼쳐질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언론 자유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요. MBC 이용마 기자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지 7주기가 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회에 좋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그 오늘의 한마디는 그가 남겼던 글을 본떠서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 더 나아지겠죠?
0: 그러길 바라봅니다.
1: 네. 자, 이쯤에서 MBC 나세훈 기자와 인사 나눌 건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기자님의 신청곡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0: 위대한 쇼맨의 OST인데요. 그 밀리엄 드림스 정하겠습니다.
1: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사실 이제 딸과 많이 듣는 노래인데 저도 뭐 나이 들수록 자꾸 꿈을 잊어가는 것 같은데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각자 꿈꾸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골라봤습니다.
1: 낭만적입니다.
0: 네. 예,
1: 꿈이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꿈 뭐였어요? 생각해보는 하루 노래 들으면서 또 한번 되어보시죠. 위대한 쇼맨 OST 지브 제이프먼 그리고 휴잭맨 미셸 윌리엄스가 함께한 A Million Dreams 나수현 기자님의 추천곡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들으시고요. 록밴드 실리카겔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목동의 윤슬이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명품.
1: 검색창에 인재 5대 명품을 검색해주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4: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네, 테디 오늘 종일 좀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부근 2, 3차로에 사고 있어서 일대가 정체고요.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남사 일대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 아직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는 강서구 일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이 차들 많아지면서 정릉터널에서 성산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차들이 더 늘어서 월릉에서 구리나들목 사이로 양방향이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전 시간보다 더 밀려서 도봉지하철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 의정부 쪽은 노원구 일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요즘같이 이렇게 비가 으슬으슬 오는 날에는 제습제 같은 이 그룹의 노래가 또 필요합니다. 록밴드 실리카겔의 김건재, 김한주, 김춘추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정면 카메라 여기 보시고 손 한 번만 흔들어주십시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실리카겔의 새 멤버를 보고 계십니다. MBC 공식 유튜브 무흐질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고요. 미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괜찮으신가요?
3: 아 그럼요.
0: 너무 괜찮으신가요? 어제 두 분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분이 지금
1: 어제 앨범이 발매돼서 예. 회식의 여파가
0: 아 회식했군요 어제. 예. 세상에 몇 시까지 했어요?
1: 아니, 사실 시간은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 시간대 깨는 사람은 원래 아니긴 해가지고 또 오늘 새로운 바이브로
0: 아 그렇군요
1: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게 또 억지 바이브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1: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0: 아, 한 분 한 분 또 인사 부탁드린다고. 예 그럼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 한 분 한 분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 김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한주님 반갑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의 김건재입니다.
0: 건재님.
5: 네 안녕하세요 실리카겔 김준추입니다.
0: 준추님 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일찍부터 기다려 주셨어요. 4295번님이 실리카겔 반가워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잠들기 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록 밴드라니 아침에 깨워서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5: 괜찮습니다.
0: 사실 이제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밴드 멤버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드라큘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해 뜰 때 활동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근데 두 분은 일찍 일어나시네요.
5: 네. 뭐 사실 아침에 좀 깨야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싶어갖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공감한 멘트가 나왔죠.
4: 그 늦잠은 아니고 이제 네. 해가 떴는데 누워있으면 이제 아내가 좀
0: 아.
4: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5: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0: 너만 못 재운다 이런 느낌이 있군요.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타이로 또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8479번님이 오늘 실리카겔 나온다고 해요. 정말 정말 저 다음 달 실리카겔 콘서트 가거든요. 아침부터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콘서트 감사합니다. 예정 중인데 엄청 또 멋진 곳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5: 아 화이팅 해야죠.
0: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제가 또 락밴드의 그 약간 워너비 같은 늘 바라는 그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 늘 제 심장에는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또 락밴드를 했었어요. 제 음악이 시작으로 락밴드라가지고 언제나 제가 이 밴드 이름을 외칠 때마다 떳떳함이 0.1g도 없습니다. 락밴드 이름이 이제 청산가리라고 화끈하죠.
1: 그때도 보컬
0: 그때 보컬이었죠. 보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0: 밴드 할 때는 90년 말쯤이었기 때문에 랩코어가 한창일 때였어요.
1: 아~
0: 아~ 그래서 예. 목으로 하는 헤드뱅 말고 허리로 하는 헤드뱅 있죠.
2: 아,
0: 예, 하체랑 예, 하체랑 어, 허리로 네. 이렇게 이렇게 허리로 쓰는 콘 뭐 림프 비스킷 이 아이가 그때 락밴드라 가지고 아주 아~ 목소리 이름이 예, 밴드 이름이 됐었습니다. 실리카겔도 강연한 것 같아요, 근데.
2: 저희 이제 비슷한 성상가래랑 비슷한 좀 화학 쪽 이제
1: 예, 그렇죠.
2: 계열의 그렇지. 이름이기는
0: 강렬해.
2: 하죠.
0: 강렬해. 예. 예. 어떻게 짓게 됐을까요? 이 질문.
2: 저희가 이제 사실 대학 동문이에요. 대학교에서 준비한 어떤 공연 때문에 팀 이름을 정해야 됐는데 네. 마침 이제 앞에 그 껌통이 있어가지고 어. 껌통을 이제 딱 열어보니까 실리카겔 방습제잖아요.
0: 네네.
2: 실리카겔 한 포가 딱 나와서 어. 아 이걸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0: 어, 역시 간단하네. 약간 콘이라는 밴드가 이름 지은 거랑 비슷하네요.
1: 아,
0: 콘도
1: 뭐. 콘도 어떻게?
0: 콘은 강아지가 이제 용변을 봤는데 네. 거기 이제 콘이 있었대요.
1: 아,
2: 콘이 그 옥수수.
0: 아, 네, 간단하죠. 예,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1: 아닙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2: 아침에 뭘? 뭐,
0: 예. 아침에 이런 얘기 해야 돼. 네.
2: 그렇죠, 맞아요. 예.
0: 그래야 또 숙달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3: 그래서 콘이구나.
2: 모닝도.
0: 그래서 콘입니다. 아. 자 실리카게 아 이런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서
1: 아닙니다.
0: 아주 신선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할 건데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주 씨 말씀처럼 정규 3집 발라드 오브 유가 발매가 됐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1: 아
0: 축하드립니다. 아 저희가 또
1: 많은 분들이
0: 예 준비하는 동안은 어때 과정은 괜찮았나요? 순탄했나요?
4: 오, 네 재밌었어요. 어.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앨범 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올해 2월쯤부터 녹음 들어가서 6월쯤에 이제 음원 작업 끝나고.
0: 오 굉장히
4: 저희 좀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
0: 쫙 가네요. 네. 네.
4: 저희가 직접 하는 편이라서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언제야 6월이고 이제 8월이니까 사실 이런저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 어제. 또 신나게 고생했습니다 하고 한 잔
0: 그래서
4: 올리고.
0: 또 예, 회식도 하시고 예. 하셔가지고 지금 한주 씨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막상 발매가 딱 됐어요. 이게 발매 전에 그 설레고 기분 좋음이 있다가 또 발매를 하고 오는 약간의 걱정과 또 기쁨과 이런 것들이 예. 또 감정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감정들?
3: 사실 발매가 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0: 예.
3: 이제부터. 발매까지 왔으니까 이제 발매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좀 두근거리는 상태입니다.
0: 아, 근데 하루만 됐지만 벌써 찾아보니까 팬들이 뮤직비디오 찾아보고 하면서 뭐 예술이 나왔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뭐 이런 댓글들이 쫙 있더라고요. 어, 저 근데 보면서 저도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우와 이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2: 적잖이 쓰긴 했는데
0: 네, 돈이 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마법 문양 같은 걸 막 예,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2: 어 뮤직비디오 자체는 이제 예. 그 만파식적이라는 곡의 동양적인 요소를 좀 많이 부각시킨 연출이 있었고
0: 만파식적 일단 어떻게 읽는지부터 헷갈려하는 분들 너무 많던데
2: 맞아요 영어로 또 저희가 적어놔서
0: 예 너무 발음이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2: 인상적인 댓글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현대를 하이온대라고 읽는 게 왜 그런지 알겠다
1: 현대이
0: 아 그렇지 그렇지
2: 뭐
0: 여러 가지 있잖아요
2: 하이온대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0: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뭔 거지 이게 어떤 새로운 단어인가 뭐 했는데 읽다가 만파식적.
2: 예.
0: 그렇습니다. 이 신라 시대 그걸 얘기하는 거 맞죠?
2: 네, 신라 시대 때 이제 전설로 전해오던
0: 예. 평화를
2: 불러오는. 예, 맞아요. 마법의 피리.
0: 어, 마법의 피리 맞네요. 예. 어. 일단 앨범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라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 의미가 있나요? 발라드에 도전하려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2: 어, 진짜 발라더 앞에서
0: 저, 그렇지, 예. 약간 얘기를. 예민했거든요. 내 밥그릇에 또 누가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2: 근데 저희가 이제 발라드 음악을 뭐 주로 하는 팀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오는 이런 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외적이고. 저희끼리는 요즘에 뭐 좀 기만적인 제목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0: 야, 예.
2: 사실 뭐 제목을 지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접근이 항상 기만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뭐 듣는 분들이 정말 뭐 의외성을 느끼시겠지 하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0: 어.
2: 그런 태도에 좀 극대화된 예시가 이 발라드 오브 유라는 작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어, 약간 성공하신 것 같아요.
1: 아.
0: 저는 약간 자극됐어요.
1: 아.
0: 어떤 건지 보자고 이제 뮤직비디오 보고
2: 아, 발라드가 아니어서

0: 아, 우리 밥그릇은 아니구나. 다시 응원하고 실리카게 화이팅. 아,
1: 감사합니다.
0: 아,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또 음악할 때 직업으로 갖는 밴드로서의 음악성도 있지만 또 즐기는 음악 장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발라드는 좀 좋아하시나요? 세 분은 어떠세요?
2: 저희 사실 그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 곡 중에 그런 발라드적인 곡은 확실히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 좀 비슷한 걸 좀 우리도 좀 천천한 곡이나 좀 느린 곡이나 그런 걸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는 정도예요.
0: 하고 있어요?
2: 근데 안 나와요.
0: 아, 너무 다행입니다. 아니, 다른 밴드가 한다면 응원해 주는데 실리카겐이 만든다면 좀 무서운 발라드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자극이 많이 되는 발라드 나올 것 같아서
2: 기괴한
0: 아주 긍정적인 예, 마음으로 걱정됩니다. 예. 앨범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선 탈각입니다. 나선 탈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탈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미가 허물을 벗는 행위 뭐 그런 거를 탈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0: 네.
3: 저희 이번 앨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나선 탈각도 있지만 순환, 뭐 윤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0: 약간 불교적인 거네요.
3: 네, 좀 불교적인 소스. 저... 저희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그냥 이번 앨범에 어쩌다가 이제 핵심 개념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 나선 탈각의 경우는 이제 그런 탈각 행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붙인 단어예요. 나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0: 네네.
3: 저희가 보통 뭐 이제 순환, 그러니까 원형 순환이라고 예를 들면 예.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면 저희가 이제 2차원의 모양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예.
3: 나선형 원형 운동이 아니라 나선형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단순히 제자리에서 도는 원형이 아니라 깊이가 생기면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제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옆에서 보니까 이게 같은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하지만 계속 바뀌는 위치에 있구나. 이게 이제 윤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삶을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가 가능한 개념 같아서 나선 탈각은 원래 없는 단어인데요.
0: 뭐
3: 나선과 탈각은 있는 단어지만 이 합성어 자체는 없던 건데 이제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0: 사실상 AI를 외워서 오신 거네요, 거의.
3: 네?
0: AI가 말해준 설명을 외워서 거의.
3: 뭐 그런 셈이긴 한데.
1: 나와야 돼와.
0: 아 근데 네. 굉장히 생각을 이름과 어떤 그 컨셉을 정할 때도 깊이를 엄청 예, 깊게 들어가서 좀 끄집어 오시는 편이시네요. 이름은 되게 뻔하게 그냥. 보시고 지어놓고 실리카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게 또 밴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있고 아 이게 약간 그 기만의
1: 아 그렇죠.
2: 예, 모든 것이 기만의
3: 모든 것은 기만의 오늘도
1: 저희는 다 신기루입니다. 저희 다 허상입니다.
3: 실컷 기만하다가 가겠습니다.
0: 예, 예, 너무 좋네요. 멋집니다. 이게 또 멋진 것 같아요. 자, 타이틀곡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만파식적 지금 살짝 이제 흘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음악으로 들을 때도 굉장히 멋지지만 뮤직비디오 이번에 너무 멋지게 찍으셔가지고 비주얼과 함께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만파식적 어떤 곡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피리 소리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3: 피리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밴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뭐 기타, 드럼, 베이스, 신디사이저, 보컬의 사운드들이 중점이 된 곡이고요. 다만 그 사운드들을 활용한 연출 자체가 조금 다른 곡들에 비해서 유니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동양적인 요소가 좀 내용 가사적으로도 좀 녹아져 있고요.
0: 네.
3: 가사 자체는 영어기는 한데 이제 I was you before, you was me before. 내가 너였고 네가 나였다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좀 윤회나 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대서 써보고 싶었습니다.
0: 그 뮤직비디오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봉황인가요? 뭐 약간 그 동물 좀 전설 속의 동물 같은 게 있잖아요.
2: 맞아요. 그 불새라는 만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 아톰이라는 만화의 작가인 데스카오사무라는 되게 좀 전설적인 만화가 분의 작품인데 저희가 이제 요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불새 라는 내용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던 윤회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0: 예.
2: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불새라는 어떤 존재 또 저희 앨범의 어떤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그런

0: 실리카겔의 신곡 만파식적 듣고 왔습니다. 어, 사운드가 역시나 실리카겔이 실리카겔 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편안한 듯 하면서도 불편한. 어, 그래서 더 신선하고 안 질리네 이 음악.
2: 적절한 표현이네요.
0: 어, 진짜 멋져요. 한 분씩 청취자 반응들이 지금 대단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주 씨부터. 이렇게. 예.
3: 어, 예, 이지아 님이 듣자마자 실리카겔 그 자체네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라고 아. 느낌표 두 개까지 붙여서 해주셨는데
2: 예. 감사합니다.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은정 님께서 이제 몸치 박치인데 고개가 절로 흔들거려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0: 예.
1: 어. 고개를 흔든다는 거에서 이제 몸치 박치 아니라고 제가 드러머로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0: 어, 티세요? 아, 티신 거예요.
1: 같이 흔들 예. 수 있으면 박치가 아닙니다.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준치님?
4: 네, 또 윤정미님께서 몽환적인 사운드 너무 멋져요. 지금 비 살짝 내려서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아~
4: 오늘 또 날씨가 딱 이런데 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0: 예. 우비 입고 계셨잖아요.
3: 맞아요.
4: 아, 그렇죠. 예.
0: 그 의미가 있나요?
3: 우비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우비가 그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 우비인데 조금 이렇게 조작이 돼 있어요. 흩날리게끔 이렇게 뭐 찢어져 있고 약간 그런 텍스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동양적인 비주얼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한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0: 맞아 자락이 흩날리는 그 느낌으로
3: 네.
0: 그러니까 약간 투명 후디인데
1: 그렇죠.
0: 끝은 한복으로 끝나는
3: 네.
0: 자 앨범 수록곡 또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선공개를 하셨던 곡 빅보이드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입니다. 작년에 발매한 싱글 앨범이고 정규 앨범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조금 다르게 했나요? 아니면 그때 그 음원을 그대로 들어오겠습니까?
4: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음악이고요. 같은 음악인데 이 여러 가지 그 어른의 사정 때문에 같은 곡을 다른 앨범에 넣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앨범화하면서 앨범은 이제 또 순서대로 쭉 이렇게 듣다 보면
0: 그쵸, 네.
4: 그 순서와 이제 내러티브가 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앞뒤 곡이랑 연결했을 때 뭐 끝에 남는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 믹스도 한번 다시 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뭔가 좀 앨범을 위한 터치를 한번 더 한 느낌?
0: 어허. 네,
4: 그런 정도입니다.
0: 예, 정규 앨범 안에 이제 들어있는 버전으로 들었을 때는 좀 다른 점은 그러면 약간 더 어떻게 됐나요? 깔끔했어요?
4: 약간 톤적으로 좀 다르고요.
0: 그렇죠.
4: 예, 톤적으로 좀 다르고 뒤에 좀 남는 길이가 조금 길어요.
0: 실리카겔. 실리카겔이라고 아세요?
4: 당연히 알죠.
1: 모르면은 모를 수 없습니다.
3: 어딜 가나 이제
4: 이분

0: 분들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1: 코미디 크루 이제 스낵타운 분들이 실리카겔 패러디를 합니다. 실리카겔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커버 그럼 다 보셨겠네요 일단.
2: 너무 잘 봤죠.
3: 너무 잘 봤죠.
1: 너무 잘 봤죠. 감상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0: 아 실제로 이거를 보고 그이 스낵타운 그러니까 메타 코미디 계신 다른 예. 그 코미디언 분이 예. 언지를 살짝 주셨어요.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이다.
1: 아 미리.
0: 예. 네, 그래서 뭘까 우선 기다리고 봤는데 이제 예. 이거였고.
1: 실리카겔이었고.
0: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딴 데가 있는 웅이랑 거의 바닥에 구르면서 봤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보다가 이제 원본을 다시 봤는데 예. 완벽하게 이해되는 상황들이
2: 경외를 느꼈습니다.
1: 아 정말.
2: 특히
1: 아,
2: 그 동작들도 있는데 이제 소품에 한주가 이제 다루는 신디사이저가 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콜라 뚜껑이랑 보드빵 같은 걸로 만든 그거를 보면서 저는
1: 아, 천재들이야.
0: 현대 미술에 네. 가깝다.
1: 진짜 천재예요, 천재. 예술을 했어.
2: 시뮬라시옹.
1: 예.
4: 초반에는 영상 초반에는 이제 저희를 따라하는 걸로 가시다가 중간부터는 저희가 하지도 않은 아, 장면들이 아, 나와요.
0: 갑자기 뭐 소주를 드신다던가.
4: 네. 갑자기 그 이창호님께서 소주를 누군가랑 마시 누군가랑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1: 예, 이게 실리카겔이 실제로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 매체 많이 보여주셔야 돼. 왜냐하면 실리카겔이 오리지널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0: 상황이.
1: 이 밴드는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보면 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0: 공연 중에 소주를 마신다.
1: 아 좋습니다. 아침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지금 광고를 듣고 와서 저희 네. 실리카겔이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5: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향수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0: 시간이 이렇게 야속할 줄이야. 와. 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실리카겔의 건재 씨, 한주 씨, 춘추 씨와 함께 했습니다. 콘서트 이야기 얼른 하죠. 언제 어디서 하시나요?
11: 네, 9월 26, 27일에 체조 경기장이라고 불려왔던 올림픽 공원.

0: 안에 있는 KS포돔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어제 발매된 발라드 오브 유라는 앨범에 이제 전곡을 라이브로 선보여드리고, 원래 저희가 항상 연주했던 곡들도 같이 섞어서 2시간 정도 저희가 라이브를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1: 예, 뭐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는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2: 일단 그렇게 공연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아시아 투어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대만,
1: 멋지다.
2: 뭐 인도네시아, 뭐 홍콩, 뭐 여러 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도 공연을 하니까요. 혹시나 그때쯤에 거기 계실 분들은 또 예매를 해서 거기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번 따라서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죠.
3: 네. 아, 진짜.
1: 아, 소감 여쭤봐야 되는데 예, 17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감 뭐 괜찮으셨죠?
2: 아, 너무 재밌었어요.
3: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1: 평소에 다시 꼭 나와주세요. 저 저희 끝인사 해버 굿테이 외치는 거예요.
2: 오케이.
1: 외치고 바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해버 굿테이.
4: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5: 유난히 길고 진하게 찾아오는 8월의 무더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멀리 떠나는 휴가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심 속 미술관과 박물관인데요. 8월 한 달간 실내 문화시설을 찾는 방문객은 평소보다 약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개장을 확대하거나 해설이 있는 무료 음악회를 여는 등 문턱을 낮춘 복합 문화 공간들이 많아졌는데요. 가족의 손을 잡고 동네 미술관으로 가벼운 문화 산책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시원한 예술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 8월을 가장 풍요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6: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남다이사.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0: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0: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MBC 강훈영동 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한민국 최고의 버스킹 팀을 가려라. 2026 제3회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7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경포해변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2026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0: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첫 곡은 어제 단문으로 나갔던 초성 퀴즈의 정답곡이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정답 노래는 시작 부분에 우우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전주만 들어도 설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노래 중간에 휘파람이 나올 땐 이 노래가 나왔던